0: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요즘 뉴스를 들으면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의 누가 후보가 될 거라느니, 상대는 누구일 거라느니, 예비 후보들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느니, 선거 일정상 다음 주에는 후보자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열기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1: 네,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 살펴봐야죠. 네. 그래서 보다 나은 일꾼을 뽑아야 하니까요.
0: 그렇죠.
1: 마침 오늘이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서 유권자의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그 당시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구성해서 제헌국회라 불리는 국회를 위한 선거였죠.
0: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오늘은 바다 식목일이기도 합니다. 바다 생태계가 황폐해지는 걸 막기 위해 해조류를 심어서 바다를 풍성하게 하는 날. 이렇게 의미가 큰 오늘 나들이 인파도 많겠는데요.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0126
1: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0: 수상작 시리즈. 아이비케이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오늘도 이어갑니다.
1: 신춘편지쇼는 1979년에 시작된 전통 깊은 글잔치입니다. 올해는 글재가 청춘이었죠.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가작 3편, 입선 5편, 장려상 10편을 가렸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장려상 수상작 소개하고 있습니다.
0: 올 신춘편지쇼에는 모두 2,800여 작품이 도착했어요. 내용도 참 다채로웠습니다. 10대나 20대를 청춘의 시기라고 보고 뭐 그 시절 사랑과 애환을 돌아본 작품도 많았고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돌아본 작품도 많았어요. 청춘을 나이나 시간으로 보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돌본 사연도 많았습니다.
1: 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의 주인공은 청춘을 어떻게 보시는 분일까요?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으셨을지. 지난 4월 28일 화요일에 수상자로 발표된 안경진 님의 작품 들으시겠습니다.
0: 청춘 황사가 끼었어도 봄은 봄이듯. 안경진. 아빠 머리 감아야지.
2: 싫어.
0: 안 돼, 오늘은 꼭 감아야 한다니까.
2: 싫어.
0: 아유, 자꾸 고집 부리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그래도 좋아?
2: 아, 알았어.
0: 늘 그렇듯 한참의 신랑이 끝에야 오늘도 아버지의 머리를 감겨드렸다. 그리고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완전히 말려드리고 된장국 끓여 밥을 먹여드렸다. 나는 온몸이 땀 범벅이 되었고 아버지는 잠시 잠이 드셨다. 아휴, 이제야 나도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버린 두 다리를 뻗는다. 내 삶이 왜 이리 되었을까? 어찌 이토록 힘든 걸까? 치매 걸린 팔순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 아니면 아버지를 받아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다는 걸 아니까 고작 13평 작은 집 칸막이 같은 문 너머엔 아버지가 있고 이쪽에는 부산스레 움직여대는 ADHD 아들과 온갖 병증으로 힘든 내가 있다. 어느새 나도 마흔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 나 역시 누구에게나 있던 10대 시절이 있었고 20대, 30대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했던 기억, 찬란했던 청춘이라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10대이던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영영 집을 나가버렸고 20대 시절엔 늘 사고만 치는 남동생 뒤치다거리 하느라 헉헉댔고 30대 들어서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철저히 배신당해 가난한 미혼모가 되었다. 그리고 40대 매일같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라고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나도 환자라고 나도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 제발 조용히 계셔 라고 아버지한테 소리치며 우리 셋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한데 섞여 함께하게 되었다. 행복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이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영문 모를

0: 소리를 마구 해대고 쉬지 않고 집안을 걸어다니더니 자꾸만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급기야 대소변을 옷에다 지리더니 이젠 딸도 가끔 몰라보고 속옷까지 탈의한 채 서 있곤 한다. 아빠! 아우 나 아빠 딸이라고 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1: 왜 그래? 왜 소리치는데?
0: 아우 내가 정말 돌아버려. 아유 이러다 내 머리가 확 돌아버릴 거라고.
1: 왜 그래? 왜 소리치는데?
0: 눈물 콧물 쏟아내며 아버지를 윽박지르고 나서 집을 뛰쳐나와 하염없이 배회하다가도 겨우 한 시간도 되지 못해 아버지가 걱정되어 터벅터벅 발길을 집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리둥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서 배고프니 빨리 밥 달라 하신다. 2시간 전에 이미 식사한 걸 또 잊으신 거다.

0: 한바탕 난리를 친 후 아들도 잠들고 아버지도 잠든 후라야 겨우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울어 눈도 퉁퉁 붓고 섬유 근육통 때문에 다리도 퉁퉁 붓고 나 또한 진이 빠져 그대로 고꾸라져 쪽잠에 들곤 한다. 대체 언제까지일까? 이 진저리 처지는 일상이. 얼마 전엔 당장에라도 숨이 막힐 듯이 너무 괴로워 저녁 시간에 뛰쳐나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다. 어두운 골목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가뜩이나 늘 부어 코끼리 다리인 두 다리가 핏줄마저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 방문을 열자 아들은 오시며 이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아빠 어딨어? 정신없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1: 딸, 딸.
0: 아버지는 컴컴한 보일러실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다. 나를 빤히 쳐다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1: 딸, 딸, 우리 딸.
0: 나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이곳에 앉아있느냐고, 언제부터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었느냐고 물어봐야 어차피 소용없으니 묻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를 냉큼 일으켜 세워 방 안으로 데려왔다. 그러자 아버지는 베개를 끌어당겨 베더니 금세 코를 골았다. 나 없으면 단 몇 시간도 편히 있을 수 없는 아버지. 아니,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아버지.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껴두었던 돼지고기를 냉동실에서 꺼냈다. 나는 원래 육식을 하지 않으므로 볶은 고기 반은 아들 접시에 또 반은 아버지 접시에 덜어드렸다. 한 점도 남기지 않고 고기 접시를 싹 비운 아들은 학교로 갔고 역시 국물까지 모두 핥아드신 아버지는 멍하니 등을 벽에 기대셨다. 설거지하며 그 지긋지긋한 세월과 아버지에 대한 서러운 감정까지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씻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어차피 내가 감당하고 내가 견뎌내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보살펴돼야만 할 아버지 아니던가. 긴 한숨 한번 내쉬고 돌아보니 아버지는 천진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다. 영락 없이 어린아이로 변해버린 팔순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나.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드리며 속으로 다짐한다. 웬만하면 짜증 부리지 않겠다고. 사랑한다는 말은 솔직히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화내지 않겠다고, 뛰쳐나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빠한테도 마음으로

로 말씀드렸다. 아빠, 아무 걱정 말아요. 찬란했던 청춘도 행복했던 순간도 딱히 없었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빠가 속도 많이 썩이지만 어쨌든 난 아빠가 내 곁에 계셔서 좋아요. 오늘 오후에는 아버지를 목욕시켜 치매 데이케어 센터까지 가는 차까지 부축해 드려야 하고, 내일은 또 아버지 투석하러 병원에 함께 가야 한다. 모레는 내가 먹을 약을 타러 병원으로 가야 한다. 10대 같은 뽀얀 얼굴에 목련이 피었는지 졌는지, 20대 같은 푸른 풀들이 돋았는지 자랐는지, 30대처럼 맑은 봄바람이 불어왔는지 불어갔는지 나는 잘 모른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예 청춘이라는 두 글자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져버린 아버지가 나보다 더 가엽고, 못난 이 엄마 만난 죄로 다가올 청춘이 청춘답지 않게 되면 어쩌나 싶어 내 아들 또한 나보다 더 애처롭다. 말짱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과 나,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봄을 살아간다. 청춘은 잊었어도, 청춘은 없었어도, 청춘이 불안할지라도 기어코 이리 서로 꼭 붙어서 우리 세 식구는 또 한 번의 봄을 지나고 있다. 잠시 창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본다. 마치 청춘이란 녀석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다. 무역에 황사가 끼었어도 봄은 봄이라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먼지 모두 훌훌 거칠 날도 올 거라고. 너의 청춘도 그러므로 언제나 희망이라고.

0: YB의 흰수염 고래
1: 네.
0: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수상하신 분은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나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시고 그렇지. 또 아들은 ADHD가 있고 우리 수상자님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예요.
1: 무엇보다 본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0: 예.
1: 예.
0: 근데 그런 몸으로 어쨌든 우리 가족을 또 이끌고
1: 네,
0: 보호하고
1: 그런 몸으로.
0: 간병하고 계시니까 우리 안경진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변의 다른 사람의 다른 시스템의 도움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1: 예.
0: 꼭 좀 찾아볼
1: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기 지자체 그 찾아가서 오전에 뭐 3시간이든지 오후에 3시간이든지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을 찾아서 이거 도움 받으셔야 돼요.
0: 그러니까
1: 보통 정보가 없어서들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데이케어 센터도 가시니까 거기서 여쭤봐도 되죠. 당장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뭐 목욕도 이렇게
0: 그렇죠. 치매 네. 데이케어 센터 가는
1: 데이케어 센터에서 뭐 하고 또 투석도 하시고 이게 길을 찾아보면 열립니다. 길이
0: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아서
1: 떠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0: 조금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0: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1: 다른 사람도 이 작품을 듣고 힘을 얻으실 수 있겠고요.
0: 네.
1: 이분께는 아름다운 상패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부상으로 바이네르 수제화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 작품 속에 또 직접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춘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한 청춘이다 라는 말씀도
1: 네.
0: 꼭 한번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0: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1: 본인의 건강 최고입니다. 그거부터 챙기세요.
0: 자,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장려상 작품 감상은 다음 주 토요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1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

0: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이번 주말 나들이를 장려하는 듯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24도, 대구 26도, 강릉은 27도까지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얇은 겉옷은 꼭 챙기시고요.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건 불씨 관리인데요.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 동해안,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도 대기가 건조합니다.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고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 이 비 덕분에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교양과 지식을 쌓는 시간 여성살롱. 5월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요리에 들어있는 역사와 문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자, 오늘도 요리 역사 특강 들려주실 주식 전문가이자 방송인, 작가, 가수 최고민수, 박민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떠나자 어디라도 좋아 너와 함께 하면.
1: 무슨 노래예요?
2: 저의 두 번째 싱글입니다.
1: 아, 예.
2: 가수인가 여행 유튜버인가 요리 연구가인가 최고민수입니다.
1: 네, 민수쌤 어서 오세요.
0: 민수쌤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노래가 먼저 차고 나왔어요.
2: 네, 네. 아, 이 한번 어려웠습니다. 이
0: 네네.
2: 너와 함께 라면.
0: 아, 라면?
1: 심지어 본인 노래인데 음을 잘 못 잡으시면 어떡해요.
2: 네, 목이 메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2: 여기 간만에 또 출연하다 보니까 네. 다른 방송에서 시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견딜 수가 없어서.
0: 본인도 소개를 하셨지만 다양한 방면에 엄청난 그 관심이 있으신데 네. 르네상스형 인간을 추구하십니까?
1: 오, 르네상스?
2: 네, 르네상스형 인간. 이게 이제 잡다한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 인간.
1: 오.
0: 피렌체를 가셔야죠. 플로렌스.
2: 네. 그래서 네.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이제 아, 피렌체를 네. 흥행을 시켰는데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1: 네네.
2: 될 때까지 해라.
1: 될 때까지 해라.
2: 네, 될 네. 때까지 두드려라. 그리고 다시 보지 말자.
1: 다시 보지 말자?
2: 네, 다시 보지 말자. 저는 항상 방송 원고에 이렇게 쓰거든요.
1: 예.
2: 그래서 다시 보지 말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래야 이제 제 맘대로 하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맘대로 질문을 A라고 해도 저는 B라고 하고 C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1: 예.
2: 그래서 르네상스형 인간보다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쪽이 아닐까 뭐 싶기도 합니다.
1: 이야, 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는군요.
2: 네, 여기 르네상스 얘기 잠깐 해도 됩니까?
0: 네, 하세요.
2: 르네상스. 이게 이제 재생, 부활 이런 뜻인데요.
1: 네.
2: 중세시대는

0: 가톨릭이 이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긴 한데요. 네. 이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좀 소박하게 살고 이 낭비하지 말고 이 부는 좀 멀리해야 되는 절약하고 금검 절약하는 이런 문화였는데 이 르네상스 메디치 가문이 아까 피렌체에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욕망으로 다시 똘똘 뭉쳐보자. 인간 중 그리스와 로마는 인간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롭게 부활, 인간에 좀 집중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욕망 덩어리. 아까 르네상스 인물이라고 했는데 저는 욕망 덩어리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르네상스가 되면서 유럽이 이제 종교적인 어떤 지배에서 벗어나고요. 문화도 부흥을 하고 그다음에 예술도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르네상스 이야기로 저희가 좀 시작을 해봤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어버이날 직후여서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민수쌤도 어렸을 때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주시는 그런 아들.
0: 네, 효자였죠, 저도. 네. 네,
2: 그래서 아, 그래요?
0: 네, 저는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게 덮버섯이라고요.
1: 덮버섯.
0: 네. 네, 그 시장에 가가지고 제가 전주 한옥마을 출신입니다. 거기에 이제 남부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500원짜리 네. 덮버섯 두 개 사서 어머니께 이렇게 신겨드렸던. 어머니가 이제 발이 좀 차다 보니까 이렇게 예. 두 겹을 해서 그랬던 생각이
2: 어머나 있고요. 네. 어머나 감동하셨겠다.
0: 네. 그러다 보니까 장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효자는 예. 이렇게 좀 별로 여성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종갓집 장손입니다.
2: 예. 어머나
0: 종갓집 장손의 효자다 보니까 저 이제 젊었을 때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는데
1: 효자라는 게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나요?
0: 네, 그래서 왜냐면 여성분들을 만나서
1: 첫 만남에도 이렇게 기피할 정도로
0: 네,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어머니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네, 마마보이. 네, 그래서 네, 많이 싫어해
2: 주시구나.
0: 저희 이제 어머니가 예. 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되게 싫어하시는데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향집에 가면 과묵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말 많다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세요. 본인이 말 많으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의 유전자를 저는 한 30% 정도만 닮았다. 100% 닮았으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1: 그래서 그래 어머님은 그럼 그래요?
0: 네. 그래서 집에 가면 내가 심지어 헤드폰을 쓰고 갈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어머니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재밌습니다.
1: 네. 예, 아주 유쾌하신 분인가 보다. 네, 아니, 민수쌤이 이렇게 말 좋아하시는 예, 대화 잘하신 민수쌤이 30%밖에 안 닮았다고 하면 야, 그 어머님은 정말 야.
0: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2: 자, 오늘은 우리 어느 나라 음식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까요?
0: 아, 오늘은 그 이탈리아.
2: 네.
1: 이탈리아로 갑니까?
0: 예, 이탈리아.
2: 이탈리아.
0: 아, 이탈리아. 네. 이태리라고도 하죠. 네. 이탈리아를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2: 네.
0: 아, 이번에 축구 예선에서 떨어져가지고요. 예. 그 축구 감독님이 떨어지면 다시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탈리아인인데 다시는 이탈리아에 살지 않겠다 이랬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 관심은 그분이 과연 이탈리아를 이제 영원히 떠날 것인가. 어떻게 그 월드컵 3회 연속 떨어질 수가 있을까. 우승을 4번이나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우승을 4번이나
1: 전통의
0: 하고.
1: 강호였는데 네, 이탈리아
0: 아주리 군단이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아주리.
0: 아주리가 무슨 뜻인지 혹시
1: 푸른빛.
0: 아세요? 푸른빛. 뭐 아, 푸른빛 좀. 맞아요. 예, 예. 이탈리아를 통일을 1800년대 후반에 했는데요. 그 주도적인 그 왕국의 그런 상징적인 색깔이 푸른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리 군단이 어떻게 월드컵을 우리나라하고 한번 붙어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4-0 정도로 이겼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1: 아니, 예선도 떨어진 나라에게 또 이렇게까지 또 예.
0: 우리가 진빛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예전에
0: 네, 기존에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고요. 이탈리아는 사실 통일된 나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도시국가였고요. 도시별로 서로 전쟁도 하고 싸우고 난리가 아닌 그런 곳이었고요. 남부는 이제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까 농업 중심이고요. 북부는 산간이 많다 보니까 공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부가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2: 네.
0: 그런데 이게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즉 농사 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탈리아 북부는 중개무역으로 경제를 일으킵니다. 십자군 원정 때 배가 필요합니다. 이슬람 세력까지 군인들을 싣고 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한데 이 배를 누가 대느냐? 이탈리아 북부에서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이 발전되고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쪽에서 오는 즉 그 중국과 이런 쪽에서 오는 향신료 비단 이런 것들을 유럽 지중해 각국에 이렇게 뿌려주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 나라가 좀 먹고 살기

0: 어려워야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제가 발전했다.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대항해 시대가 발전하게 된 이유도 유럽의 서쪽의 끝에 있는 포르투갈이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동안에 중개무역을 하던 그 지역을 틀어막으면서 더 이상 향신료나 비단이 안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가 귀족이 후추를 뿌려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좀 찾아보자 이러다 보니까 바다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이 실제로는 경제 부흥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중개무역의 유럽의 북부를 살렸다. 그 중개무역 덕분에 피렌체가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 비단을 100원에 사와서 천만 원에 파는 그런 기술이 되다 보니까 부가 이 피렌체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되고 그 부를 주체할 수 없다 보니까 예술가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예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욕망, 돈을 벌면 뭐합니까?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의 욕망을 좀 실현해보자 하면서 르네상스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항상 그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2: 네. 그렇죠.
1: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 자본주의를 만든 청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0: 네네네.
2: 이탈리아도 어떻게 생선하고 뭐 연결이 있습니까?
0: 예, 이탈리아 보면 삼면이 바다입니다. 우리처럼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2: 그렇죠.
0: 있다 보니까
2: 네.
0: 이 바다에서 물고기 많이 잡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2: 네.
0: 유리한 지형인데요. 여기서는 그 서민들은 멸치 그리고 귀족들은 참치와 고등어를 주로 했고요. 요거를 예전부터 젓갈로 많이 만들어 먹었다는
2: 네.
0: 거죠.
2: 네네.
0: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젓갈을 가룸이라고 하는데요.
1: 가룸.
0: 이 서민들은 멸치로 가룸을 해서 먹었는데 우리가 안초비라고
1: 그래요,
0: 아시나요?
1: 안초비. 네. 네. 네.
0: 안초비와 가룸의 차이는 뭘까요?
1: 어?
0: 안초비는 조금 비싸잖아요.
1: 예.
0: 안초비는 그 멸치를 일단 멸치가 좀 큽니다. 큰 멸치를 그 멸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염장을 해가지고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싸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를 뼈를 제거하고 어두운 곳에 이렇게 묵혀둬서 샌드위치나 이런 데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2: 네.
0: 이 가룸, 젓갈은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고기의 형태를 볼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가룸은 조금 저렴하고 안초비는 굉장히 좀 비싼 네, 그런 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멸치가 의외로 청어 못 갑니다.
2: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를 일으킨 청어잖아요.
1: 네, 네.
0: 멸치도 청어라는 겁니다.
1: 오.
0: 이 멸치가 한자로 보면 업신 여길 멸자에 다스릴치. 그러니까 되게 업신 여기는 그런 아주 하찮은 생선인데 이게 인류를 구원한 그런 젓갈로서 이 젓갈 넣으면 다 맛있지 않습니까?
1: 예.
0: 고대 로마인들도 이 젓갈로 여러 가지 음식에 넣어서 풍미를 굉장히 올리고 젓갈이 또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로마의 어떤 경제와 먹거리즘은 이 가룸이 많이 해결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야, 네. 결국 청어와 다 연결되는
2: 네. 멸치 샌드위치 잡숴 보셨습니까?
0: 아 저는 뭐 사람이 먹는 건 다 좋아합니다.
2: 아, 잡숴 보셨습니까?
0: 네네 맞습니다. 네.
2: 굉장히 맛있어요.
0: 네 고소하고 또.
1: 멸치 샌드위치.
2: 청어에는 식초가 들어가지만 안초비에는 식초는 안 들어갑니다.
0: 여기서 잠깐 청어를 잠깐 빠져보면 과메기도 청어입니다.
2: 아 그렇죠 맞아요. 네.
1: 그쪽이죠.
0: 네.
1: 생선이
0: 네.
1: 그쪽 계열이죠.
0: 그래서 원래 과메기를 관목이라고 하고요.
1: 네.
0: 이 관목을 포항 사투리로 과메기라고 하는데요. 눈을 꿰가지고요. 이거 말린 다음에 그걸
1: 목.
0: 이렇게 예, 먹었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제 해수면 기온이 바뀌면서 청어가 좀 추운 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기온이 바뀌면서 청어 대신에 이제 꽁치를 잡아서
2: 네.
0: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1: 아 그렇군요. 막간 상식까지 예
2: 끊임없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네.
1: 아니 생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PC 소스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민수 쌤의 책을 보니까 케첩과도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0: 네, 케첩의 그 원래
1: 케첩은 토마토 케첩이잖아요.
0: 맞아요, 토마토 케첩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케첩이 젓갈입니다.
1: 오.
0: 네, 중국 남부나 동남아 일대에서 케첩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 네.
0: 여러 가지 이제 향신료만 가져갔겠습니까? 이 케첩도 가져갔습니다. 젓갈도 가져가서
1: 아.
0: 이탈리아에 이제 뿌려야 되죠. 가룸을
2: 네.
0: 먹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2: 네.
0: 그래서 그 중국 남부나 동남아 일대의 민나노인 케첩을 그대로 유럽에 갖고 와서 젓갈은 케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생선의 적 정확하게 하면 남플라, 느옹맘 같은 생선 액젓을 17세기에는 케첩이라고 불렀는데 유럽에서 이제 이 케첩이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호두나 버섯, 굴 등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했고요. 이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1800

1961년부터 65년까지인데요. 이때 케첩에 토마토를 넣게 되면서 토마토가 이제 너무 미국에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이 케첩을 넣었는데 하인즈라는 회사가 1876년에 여기에 이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설탕을 듬뿍

0: 먹을 수 있는 네. 소스로 하인즈 케첩이 이 곁들여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대중화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 이 토마토라는 것은 남미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있던 그런 과일이거든요. 예. 채소인가요? 그런데 이게 유럽으로 전해오면서 유럽의 식문화에서 그리고 유럽의 식문화를 받아들인 미국이 이 케첩을 토마토를 넣게 되는 계기인 거고요. 유럽이 처음에 그 토마토가 들어왔을 때 되게 싫어했습니다.
1: 그래요?
0: 아, 포모도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노란색 관상용 토마토가 처음 도착해서 그런 것 같고요.
1: 노란색.
0: 지금과는 좀 다른 모양. 그리고 당시에 역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안 먹었습니다.
1: 오호.
0: 독성을 지닌 식물 벨라돈나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거와 너무 빨간색이 닮아가지고 노란색 이런 모양들이 닮아가지고 네. 안 먹었었는데 유럽이 기근이 생기면서 감자, 옥수수, 토마토, 남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작물들이 이제 하나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2: 그래요.
1: 아니 그 토마토 하면 확실히 이탈리아의 파스타, 피자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우리
0: 그러니까 1800년대 정도에 이 실질적으로 이 이탈리아 음식에 토마토가 이제 곁들여지면서
2: 네.
0: 이 이탈리아 남부 쪽이 따뜻해서 그쪽에서 네. 토마토가 재배되고 토마토가 이제 스파게티에도 들어가고 피자에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피자가 되는 거고요.
1: 네.
0: 혹시 나폴리탄 스파게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 나폴리탄.
0: 네, 나폴리탄. 네. 이제 나폴리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1: 예.
0: 아, 이탈리아산 어떤 스파게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산지는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1: 아, 네. 일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0: 네, 나폴리탄.
1: 주인공이 막 나폴리탄
0: 맞아요.
1: 스파게티 좋아한다고.
0: 네. 이게 1940년대 그 미국 그 군인들이 이 일본을 지배하면서
1: 예.
0: 뭔가 이렇게 빨간 쪽쪽한 면을 먹는 걸 보고 와 우리도 저걸 좀 본따봐야지 이러면서 미군들이 준 하인즈 그 케첩의 면을 막 삶아가지고
1: 예, 예.
0: 먹던 그래서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전후 일본에서 만들어진
1: 아,
0: 그런 토마토 케첩으로 만들어진
1: 네,
0: 스파게티고요.
2: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는 우리가 파스타 피자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파스타라는 뜻은 이탈리아로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1: 반죽.
0: 네, 반죽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1: 네. 네.
0: 파스타와 스파게티 중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1: 이거 지금
2: 파스타죠. 반죽이니까.
1: 아, 선생님 아 좀 네, 너무하십니다.
0: 김일중 선생님을 제가 무시를 한 겁니까?
1: 아, 예, 파스타가 상위 개념이죠.
0: 네, 맞습니다. 근데
1: 예.
0: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면 그 둘을 비교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거든요. 김일중 선생님 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과 다릅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1: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
0: 제가 김일중 선생님을 좀 이게 재밌게 말씀드려요.
1: 예. 예. 그러니까 파스타의 한 종류로 이제 스파게티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 스파게티는 가늘고 긴 파스타를 스파게티라고 하고요. 스파고라고 이게 이탈리아어로 실이라는 뜻입니다. 실 같은 면이다. 그래서 스파게티라고 하고요. 남부와 북부가 먹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남부는 일단 올리브 오일, 토마토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먹고요. 북부는 추운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터 이런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1: 네.
0: 버터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걸쭉합니다. 남부는 햇볕이 따뜻하다 보니까 면을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겉면 파스타를 많이 먹고요. 북부는 날씨가 좀 흐리다 보니까 면을 바로 반죽해서 바로 먹는 생면 파스타가 유명합니다. 우리가 파스타를 먹다 보면 알덴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알덴테는 이제 이렇게 식감이 좀 덜 익은 듯한 느낌인
1: 네네.
0: 거죠. 그래서 겉면에만 해당됩니다. 생면은 어차피 그냥 삶아버리니까
2: 다
0: 익어버리니까.
2: 네, 네.
0: 그래서 알덴테는 겉면을 대충 삶는 거죠. 약간의 그런 씹히는 식감이 있게 만든 게 이 알덴테다. 원래 이 파스타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2: 그렇죠. 네.
0: 그 마르코 폴로라고요.
2: 네.
0: 이제 동방 견문록이라는
1: 네.
0: 그 원나라에서 이렇게 벼슬아치도 하시고요. 이 이탈리아 그 인이 원나라에 가서 여행한 이야기들을 쓴 게 동방견문록인데요. 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중국의 국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파스타가 됐다라는 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탈리아 남부에서 면 요리를 많이 먹었다. 면이라는 것은 원래 밀이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는 아직도 피자보다는 파스타를 좀 즐기는 그런 문화고요. 남부는 피자를 좀 즐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봉골레 파스타라고요.
2: 네, 조개를 넣은 파스타. 네.
0: 봉골레가 이제 조개라는 뜻이고.

0: 있고요. 알리오 알리오는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1: 알리오 올리오.
0: 알리오 올리오.
2: 마늘하고 네. 올리브 오일만 넣은 겁니다.
0: 맞습니다. 마늘이 알리오고요. 올리브 오일이 올리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페페론치노라고 건고추를 더해서 그렇죠. 알리오 올리오. 라구알라 볼로네제라고. 혹시 네. 들어보셨습니까?
2: 토마토 네. 소스에 고기를 잘게 다져서 집어넣은.
0: 네, 맞습니다. 아, 이게
1: 요리 쪽은 역시 우리 희은 누님이.
0: 네. 네. 이게 볼로냐라는 지역. 이탈리아 네. 북부의 공업 도시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발달된 게 볼로네제고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쪽, 영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볼로네제. 우리가 이제 고기 잔뜩 들어가고 토마토한. 우리가 지금 이제 레스토랑에서 주로 먹는 게 볼로네제 스파게티가
2: 그렇죠?
0: 되겠습니다.
2: 그렇죠. 많이들.
1: 파스타의 종류를 이렇게 촥 저희가 알게 됐네요. 제대로.
0: 피자도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시간이 되나요?
2: 거의 네. 안 되는데.
0: 네, 마르게리타 네. 피자라고 있습니다.
1: 마르게리타 피자. 꿀 찍어 먹는
2: 많이들.
1: 거.
2: 많이들.
0: 네, 마르게리타.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거든요.
2: 네, 네.
0: 녹색, 백색, 적색.
1: 어.
0: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 이탈리아 1889년에 이 통일 이탈리아 2대 국왕과 왕비가 이 마르게리타 나폴리를 방문합니다. 그 나폴리 식당의 그 요리사가 녹색, 백색, 적색. 바질잎,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를 넣어가지고 피자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왕비의 이름을 따서 마리게리타 그게 지금의 마리게리타 피자고요. 원래 피자는 빈민들의 음식이거든요. 조리도 간편하고 주로 어부들이 나폴리나 이런 지방의 그렇군요. 어부들이 먹다가 네. 북부는 이제 면을 즐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 퍼져 결정적으로 퍼진 건 나폴리 시칠리아 이 사람들이 189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민 가서 뭐 먹습니까? 자기들이 먹던 걸 먹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화덕 피자 석탄을 펴서 화덕 피자를 하면서 이게 뉴욕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시카고 피자, 뉴욕 피자, 디트로이트 피자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1: 네.
0: 시카고 피자는 디프 디시라고 해서 포크와 나이프로 먹습니다.
1: 오.
0: 그런데 뉴욕 피자는 폴드 피자라고 접어서 먹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시카고인과 뉴욕 인간의 피자 싸움이 대단합니다.
1: 어허.
0: 그래서 2014년 뉴욕 시장 빌드 블라지오가 포크로 피자를 먹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 바꾸라고. 어떻게 뉴욕 시장이 시카고식으로 먹느냐. 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식당 주인이 포크를 경매로 내놓고 그 시장이 먹던 자리에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범인이 여기서 먹던 자리에. 그래서 이게 시장이 열받았습니다.
1: 재밌다.
0: 그래서 결국 이 위생검열을 심하게 해갖고 그 식당이 망해버렸습니다.
1: 그것도 보복을 어머 그랬어요.
0: 위생검열에 걸린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 피자는 그 예.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정비공들이
2: 수업이 끝났습니다.
1: 마치는 종이 울려가지고 예. 너무 아쉽네 저희.
0: 디트로이트 피자는 그럼 다음 시간에
2: 네 그렇게
1: 다음에 또 한번 기회
2: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살펴가세요.
1: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Well.
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주주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서머네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서머네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축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자, 최고민수 우리 민수쌤과 함께한 여성살롱, 다음 주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0: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현지 시간 8일 밤에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양측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기대감을 거듭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이란은 이미 휴전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서둘러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상선 5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X를 통해 지난 4월 13일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이란과 휴전한 미국은 같은 달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 기지에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9일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응은 미국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서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아내가 일하는 태권도장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어제 두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의 관계로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직원 집에서 술병에 약을 타서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으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우리 식탁 위에는 바다에서 난 식재료가 많이 올라옵니다. 국물 요리를 만들 때 멸치 육수를 내고 소금과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죠. 이처럼 바다는 많은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잘 지켜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정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듯이 바다에 해조류 씨앗을 뿌려서 숲을 조성하는데요. 덕분에 사막화 현상이 방지되고 해양 생물들이 먹이를 얻으며 생태계를 살찌웁니다. 바닷속을 푸르게 바꾸는 활동, 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9: 김일중입니다. 첫사랑과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듣던 그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이별하고 반창고처럼 마음에 붙이고 다녔던 노래도 좋고요.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본 것 같지? 이거 내 가사 아니야? 하는 노래도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7: 여성시대 명곡극장 참여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이에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9: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그동안 추억 속 명곡들 많이 떠올려주세요. 여기는
7: 여성시대입니다.
1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6: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7: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6: 여성시대
7: 명곡 극장, 극장.

0: 주말에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은 특히 일요일 아침은 여유롭잖아요. 음악도 더 잘 들리고 추억여행하기도 좋은 아침. 첫 번째 상영곡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 5704님. 저의 진정한 첫사랑은 고등학교 때 만난 참새라는 별명을 가진 여학생입니다. 예쁘고 쾌활한 데다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조잘돼서 심심할 틈이 없던 단발머리 소녀였죠. 예순이 넘은 지금도 그 모습, 그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참새야, 너도 이제는 고상한 두루미가 되었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정해오셨어요.
0: 아니 너무 귀엽고 재미난 사연인데요.
1: 그렇죠. 네. 예,
0: 참새가 나이를 먹는다고 두루미가 되지는 않는데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1: 그래.

0: 그렇죠. 예. 참새라는 별명의 그분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어머 기분이 어떨까? 오호.
1: 야.
0: 그래. 노래.
1: 나 여전히 참새야.
0: 나 두루미 아니야.
1: 귀엽잖아요. 참새.
0: 네, 귀여워요 정말. 네.
1: 그렇죠.
0: 나의 참새 시절을 아는 오빠. 네.
1: 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0: 들으면 친구처럼 반가운 노래,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광주 양동시장으로 가보겠어요. 문자로 0365님이 주셨는데요. 시장은 항상 일에 치이고 바쁘고 힘들어요. 아직 점심 전이라 배도 고프네요. 살면서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며 다시 한번 으쌰 으쌰 힘을 내곤 합니다.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0: 오, 이 노래를 들으면 으쌰 으쌰 힘을 낸다. 한글에서 국밥 같은 노래죠.
1: 예, 그렇습니다.
0: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1: 이무송 씨가 1992년에 자작곡으로

0: 만들어서 부른 노래인데 그때 인기 엄청 많았죠.
1: 네. 그럼요. 사는 게 무엇인지 쇼 쇼.
0: 네, 맞아.
1: 이 노래로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 골든컵에 연말 시상식까지 다 휩쓸고요. 당시 최고 인기 가수였던 노사연 씨의 마음까지 싹 사로잡았던 바로 그 노래.
0: 수영장에서 반했다죠. 임우성 씨를 보고. 두 살 연상인데도 사연 씨가 아마 직진했다는 것 같은데.
1: 네. 그래요?
0: 네.
1: 그러면서 또 노래로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시는 우리 노사연 씨, 임우성 씨 계시고요. 임우성 씨의 노래 사는 게 뭔지 여기에 답가처럼 노사연 씨가 또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0: 그 RM.
1: 네. 네, 예.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0: 그럼 저는 익어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 다시 한 번 더.
0: 왜요? 뭐 이렇게 아름답게 뭐 익어간다 그런다고 뭐 늙어가는 거야.
1: 아니 오늘도 왜 와인색 셔츠 입으시고 저 예.
0: 글쎄 뭐 이런 와인색 셔츠를 입은 거랑 상관없이 난 익어간다는 그 표현이 예. 괜히 그렇게 무마하려는 것 같아서.
1: 괜히. 포장하는 것 같다.
0: 네, 예.
1: 아니에요. 그래도 익어가는 겁니다.
0: 예. 늙어가는 거야. 안 늙어봐.
1: 이땐 진짜 티야.
0: 티야, 그래요? 이러는 거야, 진짜?
1: 예.
0: 그래, 티야, 티야.
1: 자, 이 노래를 우리 미니로 때마침 또 이종배님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0: 잘 됐네.
1: 예, 해서
0: 부부의 노래를.
1: 네, 이무성 씨의 사는 게 뭔지에 이어서 노사연 씨의 바람까지. 요것도 원래 바람이잖아요.
0: 바람으로 해야 되는데.
1: 표준어 바람인데.
0: 표준말은.
1: 그냥 바람으로 가는 거지.
0: 네.
1: 예, 이게 F야.
0: 그래? 바람이야. 저는 T예요.
1: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님의 신청곡 소개해드리죠. 항상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가끔 문자도 보내지요.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모든 음악을 다 즐겨 듣지만 77년도에 대학 입학하고 들었던 노래, 복학생 형님들이 기타를 치며 불러줬던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이 노래가 어찌나 근사하고 멋지던지 지금도 자주 즐겨 듣곤 합니다. 명곡 극장에서도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아이, 물론이죠. 캠퍼스의 낭만을 떠올리며 전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비지스의 노래 나갑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상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3: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2: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3: 조심해. 걱정 마요.
2: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3: 천천히 와.
4: 할 수 있어.
2: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3: 천천히 오라니까.
4: 괜찮아요.
3: 괜찮긴 뭐가 괜찮아.
2: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3: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4도, 대구와 전주 25도, 강릉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을 2, 3도가량 웃도는 수준이라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다만 저녁이 되면 기온도 빠르게 떨어져서 일교차 심하게는 15도 이상 벌어지니까 얇은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 동해안,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셔야겠고요. 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오겠고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꺼내 들으면 괜히 배부르고 코끝이 찡해지는 노래들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처음으로 용돈 모아서 샀던 내 가수의 노래. 예전에는 뭐 카세트나 CD였죠.
0: 네네.
1: 일종 씨는 누구예요?
0: 아, 저는 딱 기억이 나는 게 역시 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쯤인가 김건모.
1: 오.
0: 그때는 각 집에 아마 김건모 씨 앨범이 다 있었을 거예요.
1: 대단했죠.
0: 뭐 백만 장 돌파 막 이런 것만 나왔었으니까.
1: 네, 엄청났죠.
0: 네. 그리고 015B도 있었고 넥스트도 있었고 넥스트는 LP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네. 그 노래들. 어떠세요, 누님은?
1: 저는 고등학교 때 이 LP판 사서 듣고는 그 다음서부터는 가수가 된 다음부터는 DJ도 했기 때문에 네. 이 세상에 방송국 라이브러리 같은 소장 음반 숫자가 막강한 자료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0: 맞아. 네. 방송국에 다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아쉽지가 않았어요.
0: 와서 들으면 되니까.
1: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위수령 있고 그럴 때는 학교가 휴학을 했기 때문에 휴업 문 닫는 거죠.
0: 네.
1: 그래서 학교가 잠시 문 닫는 동안에는 방송국 자료실에서 내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은 무슨 노래를 틀을까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죠. 그래서 LP나 뭐 CD나 카세트가 아쉽질 않았어요.
0: 그래요.
1: 방대한 자료실을 늘 드나들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방송 이제 또 가수 하시면서는 그렇게 들으셨지만.
1: 네.
0: 그러니까 첫 LP는 뭐
1: 처음 샀던 거 예. 브라더스 포.
0: 브라더스 포.
1: 네, Try to Remember 뭐 이런 거. Green Leaves of Summer 이런 확실히 노래.
0: 그러니까 팝송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고.
1: 그랬죠, 그랬죠.
0: 예.
1: 기타 팝송 뭐 기타 선율이 있으면 더 좋아했죠. 네, 그랬어요. 하여튼 나중에는 너무 들어서 앨범 속지가 막 너덜너덜해지죠. 휴지처럼.
0: 그래요?
1: 지금 다시 라디오를 통해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 참 느낌이 새로워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0: 그런
1: 문자는 네,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신청하시면 무료고요.
0: 네네. 네. 혹시라도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싶은 분들 우리 앞에서
1: 응해드릴 수가 없어.
0: 연필에 꽂아갖고 이제
1: 그랬죠. 감느라고.
0: 네네.

0: 아, 그렇게 해서 들었는데.
1: 옛날이다 진짜.
0: 그렇게라도 저희가 준비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후에는 또 여성시대 홈페이지 명곡극장 게시판으로도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1: 네, 미니로 정혜나님 이런 추억을 남기셨네. 대학교 때 락밴드 활동을 하면서 이 노래로 연습 참 많이 했어요.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0: 아우, 힘든 노래인데.
1: 서문탁 노래 다 쉽진 않죠.
0: 네.
1: 제가 좋아하던 오빠가 유독 이 노래를 좋아해서 더 열심히 연습했었죠. 그 오빠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 노래를 들으면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명곡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0: 기억해줘 널 사랑한. 시원하게 그냥 쫙 내지르면서 서문탁 씨 음성으로 이 매력 어필도 하고 마음도 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아. 예, 진짜 매력 있거든요. 노래방에서 노래 잘하면.
1: 그 오빠는 알았을까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목에서 정말 목이 쉬도록 연습한 이 소녀의 마음을.
0: 이야, 아 진짜 노래 잘한다. 이야, 진짜 서문탁 같다.
1: 노래를 잘하면 무조건 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0: 네네.
1: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노래를 못해. 그러면 노래 잘하는 쪽에다 엄청 표를 줘요.
0: 그럼 맞아요.
1: 최고 최고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0: 대화 잘 통하고 실은 외모도 내 스타일이야 했는데 마이크 잡았는데
1: 개판이다.
0: 네,
1: 그러면 정말 환상이 와르르르르르 깨지는 거죠.
0: 네.
1: 근데 별로였는데 어머,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너무나 맛있게 부르는 거야.
0: 그럼 매력점수 올라가죠.
1: 그렇죠.
0: 네. 자, 걸크러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노래 서문탁 씨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듣겠습니다.

0: 힘이 좋아 이렇게 하려면
1: 역시 아주 시원하고 깨운하다 정말.
0: 네. 아. 오, 대단하다.
1: 예,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들으셨고요.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엔 8271님의 사연입니다. 아니 벌써 5월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분명 얼마 전까지 패딩 입었던 것 같은데 여성시대에서 캐롤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유, 전인권님의 돌고 돌고 돌고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0: 진짜 쏜 화살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시간이 휙 그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1: 2026년도 벌써 5월.
0: 그러니까 네. 좀 있으면 이제 뭐 또 가을 겨울 뭐 휙 가는 거지.
1: 그럼 또 캐롤 듣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시간이 휙 가버려요.
1: 너무 빨리 갑니다.
0: 네.
1: 자, 1분 1초가 소중한 일요일 아침 신청하신 노래 듣겠습니다.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
0: 계속 돈다 전인권. 안 끝나.

0: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에릭 클랩턴의 My Father's Eyes 신청해 오셨어요.
1: 네. 그렇구나.
0: 이게 참... 어린애 같아 보여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부모 수라를 벗어나서 혼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좀 철이 들고 의젓해지더라고요.
1: 그래야 될 텐데요.
0: 네네. 네,
1: 저희 첫째도 기숙사 생활하는데 지난주에 벌점을 많이 맞아서 퇴사 처리돼가지고 집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일주일. 그것도 벌칙이 있더라고.
0: 아, 예. 그렇게 하면 벌을 한 주일을 받아라.
1: 네.
0: 아유.
1: 통학을 그냥 집에서 이제 하는 거죠.
0: 얼마나 참 그렇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네. 또.
1: 아니, 그러니까 저 친구가 원래 기숙사 그 밤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0: 아, 먹자 그랬대. 야식을.
1: 야식 먹는 것도 그 옆에 서 있다 걸렸대.
0: 아유.
1: 어쩔 수 있어요. 네.
0: 그 야식에 유혹을 누가 물리치겠어요 그 나이에.
1: 그러니까 배고플 나이인데 그런 거 좀 먹게 좀 안 되나.
0: 그러게.
1: 그래도 뭐 저기 규칙은 규칙이니까 지켜야지.
0: 자, 그래서 신청하신 에릭 클랩턴의 노래 광고 듣고 나갑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여보, 골뱅이 무침 해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2: 고형량이 뭔데?
1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있으니까 꼭 확인해.
1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0: 유통 골뱅이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

0: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2: 자, 오늘 끝곡은요. 7281님의 신청곡입니다. 에릭 크랩튼의 My Father's Eyes.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3: 네. 내일 아침 9시 5분에 꼭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책은 뭘까요? 국내 한 대형 서점의 발표에 따르면 로제티 슈스탁의 그림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책에 적힌 내용인데요. 어린이 책은 보통 부모가 골라준 경우가 많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 역시 사랑해가 아니었을까 헤아려 봅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들었을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 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 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이란의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 조항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9일 해저 케이블은 세계의 디지털 경제, 클라우드, 금융망에 중출하면서 이 인프라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최소 7개의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여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혼성종대가 모스크바 승리 열병식에 참가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나고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러시아 군인들의 열병 종대들과 함께 쿠르스크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훈을 떨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종대가 붉은 광장을 행진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지구대, 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전과 금품 향응 제공,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67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조 편성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 추첨식에서 1포트에 속한 한국은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중동의 복병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2조에 편성됐습니다. 2조의 남은 한 자리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아시안컵 3차 예선 B조 최종전 레바논 대 예멘의 승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으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생활개통계 정치토크쇼 정치인싸 인사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류재하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모두 어서오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강호 온라인.
4: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4: 열혈강호 온라인.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염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케팍시부.
9: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0: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9: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 필.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특집 방송을 합니다. 5월 26일부터 6월 3일 투표 당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5분 투표 전 최고의 선택 정치인싸.
5: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4: 네, 여러분께서는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주가 얘기를 좀 가볍게 하면서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해볼까 싶은데, 글쎄요,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코스피가 7000선 돌파를 했고, 뭐 워낙 자주 이제 신기록이 경신이 되다 보니까 이 상승세가 놀랍기도 하면서 이게 언제가 고점일까 이런 불안감들도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방송이 아니니까 결국 이런 주식시장 호황 흐름이 네.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집권여당 뭐 절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세요?
6: 이제 사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이전에 했던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이제 여당이 유리했었죠.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50% 초반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도 뭐 60% 중반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지형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 경제,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보수의 유권자들도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리한 지형에서 출발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4: 경선 모두 마무리.
7: 거꾸로 얘기하면 딱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만한 모습만 안 보이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여건이 좋으니까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공소취소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했던 나가 이제 한 발 물러선 부분도 그렇고 또 이번에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도 그 방식과 이제 시기 이런 측면에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때문에 민심이 좀 이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오만해서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8: 알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게 잘 혼내겠습니다.
7: 선생님이세요?
9: 주식시장 좋아서 이제 정권에게 당연히 좋은 건데 기타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국민들이 정권의 어떤 평가를 좋게 하고 이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예를 들어 경기가 좋다는 말, 이 말이 계속 나와서 돈이 잘 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에다 신경 안 쓰는 상황, 뭐 실업률 당연히 낮아야 되고 이래야 할 텐데 그러기는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이미 선진국이니까 경제 상황이.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전쟁도 있고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 정도 감안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이 실물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 참여 주체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느냐가 하나가 있을 거고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끝났을 때 이제 전쟁도 끝나고 외부 요인이 없어졌을 때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대비는 정부가 하고 있느냐. 환율이 아직도 높잖아요. 우리가 적정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최소 10%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실업률이라든지 청년 실업 같은 문제들.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말에 지났을 때 그 규제한 것을 풀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닥칠 일들이 많이 있다. 정부에. 예. 그건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4: 알겠습니다. 뭐 실물 경제 그리고 체감 경기 제각각 이제 해석들이 다르실 텐데 이제 국민들이 그것들을 받아들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39년 만에 개헌이 불발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고요. 그리고 개헌안 재상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이 국민의힘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쟁점이 이번에는 없는 개헌안이다 뭐 이런 합의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 자체가 이렇게까지 힘든 건가 좀 보는 데는 답답한 느낌은 있었어요.
6: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이번 개헌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39년 동안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경험을 가져보자. 이 개헌안에 대해서 우리가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가져야지 우리가 나중에 더 큰 쟁점을 가지고 개헌을 할 때도 우리가 의견 조율 후에 또 그 절차를 지켜나가는 법에 대해서 터득을 한다는 그런 저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국민 1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는 이 개헌안에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다시는 어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운 우리가 좀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계엄 잘못됐다. 탄핵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당권파 같은 분들은 뭐 너무 졸속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국회에서 한 10년 넘게 일했지만 저 처음 일할 때부터 개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좋으니까 그러면 본회의장 들어오셔가지고 반대표를 던져야지 이 정당 차원에서 들어가지 말자라고 해버리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판받을 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9: 개헌이 이번에 이제 열 번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0차 개헌을 시도하려다 지금 안 된 건데 내용에 대해서 거의 이견이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제가 봐도 아마 그 비상개헌 관련한 것만 하나 뭐 48시간 이내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왜 아예 들어오지도 않느냐. 국회의장이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개헌안 통과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통과시키길 원했다면 여당이 네. 그 사전에 정지작업,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잘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야당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한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닌 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참여

0: 하느냐라는 게 설득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논란들, 뭐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든지 그다음 그 전에 국조특위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이런 게 이제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은 그 안에서 계속 계시니까 감정이 항상 나쁜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볼 때. 뭐 우리가 상임위를 볼 수가 없잖아요. 법사위 TV 그 중계하는 거 저는 5분 이상 못 보겠어요. 너무 심해서. 그 단계인데 여기서 야 이거 다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견합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빌미로라도 야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걸 아실 텐데 지금도 개헌안 찬성 안 한다고 타박을 하잖아요. 국민의힘한테. 당신들은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그럼 비상계엄 마음대로 대통령 하는 걸 옹호하는 거냐. 역시 내란정당답다. 막 그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의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개헌안 통과에 대해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구에 있는 어른들 중에는 진짜 이번 개헌이 대통령 임기 건드리는 개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 아, 네. 대통령 장기 집권 포석이다. 네. 라는 그 부분.
1: 그러니까 장기 집권 포석이다 라는 코멘트만 듣고 어허. 그러면 발의안이 어떤 내용이 있기에 그게 장기 집권 포석인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거죠. 시민들이. 뭐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 상당히 저는 유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12.3 내란 때와 비교를 해보면 12.3 내란 때 국회에서 본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이 모였지만은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끄집어내면 어떡할까? 되게 걱정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개헌안에 따르면은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헌이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걸 정확하게 현실 반영을 해서 개헌안을 만든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쟁점이 되지가 않고 오로지 이제 정치적인 것들.
2: 정쟁만 남았다.
1: 네, 네. 뭐 민주당 최근에 뭐 헌법 위반하는 걸 해놓고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고 다시 내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그런 내용은 배제하고 이제 또 힘싸움으로만 보이면 결국에는 국민들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 그리고 또 개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분들에게 더 좀 화살이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2: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 5.18 정신 수록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통제 방안 이렇게 추릴 수 있고요. 개헌 논의가 길어질까 봐 이번에는 쟁점이 될 만한 권력구조 개편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뭔가 정쟁만 남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3: 네, 근데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함께하는 약속을 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 백년제 대개고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험 삼아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87년도에 우리가 개헌한 이후에 지금까지 개헌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개헌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나온 개헌안 내용을 보면 방금 강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 방법을 써야죠. 그래서 개헌 해제 요구권이 아니라 아예 개헌 해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식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번 개헌에 들어가 있고요.
4: 그렇죠.
3: 근데 그 외에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개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은 그 애초에 그건 개헌 선포라는 그 행위의 그 의미 자체를 상실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시사병 국가 비상사태에 개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근데 전시사병이 났는데 48시간 이내에 국회가 못 모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개헌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제대로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민주당이 혼자서 이거를 독주할 생각으로 개헌안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만 봐도 조금 경솔하게 졸속으로 접근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4: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건 의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방금 그 48시간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를 했을 때 국회에다가 선포하고 나서 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고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개헌법에 보면 신속하게 통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신속하게라는 것은 도대체 물리적인 시간으로 어느 정도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대한 또 법조계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상 3일 이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즉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48시간 이내라는 것을 좀 해놓은 거고. 근데 이제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얘기가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체감하는 걸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들은 우리 유 변호사님이나 윤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아니라 뭐 5.18은 넣는데 왜 6.25는 놨느냐, 뭐 그러면 새마을 운동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고 호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본회의장 들어와서 그런 이유로 반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2: 자, 그럼 국민의힘의 진짜 반대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세요?
4: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계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선거에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2: 뭐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네. 불리하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1: 같은 날에 하니까요. 네. 국민 투표를.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크게 가미해 놨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는 그래도 20일간의 공고를 하고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거에서 투표할 것 시간도 숙고할 시간도 충분히 주고 그 사이에 여론의 공론장도 펼쳐지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러니까 국민투표에도 못 가게 만들 일이냐 이게.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그래 이건 좀 문제가 있어 하면 반대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리게 하면 되는데 그 공론장을 열리게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걸 반대한다는 인상도 주면 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2: 뭐 반론하십니까?
3: 그런데 그 절차상으로 국회에서 먼저 의결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먼저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한테 갖다 한번 판단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거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숙고를 하지도 않고 국민한테 알아서 그냥 판단해봐라? 혹은 국민들이 알아서 논의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에서 막은 거다.
2: 잠깐 드는 생각이 우리 국회가 한 번도 화기애애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말 척을 지다시피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과연 그런 분위기 환경이라면 숙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영원히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
0: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87년에 우리 9차 개헌 마지막 개헌했을 때 보면은 너무너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해야 된다는 그 압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임기를 그때 7년 단임제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4년 중임을 하냐 뭐냐 하다가 6년으로 하자 하다가 4년과 6년의 중간에 5년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억지로라도 합의를 만들어서 갔던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보다 못한 국회 상황이라는 거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위기를.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이 자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그것도 이제 이 국회 임기 초반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22대 국회가 딱 중간 반 정도 지났잖아요. 전반기를 너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보냈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개헌이라는 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죠. 국민에게 왜 선택 기회를 안 주고 국회 단계에서 막고 있느냐. 내용에 뭐가 문제냐. 문제만 와서 얘기를 하라. 다 맞는 말씀인데 국회라는 이 300명의 집단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보지만 매일 이 정도 앉아가지고 매일 싸우고 위원장은 뭐 나가라고 그러고 증인 망신 주고 이게 지금 2년 내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부터 여당에서 숫자가 많잖아요. 그쪽이. 분위기를 제대로 해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뭐 제가 자세한 여론조사를 언급하진 않겠는데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절대 과반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고 계신 거라서 이번에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선에 반영이 될까요?
1: 뭐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중도들을 돌이킬 수 있는 뭐 아주 큰 변수라고까지는 평가하지 않고 각자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아주 좋은 이슈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되게

0: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럼 결국 다음 총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개헌이.
1: 예.
0: 그럼 그 사이에 그 진짜 총선 때까지는 개헌하는 진정성은 있느냐? 양당 중에 양당 누군가가.
1: 예.
0: 그치, 이번에 안 되면 총선 때까지 어떤 개헌을 생각하느냐? 이건 앞으로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거 없으면 상당히 누군가는 악영향을 받을 겁니다.
2: 이런 개헌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고 의석도 많고 하니까 이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거는 여당의 주자잖아요. 국민 통합이라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의 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18 정신도 넣고 5.18만 넣으면 좀 그러니까 부마 항쟁도 넣고 뭐 이러면서 좋은 얘기 다 넣읍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당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여야가 바뀌면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뭐 좀 바꾼다든지 뭔가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의제가 끼지 않으면 개헌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뭐 통치 구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우리가 뭐 내각제하자 이 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표의 등가성이 굉장히 파괴돼 있잖아. 이 소선구제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불균형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제가 국회에서 쭉 한 10년 넘게 이 개헌에 대해서 지켜보면 한쪽에서 원포인트로 경험을 갖게 하자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졸속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졸속이면 어떻게 대책을 낼 거야? 그러면은 이번 선거 끝나고 정개특위 만듭시다라고 해요. 하반기에 그러면 가서 또 정개특위가 유야무야 돼서 그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 주체는 서로 다 계속 핑퐁이었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반기에 전 좀 야당에서 좀 주도해 가지고 좀 건의를 해 주시면은 최대한 여당이 그것을 좀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만 선거 구제는 진짜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중대 선거 구제로. 근데 이게 또 의원들의 또 본인의 어떤 당선과 연결된 거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예,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아직 본격적인 정체 시작될 시간은 아니지만 차들 늘고 있고 사고 구간도 눈에 띕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요. 지금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이고 부근 3km 정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군위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걸쳐 장애물이 떨어져 있는데요. 처리 작업 중이고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승용차도 멈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 아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습니다.

0: 높은 서울과 광주 25도, 강릉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경북 일부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이번 주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보다 8년이 줄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감형된 결정적인 이유가 내란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했고 피고인의 50년 공직 헌신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4: 법률적으로
5: 변호사님들이
4: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심의 그 내란특검 측에서 구형한 15년을 훨씬 초과한 23년형을 선고했잖아요. 그게 좀 이례적으로 과도한 형이 선고된 거는 있어요. 실무적으로 구형량보다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선고되는 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항소심 판결을 보니까 어떤 큰 뼈대가 되는 판단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뭐 이것이 12.3 계엄 및 뭐 내란이다. 뭐 그리고 한덕수 공총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주요 임무 종사했다. 도왔다. 이런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다만 일부 뭐 특검이 기소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거 그리고 뭐 부작위 그러니까 어떤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이 중에서 책임을 묻는 거니까 하나는 빼자 이래서 일부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15년 결국 선고가 구형량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저는 더 적절해졌다 1심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줄기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1심에서 특검이 15년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구형이라는 것은 특검이 기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유죄일 때 자기들이 기소한 게 다 유죄일 때 15년형을 선고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항소심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죠. 예. 이 재판부에서는 무죄 부분을 상당히 보면서 상당 부분 무죄인데도 15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1심 구형보다도. 2심 구형은 23년은 뭐 이신관 부장판사가 워낙 높게 선고를 했으니까 거기 맞춰서 구형을 바꾼 건데 어쨌든 처음에 특검이 구형했던 15년형보다는 높게 선고한 거라고 생각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시민들의 법감정에는 그건 이론적인 문제고 왜 더 중하게 처벌하면 처벌했지 왜 깎아주냐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양형사회에서 저는 이제 갈렸다고 보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기존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워낙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저는 평가해요. 기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적용했던 잣대가 아니었다. 근데 이번에 항소심 보면은 뭐 유리한 정상은 이렇고 불리한 정상은 이런데 그러니까 난 이렇게 했어. 다 고려해 유리한 거 불리한 거.
3: 일반론으로 접근해.
6: 그러니까 일반 형사 소송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 더 코멘트 붙일 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대단히 큰일이 날 것처럼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막 그렇게 논란이 됐었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도 뭐 가릴 거 가리고. 오히려 깎고 그렇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공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4: 아니죠. 그거는 네. 말씀드려야 되는 게 처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랑은 굉장히 다른 성격으로 그렇죠. 위헌성을 상당히 없앤 재판부를 만든 거거든요. 게다가 법원이 스스로 그런 재판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심 판결보다도 저는 더 일반적인 형사소송의 기준에 더 부합하는 판결 내려졌다고 보는 거지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그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왜곡된 그런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6: 동의하기 어려운데. 야.
7: 근데 저는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고령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5년을 받으나 23년을 받으나 중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또 물었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한덕수 전 총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동되어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선재 전 장관이나 그리고 정진석 같은 분들 그러니까 여러 명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그 상범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한덕수가 이렇게 감형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에 못지않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도 7년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15년에서 23년에서 15년으로 8년이 줄었다고 하면 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 근거가 좀 납득이 가야 되는데 뭐 꾸짖을 건 다 꾸짖어놓고 갑자기 감형해주고 또 그 이후로 평생 공직자로 살았다. 훈장 받고 포상 받았다. 과거에 매국노 이완용도 훈장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쨌든 이 상징적으로 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분들이 중형을 받아야지 그 아래 있는 분들도 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3: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사법부의 판단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윤 대통령의 항소심이나 박성재 전 장관의 선고 같은 그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무엇일까 지금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요.
5: 근데 뭐 같은 재판부에서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판사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 형량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같은 사건을 여러 재판에서 다 같이 했을 때 형량으로 다 같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1심에서 구형한 그 형량대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6년 받은 사람이
3: 혐의에
5: 내려갔고.
3: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뭐 이걸 기준으로 보는
5: 바뀐
3: 것
5: 게
3: 같아요.
5: 없잖아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한덕수 총리가 감형이 됐다고 해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총리로서 가장 먼저 최일선에서 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데 더해서 마치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잘 거치게끔 도와준 그런 것이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
3: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인천 계양을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 전 단장의 경우에 이제 파면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전에 전한길 씨가 계양을 출마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 나는 이제 전격적으로 우회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치적 행보는 계속 가겠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6: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본인이 출마하는 것보다 출마자가 따로 있고 내가 후원한다는 느낌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소위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유력 인사가 있다. 이게 훨씬 그림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태 이 사람이 계속 방송 나오고 그렇게 빌드업을 해왔고요, 사실.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707 특임단장이 그 타이 메고 이거 체포용 타이를 가지고 가서 국회에 직접 들어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문장국이 용도로 썼니 이런 식으로 말도 바꾸기도 하고 뭐 울었다가 바꿨다가 막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람을 공천하면서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표를 소구하고 싶은 것이고 근데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왜 저런 짓을 할까 생각해보면 예. 국민의힘 후보가 제일 약해 보이는 곳을 저는 찍었다고 봐요.
3: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가 있습니다. 계양을 올해는 네. 심황섭 환경
6: 그 우리가 딱 듣기에도 지금 마침 더듬으시잖아요. 잘 모른다니까.
3: 잘 알려지진 않은 인물이죠.
6: 잘 몰라요.
8: 실수로 더듬으신 거예요.
6: 아니 그러니까.
3: 대중들에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니까요.
6: 그런데 예. 그런 데에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보다 혹시 득표율이 좀 더 높게 나오면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척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성국 TV는 당정혁 지도부하고 같이 가고 있고 흐름을. 여기는 철저히 우리가 진짜 모습을 국민의힘도 저 틀려먹었다. 이러면서 또 사람 표를 끌어모으고 있고 조회수를 선명하게 나눠가지고 지금 자기 파에 찾으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민의힘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올 수 있는 데 찾다 보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 지역구였고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여러 중앙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비춰주고 화제인 것처럼 해주는 것 자체가
3: 전한길 씨를
6: 네 전한길 씨든 김현태 씨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비즈니스 도와주는 꼴이에요. 아하.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앙 논제로 다뤄야 될 중요성도 없는 것 같고요. 전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8: 그래서 전적으로 찬성해요. 예,
5: 정말 맞는 말씀. 예, 예. 그래서 진짜 말 조금 하려고요 여기에서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요 정도 생각하면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8: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4: 일단 이분 우리 국민의힘 당원 아니고 전환기 씨 마찬가지고 이분 전환기 씨랑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요. 전환기 TV 나와서 그리고 그 전환기 TV는 뭐 가브리엘 천사 얘기하면서 온갖 허망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5: 아, 그것도 있네.
4: 이분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뭘 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미국의 어디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자, 오랜만에 의견이 잘 모였으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나오거나 말거나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 비슷하신 것 같아요.
5: 예, 근데 이제 언급하는 게 싫어요. 저는.
3: 그러니까요. 네. 무소속 출마긴 한데 이제 개헌 관련 인물들이 자꾸만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5: 그쵸?
3: 아무래도 네.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한 어떤 네. 장면이 되니까 네, 그런 거죠.
6: 여기에서 하나만 보탤 게 있는데 그 이 사람 출마한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 보니까 뭐 황교안 후보도 오고 뭐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발견한 게 국민의힘 그 후보 옷을 입고 온 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아마 지방선거 출마자인 아. 것 같은데 아. 그분은 당에서 조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해당 행위다.
6: 그럼요. 어디 거기 가가지고 전륜하겠다고 지금 공식 선언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럼 어떡해요.
5: 아유, 우리 자. 징계할 사람 많아요.
3: 잘 찾아주시고요. 예. 자, 정진석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윤호개인 공천으로 당내 갈등이 확산됐었는데 공천 신청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도 안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돈인 박덕흠 공관위원장의 설득이 통한 건가 아니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게 또 크게 작용했던 건가 그 뭐 뒷 얘기를 좀 알려주세요.
5: 글쎄요. 뭐 뒷얘기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래도 당에서 가장 정무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당사자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뭐라고 비판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 결정하신 거는 그래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출마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명예회복이라는 것, 정치 인생이 이제 거의 황혼기인데 이대로 끝났을 경우에 그동안 오선하면서 싸웠던 게 다 부정된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출마를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을 받아들이셔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저는 평가합니다.
3: 이 결정으로 윤호개인 논란이 잦아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어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 그러니까 뭐 명예회복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분은 아니 그 내란 수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분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지금 처벌을 받지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마하게 되면 전체 선거구도에서 안 좋은 영향 미칠 것 뻔한데 접었으니까 다행스럽겠죠. 근데 이제 한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호 후보도 저희는 내선 안 돼요. 이영 후보, 뭐 김태규, 이진수 그런 분들 저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다 처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일을 할 때 상당히 동기가 중요하다. 왜? 박덕흠 의원이 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을 그렇게 만류했을까? 이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후반기에 국회 부의장을 박덕흠 의원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5: 선언하신 것 같던데.
7: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더 분명해졌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본인의 국회 부의장의 가도에 좀 지장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저는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의심해봅니다.
4: 국민의힘이 예전에 민주당에서 이용 전 부원장 공천하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공천하냐 이용은 저희죠.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공천 안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높이 평가했는데 이번에 정진석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무소속 출마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정진석 전 의원이 가진 영향력을 감안하면 무소속 출마를 해도 충분히 당선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당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경선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
4: 그렇죠.

0: 장도혁 당권파가 정진석 전 의원을 사실은 공관위를 통해서 컷오프 한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공천 신청자 중에서 상당히 장도혁 당권파와 가까운 친윤 세력이 친윤 후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용근 후보입니다. 윤용근 후보가 당권파 피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행되는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 또다시 이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대윤 가고 소윤 오냐. 그러니까 정진석이라는 인물이 갔더니 결국 또 뭐 탄핵 반대하고 윤 대통령 수호하려고 했던 소윤이 오냐 이런 어떤 비아냥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이름이 헷갈렸던 그 이용전 의원은 경기 하남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울면서 출마해서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임진다 할 땐 출마 안 하는 걸로 책임진다. 뭐 이게 우리 좀 익숙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2: 출마해서 떨어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책임진다는 게? 뭐 그러면 인정해줘야죠. 그 진정성을.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사과해야 되는 것은 계엄 자체를 사과할 것이 아니고요. 계엄은 윤석열이 한 거니까. 그럼 본인들이 사과할 것은 계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기대 가지고 나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비겁함.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해야죠. 이 형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니 뭐 윤석열 정권일 때는 뭐 당직자이기도 하고 당에서 자리하고 있으니까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더라도 그 이후의 행보 내란 이후의 행보를 반성을 안 하잖아요. 제대로. 자기의 행위를.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자꾸 그 윤석열에게만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책임전가요? 제가 보기엔 비겁한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출마하셔가지고 떨어지면 된다. 네, 책임지시려면.
3: 근데 저는 사실 그 김이용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으로 이번에 나왔다고 생각 안 해요. 더 큰 포석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낙선함으로 인해서 나는 지난날에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과오를 달게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2년 후에 총선 때는 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본인에 있어서 또 어떤 관심도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 당권파들은 본인들의 세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본인들의 당권을 계속 가져가고 나가서 총선 공천권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당협위원장들 최대한 많이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더 나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1: 이 여야 지도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며칠 전에 외신 기자들 만났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나온 이 발언들이 매우 충격적이게까지 예. 느껴졌었는데 계엄이 국민에 어떤 혼란을 줬는지 모르겠다. 상처를 딛고 나아갈 사건이다. 그리고 내부 분열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다. 뭐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개는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당대표가 한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얘기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분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사실 왜곡도 해요. 탄핵 안 하고 갈 수 있었는데 내부의 분열로 탄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점진적인 퇴진이 할 수 있었는데.
4: 할 수가 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1차 12월 7일 날 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한 1차 시도가 잘 안 됐을 때 그때부터 확 바뀐단 말이에요. 국무회의 하려고 그러고 국방장관 다시 임명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윤 대통령 태도가 완전히 전과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탄핵에는 방법이 없었다. 근데 이걸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계엄은 반대했지만 탄핵은 찬성하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윤 대통령이 물러난 것에 찬성하지 않았고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온 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정말 비겁하다. 그리고 왜 외신을 만나요? 지금 지방선거인데. 외신을 만나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외신을 누가 접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 글쎄 저는 외신뿐만 아니라 내신도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국민도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지금 외신 기자들 만나서 한 건 장동혁이 장동혁한 거 아닙니까? 장동혁이 장동혁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그 외신도 안 만나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고성국

0: TV 그 썸네일을 자꾸 제가
1: 유튜브 하면
0: 자꾸 보여요. 거기
1: 돼.
0: 보니까
2: 뭐가 떴나요?
0: 전국 유세 장동영만이 가능하다. 우리 장동영 보고서 아 제가 제 뒷골을 잡았습니다.
3: 돌아주세요. 네,
0: 전국에 있는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 피눈물 나는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2: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 오후죠. 저기 박민식 후보 개소식부터 해서 굉장히 시동을 세게 걸고 있는 분위기던데. 네,
1: 그건 기대돼요.
2: 아 그래요? 네, 그 장면은 기대되죠?
1: 그건 정말 기대됩니다. 네,
2: 저희가 어제 그 얘기 한참 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여당도 짧게 얘기를 해보면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이른바 오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는데 이걸 이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가? 민주당 유세송에 가수 부마 옆집 오빠라는 곡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4: 저 숨이 탁 막히네요.
3: 시간을 곧 광고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피곤해지는데.
2: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뭐
3: 유난히 길게 느껴지네요. 하여튼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각 캠프에서 잘 판단하고 또 선대위에서도 뭐 옆집 오빠보다는 뭐 오빠 아니구나. 하여튼 뭐 좋은 노래가 있을 것 같아서.
5: 아, 빨리 가르쳐요. 오빠 뭐야. 말도 거리지 마. 오빠의 오짜도 거리지 마.
2: 아니 그래서 지금 영남 지역에서 보수세가 좀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또 네. 전재수 후보 네. 지원하러 또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1: 가셔야죠.
0: 가셔야죠. 부탁드립니다.
2: 서로가 상대 당대표를 네.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네. 이 참
3: 광고 들어야
2: 상황입니다. 네. 광고 들으시죠.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2: 아 됐고 선거용지나 내놔.
3: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택은 달라도 개표 방송은 오직 MBC.
2: 역시 MBC. 오후 5시부터 7시.

0: 거침없는 시사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7시부터는 신뢰받는 언론인 시사 유튜브의 유재석 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의 라이브룸
0: 6.3 지방선거 개표방송 최고의 라인업 권순표 최욱과 함께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네, 육해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류재화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S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이란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우리 선박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주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밤사이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국영TV는 협상 기한이나 데드라인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협상팀과 이란군 또 최고 지도자까지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면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14개 종전 조건 가운데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기간과 호르무즈 해협 영구 개방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핵물질 반출에는 이견이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해 이란이 처음으로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상선 쉬운 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에선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다 화재가 난 우리 선박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화재 원인이 기기 결함 같은 내부 요인인지 외부 충격인지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남우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6명 등 선원 24명은 조사 면담을 마친 뒤 모두 하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6: 이란이 자국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 기지에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9일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응은 미국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카타르산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운반선이 이란의 승인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항해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카타르 라스라판 항에서 파키스탄 카심 항으로 향하는 LNG 운반선 알카라이 티아트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운반선의 목적지는 파키스탄으로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중재해온 파키스탄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선박의 통과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반드시 참가할 것이라며 이슬람 혁명수비대 복무 이력을 가진 선수단 인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메흐디 타즈 이란 축구협회장은 국영 IRN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중미 월드컵 참가 의지를 드러내며 선수단 비자 발급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슬람 혁명수비대 관련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란 대표팀에서는 간판 공격 수비자 주장인 타레미와 수비수 하지 사피 등이 혁명수비대에서 의무 복무를 마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여전히 계속되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뿌리뽑고 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박민식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박 후보는 이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같은 시각에 개소식을 여는데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것은 박민식 후보의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지구대, 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과 금품 향응 제공,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미국을 방문해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 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해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이후 우리 측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조선, 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미 간 논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화랑 속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실제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40조 5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례적인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서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여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6회 공군 혼성 종대가 모스크바 승리 열병식에 참가했다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나고 지휘관을 만나서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러시아 군인들의 열병 종대들과 함께 크루스크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훈을 떨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종대가 붉은 광장을 행진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 앞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0: 콘서트 늦겠다. 뜰차.
11: 뭐라는 거야?
9: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0: 어? 내 가방.
11: 두고 왔어?
10: 아, 사람 많다.
9: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0: 야, 왜 안 와?
9: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0: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11: 야, 뭐해, 빨려.
9: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0: 뭐야?
9: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을 부지런히 쓰면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에 도움을 줘서 두뇌 활동에 좋다죠. 주판 알을 튕기고 피아노를 치고 종이학을 접고 바느질을 하고 조립식 장난감을 만들고 젓가락질을 하고 이 중에 요즘도 많이 하는 건 젓가락질 뿐이네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는 손가락 운동은 스마트폰 조작인데 그걸론 충분하지 않으니 오늘 좀 해볼까요?

0: 보컬 심규선의 목소리가 빛나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손을 많이 쓰는 일로 뭐 화분을 애지중지 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아버지들 중에 난 같은 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는 분들 꽤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햇볕 살짝 들어올 때 쓱쓱 뭐 뿌리면서 치치, 근데 절대 빨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너무 힘주면 안 되고 막 하면서 닦는데, 아, 우린 뭐 그 정도는 못하니까 선인장 정도는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 네, 행사가 많아 어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휴일, 몸 전체는 좀 쉬어야 하니까 손가락이나 손으로 재밌게 할 걸 좀 우리 찾아보고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4: 견우야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트로트가 좋지만 가끔은 다른 노래도 듣고 싶어. 견우야 미안해.
3: 그렇습니다. 흥나고 감성적이고 좋은 트로트가 많지만 가끔은 다른 장르의 노래가 땡길 때도 있죠. 노 트로트데이에서 잔뜩 틀어드리니까요. 평소 듣고 싶었던 노래 장르 상관없이 마음껏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9408님께서 임정희 흔적 신청하며 흔적으로 이행시 갑니다. 흔하지 않은 손틀한 노 트로트데이. 적잖이 끌린다는 거 아세요? 점심시간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슬픈 노래 임정희 흔적 부탁해요. 아우 센스까지 넘치시네요. 요새 이렇게 삼행시, 이행시, 엔행시로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약간 서로 간에 약간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 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사은품을 뭐 걸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32님께서 일요일에 특식 같은 노트롯데이 듣고 싶은 곡이 정말 많은데 한 곡만 신청하려니 신중해지네요.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신청합니다. 사랑한다면 저 별처럼 항상 거기서 빛을 줘요 라는 가사처럼 테디도 손트라에서 빛나는 진행으로 우리와 오래오래 함께해요. 지난 5월 3일은 손트라 700일이었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5월 3일이면 저번 주인데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700일... 또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리고 한 곡만 신청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매주마다 한 곡씩 신청하다 보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그 중에 하나 소개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임정희의 흔적 그리고 이 안에 물고기 자리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노래로 함께 할게요. 우리 4983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코요태의 우리의 꿈 흐르고 있어요. 암 진단받은 엄마 케어한다고 직장 그만둔 큰딸 1년 쉬고 오늘 새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잘하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딸이 축 처질 때 이 노래를 자주 듣더라고요 했는데 아 앞으로 새 직장에서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듣고 계시겠죠? 우리의 꿈 코요태가 부릅니다.

0: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도 집에만 있긴 아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 아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 더 높은 서울과 광주 25도.

0: 25도, 강릉 27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옷차림은 유의하시고요. 중부와 경북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방도 대기가 건조해서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엔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광주 방향 곤지암 3터널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이니까 차로 변경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민주였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바순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 아,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신청받습니다. 오늘만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장르 상관없이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김지은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손태진님 라디오 들어요.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완도로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갔는데 마침 완도 해조류 축제로 엠플라잉을 봤어요. 너무 큰 행운이었죠. 엠플라잉의 스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라디오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신 거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침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라 딱 맞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8289님께서 손트라의 문자 처음 보내봅니다. 전 트로트를 잘 몰라서 참여 안 했는데 비트로트도 틀어주셔서 듣고 있어요. 그나저나 작년에 결혼한 제 동기가 출산을 해서 온도계를 사줬는데 이미 있는 거라고 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다들 결혼 출산하니 미혼인 저도 하고 싶네요. 신청곡은 웬디의 선키스입니다. 아우 근데 굳이 이렇게 이미 있는 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8289님도 좋은 파트너, 좋은 연인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죠. 웬디씨. 우리 8289님 다음에 웬디와 손태진이 부른 깊어지네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우리 곡 두 곡 보내드릴게요. 엠플라잉의 스타 그리고 웬디의 선키스.

방금 들으신 노래 웬디의 선키스였고요.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엠플라잉의 스타였습니다. 계속해서 노트롯데이 여러분의 신청곡 살펴볼게요. 0748님께서 요즘 장안의 화제인 영상 보셨나요? 멜로망스 민성님이 객석에 있는 오래된 팬이 연인과 있는 걸 보고 축하해주며 하트 그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그 팬 심장은 무사할까요? 사랑하기 좋은 5월, 사랑하고 싶은 5월 모두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응원하며 Perhaps Love 신청합니다. 아, 이거 오래된 팬이 연애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딱 민성님께서 이렇게 하트를 그려줬군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왜 제 영상은 어디 안 올라오죠? 저는 그 결혼 상대도 데리고 온 적도 많고 그리고 출산 앞두고 나 이렇게 임신했다라면서 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 참 그런 와중에도 늘 응원해 주셔서 저야 너무 감사하죠. 보고 싶네요 다들. 우리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띄워드리면서 우리 이제 2부 곧 마무리할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후원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구님께서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 노래 신청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지켜보면 아마 이 곡에 이를 것 같아요. 요즘 핫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청해봅니다. 김미란님도 지금 달걀 후라이 두 개와 김치로 아점 먹고 손틀어 들어요. 배도 부르고 노래도 좋고 행복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해요. 요즘 진짜 악뮤의 그 새 앨범과 함께 와 차트를 점령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노래들이 어딜 가나 계속 흐르고 있어요. 물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도 있고 또 그 외에 소문의 낙원 다 그 춤추고 있어요. 좌우 이렇게 뛰면서 챌린지로 이렇게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어서 이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권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남촌 울산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현지 시간 8일 밤에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양측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기대감을 거듭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이란은 이미 휴전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서둘러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이란의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 조항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9일 해저 케이블은 세계 디지털 경제, 클라우드, 금융망에 중출하면서 이 인프라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과 통행권

0: 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최소 7개의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화랑 속의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실제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40조 5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례적인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단계 업체 투자에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 반포, 성북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투자한 화장품 판매 회사가 신고한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위탁 판매를 가장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회사라고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전환의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 앞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얼마나 재밌단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음악을 오래 자세히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음악도 결국은 사람 얘기구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 이야기, 음악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일요일 3, 4부가 음악으로 사람 사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팝스트롯,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 채택되시면 양과 질 모두 만족도가 아주 높은 선물이죠.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팝스트롯, 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트로트 좋아하세요?
7: 올드팝 좋아하세요?
6: 그럼 같이 들어요. 우린 제법
7: 잘 어울려요. 일요일엔
6: 팝스트롯.

0: 카페 사장님은 인간미가 넘치는 필이 통하는 아저씨가 제격이죠. 손님의 기분에 딱 맞춰서 때로는 신나는 음악, 때로는 촉촉한 내 가슴에 습기를 더 확 부어버리는 선곡. 밤에는 진짜 LP카페 사장님이고 일요일 낮에는 가수 겸 올드팝 전문가로 팝스트롯에 출장을 나와주십니다. 양지훈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양지훈입니다. 아오. 카페에서는 손님을 취향 저격하는 거를 일을 하고 있고.
0: 아, 그렇죠.
1: 오늘은 또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휘를 맞추려고 취향 저격 보따리를 잔뜩 들고 나온
0: 양심입니다. 아니, 저 문득 궁금한 게 이런 LP 카페 사장님들만의 약간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게 그 서로 연락망 같은 게 좀 있나요?
1: 전혀 없습니다.
0: 아, 전혀 없어요. 네.
1: 각자 자기 카페에서 음악 틀기 바빠서 몇 명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비슷한 시간에 각자의 공간에서
0: 다 음악을 듣고 있으니
1: 오로지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0: 아니, 그러면 제가 좀 LP 카페를 좀 돌아다녀야 될 게 제 리메이크 앨범을 좀 이제 들으면서 딱 이제 아, 이 음악 괜찮습니다. 이제 이번에 딱 LP 느낌으로 LP 카페에 되게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좀 홍보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
1: 아, 최근에 앨범 또 나오셨잖아요.
0: 예. 네, 근데 어떤 그런 뭐 사이트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좀 올려야 되나
1: 일단
0: 싶어서.
1: 일단 저한테 주시면 아하. 저희 카페에 손태진 데이를 만들어서 아하. 틀어드리면서 저희 카페 오는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0: 아, 그날 가야 되겠네요. 아유, 저희가 갈 때 가야 되겠네요.
1: 날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어린이날 특집이었고 그냥 뭐 계속 넘어갈 수 없이 이번 주에는 또 어버이날이네요.
1: 아, 그렇죠. 어버이날이 며칠 전이었는데 사실 어버이날은 휴일이 아니잖아요. 평일이라서 보통은 이제 주말에 아마 오늘 저녁도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회식하는 가정 많을 것 같은데 예고 이전에 제가 가정의 달 특집하면서 손수건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올드팝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올드팝인데 이게 부모와 관련된 노래인 줄 잘 모르는 노래가 두 곡이 있거든요.
0: 네.
1: 오늘 첫 곡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 문자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2515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신청합니다. 중학생 때 한참 팝송에 빠져 살았어요. 그 당시엔 라디오에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가사를 받아쓰고 번역해보곤 했는데 선율이 좋아서 듣다가 가사를 알고 더 좋아하게 된 곡이에요.
1: 가사를 알고 더 좋아하게 되셨다. 완전 팝스트롯 애청자이심이 확실하네요.
0: 아, 그렇습니다.
1: 사실 이건 가사도 좋지만 일단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0: 그렇죠.
1: 따뜻한 올드팝의 대명사인데 이 노래를 부른 앤 머레이라는 가수. 이 중저음 보컬이 워낙 일품인 분이고 이분이 20세기에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탑2 알토 보컬.
0: 아.
1: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카펜터스의 카렌 카펜터이신 것 같고요. 70년대로 굉장히 풍미해서 이분들 팬이 저보다 약간 10년 정도 위의 연배분들이 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이 나고 자란 나라가 캐나다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러네요.
1: 캐나다에서는 정말 국보급 가수이죠.
0: 그 뭔가 70년대에서 대표적인 이 중저음 보컬 뭐 앤 머레이 그리고 카렌 카펜터가 있다면 그 이후에 막 뭐 노라 존스 이 정도로 약간 비교를 해야 될까요? 막 그렇죠. 어느 정도
1: 어떻게 보면 이분이 최초로 캐나다 여성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분이거든요.
0: 와, 그러면
1: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캐나다 가수 특히 셀린 디온 이런 굴지의 캐나다 가수의 길을 닦아주신 분이고요.
0: 무슨 노래로 1위를 했죠?
1: 바로 이 You Need Me라는 노래로 1위를 했습니다.
0: 야.
1: 그래서 명실공히 이 노래는 대표곡이 됐고 이분이 나고 자란 곳이 노바스코샤라는 지역인데 이 노바스코샤라는 지역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빨간머리 앤이라는 동화 애니메이션의
0: 맞아요.
1: 배경이 되는 곳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약간 톰보이였거든요.
0: 네네.
1: 굉장히 덩치가 체격이 좋으시고 6남 1녀 중 중간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막 인형 사주면은 인형 뭐야 싫어 이러면서 오빠들하고 막 축구하고 막 이러던 분이고 실제로 체육도 굉장히 잘하셔서 이분이 그런데 노래도 좋아하셔서 노래 오디션을 봤는데 워낙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가지고 계속 탈락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직을 체육 중학교 체육 교사로 취직을 했던 거죠. 하마터면 이분 목소리 못 들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분을 누군가 발탁을 하셔서 결국은 캐나다 여성 최초로 이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는 레전드가
0: 그러니까요. 그걸 되셨죠. 못 알아봐줄 뻔했네요. 자, 노래 제목을 직역하자면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다. You needed me. 성가곡 뭐 가스펠 제목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1: 사실 얼핏 들으면 이 노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또 있죠.
0: 아 그렇죠.
1: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죠.
0: 네, 네, 느낌이
1: 나의
0: 있어요.
1: 반석이 되고 나를 키워주고 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성가곡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 잘 들어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0: 네.
1: 가장 큰 차이점이자 힌트는 가사 문장 시제가 모두 과거형. 이라는 점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You need me. 너가 나를 필요해. 이 말이 아니고 You needed me. 이러면 필요로 했다.
1: 했었다.
0: 했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1: 그렇죠. 그리고 가사를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결론도 좀 이상합니다. 가사 내용이 당신은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주었고 혼란스러웠을 때 진정시켜줬고 영혼을 팔았을 때 다시 사와줬고 언제나 날 지지하고 자존감을 높여줬었다 라고까지 해놓고 결론이 somehow you needed me. 어쨌든 당신이 날 필요로 했다?
0: 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상한 게 모든 걸 다 오히려 해줬다. 아, 해준 걸 보면 너가 나를 필요로 했었다가 아니고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무슨 내용이죠?
1: 그래서 다 해주는 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결국 그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부모의 자식 사랑, 내리 사랑입니다.
0: 네.
1: 혹은 이제 신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제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결정적으로 2절 가사 중에 내가 하는 거짓말도 진실로 바꿔준다.
0: 야.
1: 이거 해주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아이들에겐 부모가 필요하죠.
0: 네.
1: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서로를 더 필요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커서 독립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더 슬피 우는 사람은 자식보다 부모인 걸로 봐서 이 부모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도와줘서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나. 아마 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네. 부모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 부모 당신께서 나를 더 필요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되니까 비로소
0: 알게 되는
1: 입장에서 쓴 가사가 바로 이 You Needed Me라는 내용입니다.
0: 그래서 그냥 뭐 들었을 때는 아 좋다 좋다 이럴 수 있지만 이 가사를 알고 보니까 더 감동이 배가 되고 또 우리 오늘 신청해 주신 2515님도 아 나중에 가사를 번역해서 보다 보니까 완전 뭐 이제 더 좋아하게 된 곡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모든 걸 주면서도 오히려 나를 더 필요로 하는 부모 사랑을 좀 생각하며 들어볼까 합니다. Anne Marie의 You Needed Me.

0: 아, 내용을 알고 들으니까 더 가슴에 울림을 주는 노래 엠머레이의 You Needed Me였습니다.
1: 사실 이 노래가 부모에 관련된 노래인 걸 아는 네네. 분이 국내는 잘 없으신데 네. 영미권에서는 이 노래가 대표적인 부모 사랑 관련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오늘이 5월 10일인데 이 미국에서 5월 둘째 일요일 5월 10일이 미국 캐나다 등지의 Mother's Day 엄마의 날로 지내.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아빠의 날은 따로 있는데 네. 오늘 하루 동안 아마 이 노래가 그쪽 동네에서는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나올 텐데 우리가 시간대가 같아요. 빠르잖아요. 네. 제일 처음 5월 10일을 맞았는데 네. 우리가 전 세계 스타트를 지금
0: 아주 아주 책임감이 커집니다. 예, 그만큼 우리의 시작으로 전 세계가 이제 이 노래를 틀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뭐 그거는 근데 서양 문화고
1: 그렇죠.
0: 우리나라 이 부모님 느낌은 조금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딱 이 Unit in Me 엄마의 사랑과 관련된 대를 이어서 엄마가 노래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가 가요에도 있는데요. 이 팝스트롯에서 소개한 가요 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최신 가요인 노래가 될 것 같고요. 불과 10여 년 전인 2015년 김창기 작곡 양희은 김규리 듀엣으로 발표된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중에 특히 중간 가사에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하는 부분이 이제 엄마가 되니까 비로소 자기 엄마 심정도 알고 자기 딸은 더 좋은 엄마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소개해드렸던 You Need In Me라는 메시지와 상통하는 부분이죠.
0: 이게 참 엄마가 딸에게 그냥 엄마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노래를 보면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입장도 보면서 약간 좀 되게 뭉클해지는 그런 그렇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또 통하는 노랫말인데 5월 이맘때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 노래 엄마가 딸에게 바로 듣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관.
1: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이상적인 5월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늘 맑고 공기 깨끗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강릉은 27도까지 오르며 평년의 3-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낮 시간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기 때문에 눈과 피부 보호 신경 쓰셔야겠고요. 저녁이 되면 기온 빠르게 떨어져서 일교차가 심하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 얇은 겉옷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은 중부와 경북 일부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어서 비 내리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5월 가정의 날 특집 시리즈로 오늘은 어버이날에 맞는 올드팝과 우리 노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왔습니다. 시간이 왔어요. 뜬금 퀴즈 내는 시간이죠. 오늘은 뭘 맞히면 될까요?
2: 방금 양희은 씨의 노래 엄마가 딸에게를 들었는데요. 네. 드라마나 시트콤 같은 데서도 진짜 가족처럼 연기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1: 맞아요.
2: 자, 다음 중에 극 중에서 엄마와 딸 모녀 지간인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야, 다시 한번 보기 중에서 엄마와 딸 관계는 몇 번일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주세요.
2: 실제 아니고 극 중에서.
1: 네, 극 중에서.
2: 관계입니다. 보기 1번 전원 1기에서 김혜자와 고두심.
1: 네.
2: 2번 순풍 산부인과에서 선우용녀와 박미선. 3번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남운희와 박혜미.
1: 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요. 이게 며느리인지 뭔지 딸인지 누군지 막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딱 이 중에 한 커플만 모녀 지간입니다. 둘은 아니에요. 1번 전원일기에서 김혜자와 고두심. 2번 순풍산부인과에서 선우용녀와 박미선. 3번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남은이와 박혜미. 네,
2: 힌트를 드리면 왜 엄만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1: 그럴 수도 있어요.
2: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맞아요, 맞아요.
2: 정답은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5분 추첨해서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계속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정답 발표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부모 사랑 관련 올드팝 스페셜. 유명한 곡인데 부모와 관련된 노래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뭐 두 번째 신청곡 어떤 노래죠?
2: 예, 엄마 관련 노래를 들었으니 이제 아빠 차례죠.
1: 네.
2: 이영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짐 크로치의 타임 인 어 바틀 신청합니다. 이야. 짧은 봄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게 멈추게 하고 싶네요 하셨고, 1037님도 오늘 날씨엔 짐 크로치 타임 인 어 바틀이죠. 그리운 노래 신청합니다.
1: 이야, 이 노래를 신청해 줄 정도면 되게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2: 아, 그럼요. 예. 청취자분들이 대단하십니다.
1: 아, 근데 듣기만 해도 뭔가 그 내가 있는 공간이 약간 우주로 나갈 것 같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되는 그 타임 인 어 바틀 병 속에 들어있는 시간. 자, 제목부터 뭔가 눈물 나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아까 손수건 꺼내시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꺼내실 준비하시고요. 바로 이 짐 크로치라는 가수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담겨 있는 네. 노래거든요. 이분이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포크락 싱어송라이터신데 공부도 잘하셔서 대학으로 심리학 전공에 합격을 했어요.
1: 네.
2: 그런데 대학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밴드를 결성해서 카페에서 연주를 하고 다녔는데 이때 같이 연주를 하게 된 여성 싱어송라이터 한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러면서 본격 듀오로서 심리학 전공으로 뭔가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가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아, 그런데 결혼하면서 가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조금 마음이 약간 복잡한 거죠.
1: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도 되고요.
2: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결혼 선물로 자, 앨범 제작해라 이러면서 500불을 선물해 주는데요. 이 당시 500불이면 거의 지금 500만 원
1: 야.
2: 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내심 나중에 이 부모들이 얘기한 게 이때 이거로 앨범 내서 실패하면 바로 번듯한 직업을 가시겠지.
1: 아.
2: 라는 마음으로 줬다고 해요.
1: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너가 현실을 한번 느껴봐.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러면서 한번 테스트 겸.
2: 그럼요. 그리고 가수끼리 결혼을 해서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응원은 해줘야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내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앨범을 만든 앨범이 전량이 판매가 됩니다. 솔드아웃이 되면서 네. 우와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면서 투어를 떠나게 되죠.
1: 와, 그러니까 부모님의 바람과는 좀 달리 오히려 당연히 실패해서 아니 버젓이 그냥 좀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나 갔겠지 했는데 성공을 해버렸어요.
2: 그러니까요.
1: 그럼 네. 잘 된 거잖아요.
2: 네. 잘 된 거긴 한데 이게 첫 번째 찍었던 앨범 수량이 500장이었다고 해요.
1: 네.
2: 사실 500장은 친구들만 이렇게 막 열심히 사줘도
1: 그렇죠.
2: 솔드아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할 때 처음엔 친구들도 오고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았겠지만 이게 투어까지 떠나버리면 네. 이제 점점 관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2: 신인이고 무명이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 투어를 다니면서 점점 가난해집니다. 네. 신혼부부가.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트럭 운전도 하고 틈틈이 세차장 공사장 이 돈을 버는 거죠. 이때마다 그 직업별 블루스를 막 씁니다. 네. 뭐 세차장 블루스도 네. 쓰고 트럭 운전 블루스도 쓰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얘기를 하죠. 자기나 임신했어. 이게 딱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지금 그렇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이제는 진짜 돈을 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이 되는

0: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라디오 회사를 취직을 하고요.
1: 네.
0: 이제 투어는 어떻게 보면 낭만인데 이제 네.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음악을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라디오 회사를 통해서 음반사 계약까지 해서 열심히 상업적인 음악을 그때부터 네. 만듭니다. 그러다가 3집이 히트를 하고 4집에서 드디어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나오게 되죠.
1: 이야, 아니 드라마처럼 무슨 뭐 아내 임신 소식에 정신 차리고 갑자기 극적으로 그거를 막 3집 4집 만에 빌보드 1위 그건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행복의 시작이겠네요.
0: 그렇죠. 고생 끝 행복 시작 같지만 일단 고생은 끝났죠.
1: 네, 고생은
0: 끝났는데 네. 행복이 시작이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1: 네.
0: 바빠질수록 행복하냐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1위가 돼버리니까 네. 빌보드 차트 1위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때부터 TV쇼에 불려다니기 시작하고요.
1: 네.
0: 전국 투어로 굉장히 바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신혼인데 이제 아내는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죠.
1: 네.
0: 자기는 전국 투어를 다니고 있고 갑자기 이제 향수병이 걸리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집에 편지를 씁니다.
1: 네.
0: 아, 유명한 거 다 싫다. 나 너무 보고 싶고 이 음악 이제 관두고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식당을 열고 살자.
1: 야.
0: 라는 편지를 쓰고
1: 네.
0: 이 편지를 붙이고
1: 네.
0: 다음 콘서트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1: 네.
0: 그 경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해서 30세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 나이가 2살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나서 그 후로 3주 후에 이 편지가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막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 3집에 실렸던 Time in a Bottle를 이 사후에 이런 메시지 노래를 담아서 싱글로서 재발매를 했는데 이 노래가 다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1: 어떻게 보면 좀 추모곡 같기도 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 편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편지 그 자체는 아니지만
1: 네.
0: 이 내용 자체가 편지에서 표현하는 어떤 거를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노래 자체를 쓴 시점이 바로 그 아내가 나 임신했어라고 했던 네. 그날 밤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만약 시간을 내가 병에 담을 수만 있다면 영원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은 그 시간 자체를 병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었음을 그런데 이것을 이게 이 시간을 가지려고 막상 하니까 이게 언제나 부족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서야 찾게 됐는데
1: 네.
0: 이제는 너와 함께 특히 이제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 편지를 쓴 거죠.
1: 아.
0: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1: 네.
0: 그런데 결국 이 노래를 남기고 그 시간을 쓰지도 못한 채 노래만 남기게 된 그런 사연이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기로 앞으로 좀 다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래 바로 듣겠습니다. 짐 크루치의 병 속에 담긴 시간.

0: 짐 크로치의 Time in a Bottle. 이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 그 슬픈 사연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짐 크로치가 언제까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놀랐고요. 그 뒤에 또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들은 싱어송라이터가 됐고요. 네. 아빠를 이어서. 이야, 그리고 그렇구나. 아내는 또 남편 바람을 이어서 1985년에 노래 히트한 10년 후에 미국 샌디에고라는 지역에 네. 짐 크로치 레스토랑 재즈바를 오픈을 했거든요.
0: 아,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
1: 그렇죠.
0: 얘기했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그 음식도 맛있고요.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고 네. 그야말로 뮤지션들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이 카페가 2016년에 경영난으로 폐점을 했거든요. 네. 그 같은 해에 제가 귀국해서 홍대에 라이브 카페를 연 건데 이곳에서 영감을 제가 얻은 거죠.
0: 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이 병 속에 담긴 그 시간 편지 뭐 다 흘러흘러 이게 또 양지훈 씨 인생까지 또 이렇게 영향을 줬네요.
1: 그렇습니다. 네, 명곡의 힘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저한테 영향을 이래저래 끼쳤는데 네. 사실 이 짐 크로치 이야기를 미국에 있을 때 자세히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타임 인 어 바틀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아빠의 사랑이 담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타임 인 어 바틀의 트리뷰트하는 차원에서 제가 몸담 어떤 인공위성이 불러서 제가 만든 노래로서 발표했던 아빠와 관련된 가요가 하나 있어서 오늘 송구스럽지만 팝스트로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0: 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 어떤 노래죠?
1: 아, 이 노래는 앞서 소개해드린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가 이제 비교적 최신곡인 것처럼 네. 딱 10년 전인 네. 2016년 어버이날쯤에 발표했던 노래고요. 제목이 자그마치 아빠의 시간이라는 노래입니다.
0: 그러면 제목만 들어도 딱 그 이 아빠 그 짐 크로치와 타임 인 어 바틀이 뭔가 결합되어 있어서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완벽한 선곡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 멤버들이 다들 아빠가 됐는데 다들 네.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타임 인 어 바틀 노래 얘기를 하면서 네. 야, 이게 정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시간이 없어지니까 네.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래서 이제 노래 속에 아이가 등장을 해서 네. 아빠가 너 갖고 싶은 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네. 다 필요 없고요. 용돈도 필요 없고요. 아빠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본 노래입니다.
0: 정말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중요한 거 우리 양지훈 씨의 목소리는 또 어느 부분에 나오겠죠?
1: 아, 이게 아카펠라라서 제 목소리가 다 계속 나오긴 하는데 네. 특히 이제 2절 첫 소절에 살짝 제가 솔로를 살짝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분 2절 첫 부분이 양지훈 씨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인공위성 아빠의 시간 함께 들어보시죠.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노인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0: 타임을 판매 원투들인 아이클 타임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3: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3: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3: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4: 유통 골뱅이.
5: 일요일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3, 4부 팝스 트로트. 오늘은 어버이날 특집 부모송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뜬금 퀴즈 정답 풀어볼까요?
6: 네, 실제 가족처럼 연기한 명배우들 그중에서 엄마와 딸 관계였던 조합은 몇 번인가?
5: 자, 1번 전원일기에서 김혜자 씨와 고두심 씨는 시어머니와 맏며느리. 3번 거침없이 하이킥의 나문희 박혜미도 유명한 고부 관계죠. 자, 정답은 실제로도 진짜 모녀처럼 아직까지도 친하다라는 2번 순풍 산부인과의 선우용녀 박미선이었습니다. 이야.
6: 이분들 정말 진짜 모녀처럼 연기가 기가 막혔죠.
5: 그러니까요.
6: 요즘도 엄마 딸처럼 친하게 지내신다고.
5: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두 분 다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특히 선우용녀님은 그 너튜브로 요새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6: 그렇군요.
5: 그냥 참 그 약간 그 털털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뜬금 퀴즈 정답 당첨자는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두고요. 여기서 양진 씨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곡으로 마무리할게요. 4305님께서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뵈면 젊은 시절 그대로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따라 더 생기는 날이네요. 타임머신 타고 하루라도 이 신청곡 들으시고 젊은 시절 회상하시게 하고 싶네요. 뉴이얼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청합니다 했는데,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잡아줘요.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0: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2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상선 5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9일 X를 통해 지난 4월 13일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이란과 휴전한 미국은 같은 달 13일부터 호르무즈 해역과 그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 기지에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재 시간 9일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미국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를 실은 운반선이 이란의 승인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서 항해 중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카타르 라스

0: 라판항에서 파키스탄 카심항으로 향하는 LNG 운반선 알카라이티아트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운반선의 목적지는 파키스탄으로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중재해온 파키스탄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선박의 통과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오늘 중앙선대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여전히 계속되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뿌리뽑고 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박민식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박 후보는 이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같은 시각에 개소식을 여는데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것은 박민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지구대, 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과 금품, 향응 제공,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67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편성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 추첨식에서 1포트에 속한 한국은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중동의 북경,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2조에 편성됐습니다. 2조에 남은 한 자리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아시안컵 3차 예선 B조 최종전 레바논 대 예멘의 승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23.8도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박준영
1: 박경진의
0: 두시 만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엉케팅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엉덩이 플러스 티켓팅,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엉케팅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 엉케팅이 뭐냐?
1: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 나름대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곧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을 특정을 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걸 엉케팅이라고 합니다.
0: 진짜 웃기다 이거.
1: 그러니까 내가 앉을 자리를 미리 예약한다는 뜻이겠죠.
0: 이런 거예요. 6호선입니다. 근데 K대 과잠발 입고 있어. 그러면 아하, 이 친구 안 하면서 내리는구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1: 그렇죠.
0: 그 앞에 이제 슬쩍 쓰는 거 하나 가까이 가면 그러면 이제 자리를 내가 확보하는 거지.
1: 자, 그리고 2호선을 탔어요. 근데 앉은 사람이 힙하게 입었어. 누가 봐도 모델입니다. 무슨 또 외계인 있을 법한 이 선글라스에 헤드폰을 또 목에 걸고 있다. 성숙하네요. 성숙. 이러면서 이제 카페 쓱 쓰는 거죠.
0: 괜찮네.
1: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복장으로 특정하는 건 초급입니다.

0: 그것보다 더 확실한 엉켓팅이 있어요. 바로 갑자기 두리번거리는 분. 멍하니 음악 듣다가 책 보다가 자다가 갑자기 번개에 맞은 저 것처럼 고개를 빼고 이거 어느 역이야 하면서 밖을 내다보고 전광판 쳐다보면 100% 두 정거장 안에 내립니다.
1: 제가 이런 케이스인데, 야.
0: 아하.
1: 근데 분명히 두리번 거렸는데 옷매무새 정리했는데 통화로 친구한테 다 왔어 다 왔어 했는데 내리질 않고 내가 먼저 내릴 때 이 얼마나 이게 또 억울한지 모릅니다.
0: 엄청난 친구구만. 아. 너무 지치고 고단하니 앉아서 가고 싶은 건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두중이분들 엉케팅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5월 10일 일요일 이 노래로 출발하시죠.
1: 네, 서베이가 부릅니다. 드라마.

0: 박준영 강영진의 2시 만세 서브웨이 드라마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네. 들어오세요.
1: 엉케팅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아 우리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죠. 눈치 게임이겠죠. 네. 만약에 특정 야구단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역에서 내리거나
0: 가는 거죠.
1: 시간이랑 다 하는 거 체크하면서.
0: 그렇죠. 구일역에서 내리거나 잠실역에서 내리거나.
1: 아마 이제 그렇게 가겠죠.
0: 가는 거죠. 저도 지하철 자주 타는데요. 네네. 요 엉케팅 저도 많이 합니다. 저는 또 여러 스타일이에요. 이게 약간 두리번 된다 그럼 그분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진짜 한 세네 정거장 안에서는
1: 두리번 되게 중요하구나.
0: 일단 아예 처음부터 탈 때 첫 칸 아니면 꼬리 칸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해요.
1: 이유는 뭐야?
0: 중간으로 갈수록 사람이 좀 많이 몰리고 첫 칸이나 꼬리 칸 조금 여유가 있어요.
1: 근데 그 대신 이제
0: 자리가 날 확률이 좋죠.
1: 계단으로 올라오려면 좀 더 걸어야겠지.
0: 더 걸어야죠. 일단 내려가서 좀 더 들어가줘야 돼요.
1: 역시.
0: 앉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앉으려면.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렇게 우리가 좀 눈치를 보면서 좀 현명하게 살면 뭐 좋잖아요. 자리 잡으면.
0: 그렇습니다. 도시만세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1: 편하게라도 들어주세요. 결정적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앞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앞변
2: 30년 전통
3: 100년 앞변
2: 떡 선물 세트는
3: 100년 앞변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8: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1: 도시 만세 결정적 순간.
12: 전국의 고수들이 펼치는 웃음 대잔치.
13: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다.
12: 다시 들어도 또 재미있는
13: 도시 만세
12: 결정적 순간. 올해 9월 19일 미국을 라스베가스에서 무려 11년 만에 메이웨더와 파퀴어의 재대결이 펼쳐진대요. 두 사람이 피터지게 싸울 때 큰 부상을 막기 위해 심판이 이 코너를 들려줄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14: 이거를 참
12: 무슨 대한 뻥대회인가요 이게. 에, 오프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불꽃 튀는 신경전을 웃음으로 중재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코너 결정적 순간 출발하죠.
15: 부릉부릉 시동 겁니다. 오늘도 큰 웃음을 준 순간들 다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주 화요일 어린이날이었죠. 빨간 날을 맞이해서 두 중이들 출석 체크를 해봤는데요. 야탑 초등학교 4학년 우리 권혜주 양, 희주 이행시 아주 센스 있게 잘 들었고요.
12: 같은 날 아버지와 고추 심느라 고생했던 양천고 2학년 한 동성군요. 진짜 웃겼는데. 매년 어린이날 고추를 심어야만 했던 그 슬픈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5: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직업 대 직업 시간에 만나본 우리 전남 신안의 어부 귀여를 하셨죠. 김기천님. 제가 또 귀여가 꿈인데 귀여를 추천하지 않으셨거든요.
12: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15: 예. 네. 차라리 소를 키우라고 하셨어요.
12: 그날의 재밌는 상황들 지금 다시 들어보세요.
16: 저는 야탑초 4학년 권희주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 아침까지 여수 사천 곤양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재밌게 놀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평택이에요.
15: 아유, 거의 다 왔네요. 이제
12: 권희주 어린이를 만나봅니다.
15: 예.
12: 여보세요.
15: 여보세요.
17: 안녕하세요.
12: 오, 반가워요. 예. 권혜주 양.
17: 네.
12: 어우, 진짜 본인 소개 한번 해봐요. 본인은 뭐 어딘지 어떻게 본인 누구예요?
17: 저는 야탑초등학교 4학년 3반 2번 권혜주입니다.
12: 아, 2번이구나. 2번 권혜주.

0: 요즘 이제 가나다순이라서 그런가요?
1: 그렇지. 권씨라서.
0: 네? 권씨라서.
1: 1번은 이래 뭐예요? 1번은.
2: 1번 강씨.
1: 강씨네.
0: 그러니까 기역리언으로 이제 가니까.
1: 강씨가 강하네. 그래서 강씨라서 1번 될 줄 알고 갔더니 내 친구 중에 가씨가 있었어.
0: 그러면 그 친구가
1: 가씨 있어요.
0: 그 친구가 1번이죠. 그 친구가 1번이에요. 어. 아,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1: 그저 지금 엄청나게 길게 갔다 왔는데 괜찮아요?
2: 네.
1: 어, 안 힘들었어요?
0: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2: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갓김치 담그고
1: 갓김치를 담궜어.
2: 갓김치랑 알타리 담그고 엄마 아빠랑 낚시했던 게
1: 기억이 남아.
0: 어머나, 여수에서 그럼 갓김치 그렇지. 담은 거.
1: 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수 쪽을 갔으니까 갓김치를 담가서 그럼 그 갖고 올라왔어요, 갓김치?
2: 네.
1: 잘했네.
0: 갓김치 맛있어요?
2: 네.
1: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갓김치를 먹을 줄 알아요?
2: 좀 맵긴 한데 맛있어요.
1: 잘하네.
0: 약간 알싸름하죠. 맵싸하고.
1: 그러면 네. 거기 적어요. 먹다가 남으면 서울시. 아, 됐어요.
0: 아이도 그래도 웃어주네요.
1: 아이도 다 아네요.
0: 예, 웃어주네요.
1: 아이도 다 알아요.
0: 감사합니다. 아니, 웃어줘요.
1: 권혜주 양 두시만세를 많이 들었어요?
2: 맨날 아빠가 여행할 때마다 틀어놔가지고.
1: 아, 진짜. 너무 고맙네.
0: 불만은 없죠. 그게.
1: 다른 라디오 네. 듣고 싶은데. 너무 해주양 다른 라디오 듣고 싶은데 아빠가 강제로 두시만세 들어서 좀 싫은 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다행이네요. 근데 아빠가 왜 이렇게 두시만세를 좋아해요? 이유가 뭐래요?
2: 약간 이행시. 아빠 이행시 좋아해요.
0: 아빠가 이행시를 좋아하는구나.
1: 그래, 좋아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행시를 안 하고 있으니 큰일 났네.
0: 어떻게 그럼 이행시도 잘해요, 아빠가?
2: 아니요.
0: 아, 잘하진 않고 듣기만.
1: 그러면 네. 해주양.
2: 네.
1: 그 해주로 이행시 가능해요, 본인?
2: 에?
1: 저 한번 해봐요, 해주로.
0: 해.
2: 해주는.
0: 해주는.
1: 잘한대, 잘한다.
0: 주.
2: 주인공이다.
0: 주인공이다. 와, 야, 이거 감전해. 장원입니다.
1: 대박.
0: 장원이에요.
1: 해주는 이거. 주인공이다.
0: 아주 센스도 있고.
1: 고2 학생입니다. 사파리오님. 동생 사연이 두만에 연결된 이후 저는 듣고 있죠. 어릴 때부터 어린이날이면 매년 고추 심으러 할아버지 댁에 가곤 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고추 비닐을 씌우러 왔습니다. 점점점점점. 올해는 분명히 안 씻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3: 그래도 심으로
1: 점점점점. 고2 학생 어린이는 아니지만 전화 연결해 봅니다. 청소년도 사실은 우리 미래
0: 사실 뭐...
1: 우리나라의 보배고.
0: 네. 네.
1: 여보세요.
4: 네.
0: 네. 네.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살짝 해볼까요?
4: 안녕하세요. 양천고등학교 2학년 한동환입니다.
0: 오, 양천고등학교 2학년
1: 한동환님. 동환군. 네.
0: 약간 목소리가 많이 지금 지쳐 있는데요.
4: 네.
0: 예, 지금 어디예요?
4: 지금 이제 고추 비닐 씌우고 집 가고 있어요.
0: 아, 많이 힘든 상태네.
1: 아니, 지금 할아버지 댁이 어디예요?
4: 진천이요.
0: 충북 진천.
1: 네. 근데 본인은 서울 양천고등학교요?
4: 네, 아니요. 그 충청북도 청주 양천고등학교.
1: 아, 청주야. 청주.
0: 아, 청주.
1: 예.
0: 청주.
1: 아, 깜짝 놀랐잖아. 네.
0: 진천에서 청주. 그래도 꽤 거리가 좀 있죠.
4: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0: 뭐,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언제부터 고추 심으러 다니셨어요?
4: 그냥 저 태어나고 있을 때부터 그냥 5월 5일 어린이날은 고추 심는 날이어가지고.
1: 아이, 잠깐만 있어봐. 아이, 말도 안 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맨날 고추만 심었다고?
4: 네, 아니, 맨날 갔었어요.
1: 아, 진짜로?
4: 할아버지 댁에 가서.
0: 아니, 그럼 아버지 잠깐 바꿔봐요. 아버지. 아버지.
1: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아니, 예. 어린이날에 왜 자꾸 고추 심으러 데리고 가세요?
1: 그럼 우리 저기 친구가 5월 5일에도 계속 고추만 심은 거예요? 5월 5일날?
5: 아, 이게 고추 심는 시기가 5월 5일 정도 돼요.
0: 5월 5일 딱 5월 5일.
1: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친구는 양천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동선군은
0: 억울할만
1: 5월 5일 날 그러면 계속 고추만 심은.
0: 야, 이거 억울할만해.
1: 지금 우리가
5: 미리 놀러 가거나 지나고 놀러 갈 때가 많았어요.
0: 아, 5월 5일 날 가.
1: 아니 지금 아버지도 할 말이 있어. 가긴 갔었다. 놀러 가 지나기 전에 했다니까.
0: 아, 이게
1: 일단 참, 알겠어요.
0: 지금 문자 게시판은 고추 얘기를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요.
1: 유정희님이 저희도 5월 5일 어린이날은 고추 심는 날이에요. 8447님이
0: 요맘때가 노지 고추 심는 시기 맞거든요.
1: 5530님이
0: 어린이날은 50년 전부터 고추 심는 날이었어요. 그렇군요. 몰랐던 50, 사실.
1: 소파 방정한 선생님이 하필이면 고추 심는 날에

0: 여러분들의 직업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8481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여기는 전남 신안이에요. 네. 귀여한 지 5년째입니다. 네. 딱 6가구가 살고 있는 네. 섬에서 예. 작은 배 안쪽으로 혼자 바다에 다니면서 네. 장어, 우럭, 간재미를 준학이라는 준학을 알까 모르겠네. 네. 준학이라는 어구로 찾고 있습니다. 네. 아침 6시 정도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네. 작업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네. 늘 나는 미니로 라디오를 켜놓고 작업한다. 네. 이 말입니다.
0: 기가 막히고만.
1: 저는 2시만 새 2만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요. 네. 2만 파이팅.
0: 파이팅이요. 고마워요. 예.
2: 근데 예. 아 근데 이분이 경기도 시흥 분이에요. 아 전라도 분이 아니에요. 아,
0: 귀여를 하셔가지고.
1: 아
0: 원장님은 금방 녹아들지.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사투리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구만.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두시마세입니다.
3: 예. 예, 안녕하세요.
2: 아직
3: 시흥에서 지금 어부 생활하고 있는 김기천이라고 합니다.
0: 김기천 형님.
2: 아따.
3: 예, 예.
2: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고향 분 아니에요?
3: 아또 여기 사투리 많이 쓰죠. 여기 동네 사람 만나면은.
0: 아 원래 그러면은 고향이 어디죠?
2: 원래 어디예요?
3: 원래도 이쪽이에요.
2: 아 맞구만. 저... 고향 들어간 게 맞구만.
0: 그러면
2: 딱 예. 맞네. 어째 늦자고 없는 문자를 써놨냐.
0: 가람 알게. 우리 기찬이 형님 원래 신안 분이신데 경기도에서 저기 생활하시다가.
2: 그렇지.
3: 예예예. 예, 예.
0: 다시 고향으로.
3: 예예. 예, 예. 예. 그렇죠.
2: 그래서 기찬이 형님을 딱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요? 직업에는 기찬이 없어?
0: 없제.
2: 그게 다 기찬이 형 때문에 나온 거 아니요?
0: 없제. 그러면 저기 도시에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3: 아 건축 일을 네. 했었어요.
2: 건축 일을 했었구만.
3: 예, 건축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힘도 붙이고 그래서
2: 아하.
3: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서서히 해서 고기나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회를 했어요.
2: 고기를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잡히는 애들 무섭게. 잡는 즉시 족족 배에서 먹는 건 아니죠?
3: 배에서도 가끔 먹죠.
0: 아, 제 꿈이 귀여운데 제 꿈이 이거예요. 배 한 척 딱 사가지고
2: 완전히, 완전히 저 꿈이네. 이분이 꿈이에요.
0: 제가 이제 롤모델이네. 롤모델이에요.
3: 아따 간디 겁내 고생할 것인데 요잉.
0: 아 그래 고생 안 하고
2: 게다가 박영진이는 배멀미가 심한데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3: 배멀미 심하고 네. 여러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면 이게 힘든디.
0: 아 제가 굉장히 저기
2: 아따 박영진이 사람... 엄청 못 어울리는데 새로운 큰일 사람한테
0: 큰일 날네.
3: 이 배라는 것도요
2: 예.
3: 절대 혼자서는 못해요.
2: 아,
3: 바다는 그치. 비록 혼자 나가지만은
2: 예. 예.
3: 바다에 나가면은 다른 배들 주변에 그 어부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0: 예. 서로
3: 서로 소통 잘 해야지.
0: 소통하고.
3: 예. 그리고 뭐 거의 생활 하다시피 해요 같이.
2: 아따 보니까 거기서 텃세가 있는 모양이구만.
3: 아니 텃세가 있는 게 아니라.
0: 텃세가 아니고.
3: 어조은 뭐 한정돼 있고 또 자리도 한정돼 있고.
2: 아따 그렇구나.
3: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해야 되고.
2: 아따 그렇겠죠.
3: 예예 예, 서로 또 이제.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이제 한 잔씩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0: 풀고
3: 서로 예
2: 그
3: 풀고
2: 서로 서로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박영진이는 저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거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3: 그렇게 제 생각 같아서는 네. 쫙 가서 그 속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 뭘 속 키우 아 소를 키우는 게 낫겠구만.
0: 아 난 귀여를 하고 싶은데
2: 혼자서 소를 키우는 게 낫겠어. 그 소한테는 뭐 낯을 안 가릴 거 아니오.
0: 소는 말을 안 건게.
2: 기사님 그러면
3: 절대 그 다른 사람하고도 별로 상관없이 그냥 소하고 대화해도 되고 그런지
2: 그 미끼 1500개 끼는 거에 박영진 씨가 좀 약간 힘들어했습니다.
0: 아 귀여를 조금
2: 미끼 1500개 준하게 미끼 1500개를 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3: 아 이제 그 1500개를 미끼를 일일이 다 떨어가지고 키우고 또 그래요.
2: 아니 더 힘들어.
0: 방금 말씀이 더 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5: 경북, 경북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방도 대기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에 걸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도 해소되고 더위도 주춤하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연민주였습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8: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7: 도시만세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더 너치의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9: 자, 결정적 순간 이번에는 꽁트의 신 배치수 조태준 김경아와 함께합니다. 사랑을 했다 코너에서 골랐는데요.
7: 광주에서 우리 박러브님이 보내주신 러브스토리였습니다. 듣는 내내 짜장면이 너무너무너무 땡겼던 바로 그 사연. 지금 다시 들어보시죠.

0: 아주 무더운 한여름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어느 골목 중화반점 앞에 손님들의 줄이 아주 길어요. 당시 저희 외갓집이 중화반점을 했는데 주방장인 외할아버지의 손맛 덕에 나름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1: 아이차, 헛 양파, 헛 애호박, 다다다다다다다다, 오이, 돼지고기,

0: 재료 준비 끝나 물었다.
1: 짜장 둘에 짬뽕 하나요. 탕수육 소짜도 있어요.
0: 짜장 둘 짬뽕 하나 탕수육 소짜. 자 들어갑니다.
2: 하지만 이 긴 줄 이 사람들이 전부 맛있어서 맛 때문에 온 손님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1: 자자 아유 죄송한데요. 그 아유 그 짝은 다른 가게 앞이랄게요. 줄을 요 짝으로 요렇게 요렇게 한번 꽈서 서줘야 되겠습니다요. 그 옆집 장사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문답 좀 예, 드리겠습니다요.
3: 맞지 이 집 딸내미인데 겁나 이쁘다니까 내가 뭐라 했냐.
4: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와 참말로 이쁘구만이라. 언제부터 이런 게요? 나 처음 보는디.
3: 너 고향이 어디냐?
4: 나 부산에서 좀 살다 왔지.
3: 항상 보면 어색해.
0: 잘한디. 요리는 잘하게 생겼는디.
3: 서울인가 어디서 회사 댕기다가 올해 초부터 내려왔고 저거 한다거더만. 이 줄을 봐라. 이 줄에 어디 여자가 한 명이라도 꽤 있냐? 여자는 씨가 말른 줄이잖아. 전부 남자여. 이것은 이 술이 맛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요.
2: 어쨌든 그 줄의 절반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주방장님의 딸 때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어요.
5: 아, 단무지 좀 들어올게. 고춧가루 나 좀 떨어져. 아까도 얘기한대.
1: 예, 단무지 갑니다. 예. 고춧가루는요 조금만 기다리셔.
4: 아 주문은 이 짝에서 했는데 와 저쪽 먼저 간다니까요.
1: 아유 죄송해요. 여기는 뭐야 간짜장이죠. 아유 죄송해요. 아유, 저쪽에 볶음밥 세 개를 동시에 볶다 본게 저쪽이 먼저 나왔어요.
5: 늦어.
1: 여기 우리 손님 간짜장 언제 나옵니까?
4: 에이 진짜
5: 볶고 있다 캐라. 아유 진짜 이럴 때 통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따 간짜장, 짜장, 삼선짜장 따로 시킬 것도 뭐여 이게. 악심이요, 악심이.
1: 아유. 저기 지금 볶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3: 진짜 정말로 자네가 이뻐서 잡는 것이요. 이뻐서.
1: 감사해요.
3: 갈 수는 아니면 직접 나왔고 얘기했어. 확 다 그냥 엎어붙지 우리가. 얼굴만 봐도 승질난게.
1: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엄마는.
3: 얼굴만 봐도 승질난게.
2: 가뜩이나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더 난리가 났던 이유는.
5: 내가 참말로 지금 저 조방보조 박가놈 요놈 내가 잡으면 가만 안 둘란께. 어미 바빠 죽거든지 그만둘 거면 말을 하고 그만둬야지. 에? 사람 구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냥 아유
6: 에휴, 죽은 나이 새기제 고마. 조용히 하고 짜장이나 볶으셔.
5: 아이 그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 나와 불면 빨리 우찌 되는지 알지 않냐. 난 그 말이지. 아이 참말로.
6: 아따 햇반 자글을 몇 번 넣어요. 아이 그 입으로 떠들 시간에 짜장이나 볶으란께.
5: 아메 아이 짜장을 입으로 볶나. 아이 손으로 볶제. 에이 그러면 내는 뭐 스트레스를 대체로 뭘로 푼단 말인가. 에이?
6: 아따 사정이 있겠죠. 늦은 거 없긴 해 진짜. 야말도지 하는 사람의 심정을 어떡하겠냐 이 말이오.
5: 얼레 아이고 참말로 정말. 아이 남의 사정은 참말로 정말 잘 봐주는 사람이구먼.
6: 아 늦어 뭐다니 빨리 줘요.
5: 아이고 정말.
2: 주방 보조 삼촌이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면서 식당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상황처럼 변했어요.
5: 에이 개가야 오늘 점심 장사만 끝내면은 내가 저 구인 광고를 붙일 텐께 아메 조금만 좀 힘내줘. 예. 홀서 정리를 잘해줘야 하는 거란께.
1: 걱정 마이소.
2: 예. 외할아버지가 가게에 주방 보조 구함을 붙이자마자 동네의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찐으로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려는 흑심 가득한 총각들이 태반이었죠. 저녁 장사를 끝내고 시작된 면접.
7: 네, 안녕하십니까.
5: 가만 있어 보게. 어떻게 주방일은 처음인겨?
7: 처음이죠. 주방을 들어갈 일이 없었죠. 우리 어머니가
5: 그래서
7: 남아 선호 사상의 끝판왕이세요. 남자 부엌들은 뭐 그 거시기 떨어진다고 근처도 못 가겠다는 게.
5: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
7: 네, 그럼 직접
5: 탈락. 나가. 어때 이 짝은 나이가 상당히 어린 것 같은지?
8: 옛때 15이여라이.
5: 왜?
8: 가출했어요.
5: 자랑이요. 나가.
8: 아, 나 잘할 수 있는디.
5: 나가란께. 여기 15살짜리가 자네는 저기 요리를 겉모습은 요리를 잘할 것 같아. 특히 저 일본 가서는 요리 참 잘할 것 같은디. 어떻게 요리를 쪼까 해? 왜 대답이 없어? 어? 오? 오호 야. 저 어딜 보?

0: 하는겨?
1: 어?
0: 그 짝은 그러니까 요리를 하냐 이 말이요. 어? 아. 여길 봐 여기.
1: 아야야야. 아, 예. 아, 뭐? 근데 뭐라 하셨던가요? 질문이.
0: 이 뭐 하는 겨? 어디서 온 겨? 너 어디서 온 겨? 이 뭐여 이게? 예? 아 지금 내 말 안 듣고 어딜 보는 겨? 여길 보라는 게? 여기를? 아, 아. 어딜 보는 겨?
1: 아, 주방이 근데 주방에서 일하면 그 홀 서빙 하는 분이랑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라이? 예?
0: 그지라? 그지라 이 뭐 하는 겨? 아,
1: 네.
0: 어 어디서 오는 겨? 정말로 참말로 환장하겠네. 아 면접을 보는데 여는 안 보고 저 경화를 쳐다보느라고 누나를 요리 굴리고 말이야 참말로 아유 쓸만한 놈이 하나 없단께. 아 이거 있잖아 어찌하을까 이거 오늘 안에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게 참말로 큰일이야 큰일.
2: 어 저기 주방 보조 구한다고해서 왔는데요.
0: 가만 있어봐. 네. 혹시 자네 모친이 뭐 남아선호사상의 뭐 소유자는 아니지?
2: 아닌데요. 저희 엄니는 지를 놓다가 돌아가셨어요.
0: 내가 뭐 그런 게 아닌 건 한데. 아, 그럼 저기 그 가출 청소년은 아니겠지?
2: 어렸을 때 가출 흔적이야 있었겠지만은
0: 지금이
2: 청소년이 아닌데요.
0: 지금이 중요하지. 혹시 가만 있어봐. 그럼 우리 경아 얼굴 보려고 오는 거 아니요? 예?
2: 경아가 누군데요?
0: 몰라? 확실해?
2: 예. 어? 뭐요?
0: 합격! 합격이요! 당장 일이야!
3: 그 남자는 우람한 등치에 무뚝뚝함 그 자체였어요. 운전도 해보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공사장에서도 일해봤지만 전부 맞지 않았고 우연히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곧 자른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적성에 잘 맞았다고 했어요.
2: 거기가 해장국집이었는데요. 거기 사장님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0: 아이고
2: 빚잔치 형이라고 가게도 경매로 넘어와 불고 여기를 떠버리셨단 게 야반 도주를. 그러니까 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겠죠. 그래갖고 한 보름 쉬었는가? 응, 그러고 이제 다시 일하려고 왔죠. 저는 일 배우러 왔어요. 시키는 것은 다 혼란께 뭐 밥만 많이 주시오.
3: 그렇게 시작된 남자의 주방 생활. 남자는 정말 무뚝뚝함 결정체였어요. 엄마가 옆에서 쫑알쫑알 장난을 쳐도
2: 그래 알았어요. 예, 좀 바쁜게
3: 이게 다였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한참 재료 준비 중이던 주방에서
4: 주방장님! 왔다 주방장님! 엄마 정신 좀 차려보시오 주방장님!
5: 오메
4: 강아지! 주방장님이 쓰러졌다께! 안 되겠네. 냉수를 아예 한 바가지 갖고 와갖고 핫다이게! 있나 보 지랄게요!
5: 아야 그만해라. 마이 누구도 안 하냐.
4: 정신 차리셨구만.
5: 아유 와이.
3: 하루도 쉬지 않고 웍을 돌리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시고 만 거죠.
6: 경아버지. 경아버지 안 돼요. 눈 떠 보이소.
3: 눈을 깨속 두고 있는데 왜 그러는겨?
2: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신 부메뉴는 안 된다 하고 오늘은 짜장, 짬뽕, 군만두 과정 해갖고 딱 세 가지만 한다고 딱 써붙여보시죠.
7: 아유, 할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2: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다 돼간디. 눈은 뭐 꺼죽이 모자라갖고 찢어놨었거나 피로 헌게 달렸지. 옆에서 다 본 곳이 있는지라 얼추 흉내 정도 낸 게 일단 점심 장사만 한번 해보고 또 맛없다 어쩌다 소리 나면 뭐 그만하면 된게 한번 믿어보시오. 가게 이거 하루 접으면 손해가 얼만디.
7: 그건 그쵸.
2: 그렇지. 월급까지 깎으려고 그런 성격이잖아요 사모님이. 특히 사모님이

0: 거야.
1: 과연 장사는 잘 될 것인가? 과연 대성황,
2: 대성황,
1: 대성황, 대성황,
2: 대박!
1: 손님 대박!
2: 80만 원 상당해.
0: 엄밀히 말해서는 대성황이라기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도로는 탕수육 유린기를 찾기도 했지만
3: 아이 주방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 말에 모두들 할아버지의 쾌유를 빌어줬다고요. 그렇게 일주일간 아빠의 동무대가 펼쳐진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병원에 더 있어야 된다는 의사 말에도 링거를 본인 손으로 뜯어내고 5일 만에 가게로 나오셨는데 그런데
4: 난 가야 돼.
1: 에이 양파 오이 돼지고기 재료 준비 끝났어.
3: 짜장 둘에요, 짬뽕 하나요, 군만두도 한 개 주셔.
1: 짜장 둘에 짬뽕 하나, 예? 군만두까지 하나. 아, 감사합니다. 땡큐
3: 땡큐 땡큐.
0: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훨씬 더 힘차게 웍질을 하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
4: 그려
0: 벅참을 느꼈대요.
4: 아 벅차다.
0: 마치 이것은 자신의 젊은 날을 보는 것만 같았고
4: 나갔구먼.
0: 아들이 없었던 자신에게 가게를 넘겨줄 사람이 생긴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4: 그려 칠수야.
1: 아 주방장님
4: 너요, 너 고기 볶을 때 설탕 넣냐?
1: 아 설탕이요 딱 자 보시오 예. 요만큼 넣었어요.
4: 럴수 럴수 이럴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딱 정량이란 게 기특하다 기특해. 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구만.
0: 그 일을 계기로 사위로 점찍힌 아빠는 요즘 시대말로 할아버지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결혼을 했대요.
4: 너밖에 없어. 너요 우리 집을 물려받을 사람.
0: 결혼식 날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고 하고요. 외할아버지가 65이 되던 해에 아빠와 엄마에게 식당을 물려주었답니다. 지금은 손주인 저까지 3대가 운영 중입니다.
3: 맛있겠다.
0: 저 또한 아버지를 닮아 체력이 좋고요 덩치가 좀 있죠. 엄마의 서글서글한 성품까지 닮아 중국집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면서 하고 있답니다.

0: 모든 인체에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세
1: 성원 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많이 되옵니다.
12: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두시만세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러브스토리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건과 가인이 함께 불렀네요.
3: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2: 예.
3: 예.
2: 아, 사연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들도 보내주셨는데요.
3: 8036님이요.
2: 주방장의 빈자리를 메꾼다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침착하게 장사를 잘 이어가셔서 사연자 아버님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남자라면 당장 사위로 스카웃하고도 남겠지요. 예, 하셨습니다.
3: 잘했습니다. 반면에 7991님은 3대가 운영하는 중국집 맛집은 역시 다르군요. 이런 역사적인 러브스토리도 담겨 있었군요. 사연자분 가게 두시만세 사랑을 했다 코너에 소개된 중국집이라고 써서 붙여놓는 거 어떠세요? 크크크 하셨는데요.
2: 홍보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3: 아,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또.
2: 예예예. 예, 예,
3: 러브스토리가 참 너무 예뻐서.
2: 그럼요.
3: 예, 좋습니다.
2: 뭐든지 다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2: 아, 내 사연은 뭐 별거 없어. 나는 그냥 뭐 중매 봐서 결혼했는데 이런 안에서도 보면은 사연들이 다 있어요. 서사가
3: 있어요.
2: 있고. 예, 예. 이렇게 사랑을 했다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러브스토리. 여러분들이 생각에 심심한데 하는 그런 러브스토리 다 좋습니다.
3: 네.
2: 수요일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예, 여러분들의 러브 스토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3: 예.
2: 큰 선물 걸려 있어요.
3: 예예. 예.
2: 자,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3: SES요.
2: 러브 듣고요. 잠시 후 내가 태어나던 날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데이.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이란 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반드시 참가할 것이라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복무 이력을 가진 선수단 인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메흐디 타즈 이란 축구협회장은 국영통신과 인터뷰에서 북중미 월드컵 참가 의지를 드러내며 선수단 비자 발급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관련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란 대표팀에선 간판 공격 수위자 주장인 타레미와 수비수 하지 사피 등이 혁명 수비대에서 의무 복무를 마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전환의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국방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인식차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여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혼성중대가 모스크바 승리 열병식에 참가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나고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러시아 군인들의 열병 종대들과 함께 쿠르스크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운을 떨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종대가

0: 붉은 광장을 행진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화랑 속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실제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40조 5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례적인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 앞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23.9도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무 타기와 책 읽기를 좋아하고 매국노와 외제품 사용을 싫어했어요. 특기는 여자애들 괴롭히는 남자애들 박치기로 응징하기. 석두로 이름 꽤나 날렸죠. 그 시절 좌우명은 어른인 저를 울리네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였거든요. 나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한 번쯤 내 안의 어린이를 깨워보세요. 오늘의 어린이가 보일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번을 들어요.

0: 단 한 번뿐인 특별한 하루.
1: 내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
0: 그때 유행했던 히트곡과 그 시절의 추억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1: 내가
0: 태어나던 날.

0: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 사랑받았던 노래까지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1: 네, 여러분 생년월일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고 생일과 관련된 추억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네. 9561님.
0: 저는요, 1976년 2월 11일에 부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1: 용띠구만.
0: 그날 엄마는 물속에서 한참 미나리를 뜯다가 저를 낳으셨다고 하는데요. 미나리에 몰두한 나머지 진통이 오는 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급하게 또 경운기에 실려갖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세상에 나왔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경운기를 볼 때마다 생일이 떠올랐죠.

0: 역시 영진 씨, 저희 모자에 사연이 담긴 경운기 소리로 지났지만 제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경운기 소리를 어떻게 아니 근데 박준영 씨는 경운기를 직접 이렇게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타 보시거나?
1: 아, 봤죠.
0: 근데 뭐 커서 어디 뭐.
1: 아, 그럼 아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새마을운동 세대예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0: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서 보기 힘들죠.
1: 없었죠. 근데 저기 그 전원일기를 통해서 전원 생활을 저희들은 서울 어린이들은 느꼈습니다.
0: 아, 시청을 했군요.
1: 아,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최 회장님, 그 회장님이 최불암 선생님 회장님이 마을 읍내에 갔다가 그 장터에서 노래 부르는 꼬마를 데리고 왔어요. 걔가 금동이에요.
0: 금동이죠. 예. 예.
1: 그 장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동네 시장만 가면 노래 부르는 애가 어디 있나.
0: 본인도 어렸으면서 왜
1: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 경운기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저는 집 주변에 경운기가 꽤 있었고요. 집 앞에 경운기가 파킹되어 있는 그런 친구 집들도 있었어요. 그 뒤에도 많이 탔었고.
1: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오늘도 매진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네. 맞나? 오늘도 매진입니다.
0: 뭐 예. 하여튼, 예. 근데 온 것 같은데요.
1: 경운기랑 자동차랑 딱 만난 거예요. 여자 주인공 자동차가 논길에서 경운기가 이렇게 딱 온 거야. 근데 일방 통행이니까 자동차가 잘못했어. 뒤로 빼라니까 아, 못 빼겠다. 좀만 빼달라고 막 그래서.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경운기는 후진이 안 돼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는 후진이 안 되는 거라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하. 되더라고요.
0: 경운기가 후진이 돼요? 몰랐습니다. 후진 되고 안 되는 거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거만 타기만 해서. 저들은 우리
1: 제가 남자 주인공이 저랑 좀 닮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
0: 아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드라마로 9561님이 또 경운기 담긴 추억담을 또 보내주셨는데 197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 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고 여기서 우리의 양정모 선수가 오이도프라는 선수를 꺾어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0: 이게 대한민국 첫 금메달이죠. 그러니까 76년.
1: 대한민국 국호로는 첫 금메달인 거죠.
0: 아, 사실 뭐
1: 우리가 손기정 선생님도 우리의 것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야, 대단한 거죠.
0: 예, 어쨌든 우리
1: 양정모의 금메달.
0: 선수가 대단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76년이고요. 예. 그리고 K 방송국이 이제 여의도에 방송국을 이제 딱 차리네요. 오픈을 하네요.
1: 76년이에요? 아, 그럼 이 본관이 이게 76년도 작품이야.
0: 사진을 보는데 저기 뒤에 이제 국회의사당이랑 큰 건물이라고 이제 방송국 딱 두 개 있네.
1: 나머지는 다 논밭인데요?
0: 네,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1: 여의도가 진짜 이랬구나.
0: 야, 지금 가면 그 옆에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1: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건데.
0: 야, 이게 뭐
1: 이때 이 땅만 나한테 있었어도. 아, 정말 크.
0: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자, 76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9561님께
1: 목소리 괜찮아요?
0: 목소리가
1: 지금 목소리에서 굉장히 뭔가
0: 그때 땅을 내가 못 가져서 왜 목이 메네요. 예, 9561님께 곰팡이 제거제 보내드리고요.
1: 네, 노래 송창식의 왜 불러 들려드립니다. 왜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TV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8: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7: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8: TVX 타고 상품권 타고.
7: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9: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VX.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도시 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이 또 태어났는지 보겠습니다.
4: 김효영님, 저는 1987년 12월 11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고 며칠 뒤 12월 16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복잡했대요. 동네마다 유세를 하느라 시끌벅적했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선물 공세도 많았대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사는 밥을 공짜로 먹었대요. 아, 그래요? 아빠는 저녁마다 취해서 들어오셨고요. 어머니는 산후조리 때문에 선거에 불참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고 해서 추운 날 할머니께 저를 맡겨놓고 아빠와 투표를 하고 왔대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이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아주 훌륭하십니다.
4: 예. 그랬군요.
3: 주권자로서. 예.
4: 87년이면 이제 그 삼김과 어, 그죠?
3: 삼김 시대.
4: 그렇죠. 거기에 이 노 대통령, 노태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죠.
3: 예. 87년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 김천에
4: 동산을 뽑아주세요 하고. 예. 같이 뭐.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송중기 씨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글쎄요. 저 같으면 먼저 1등을 3등을 밀어주겠어요. 왜? 1등과 2등은 편먹을 리그리 없으니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3: 아니 뭐 드라마 대사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어떤 드라마인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4: 돈 줄 거면 빨리 주겠어요. 예. 뭐 있었어 그런 드라마.
3: 예.
4: 야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3: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김천에 있었는데 이때 6살 7살이었겠죠. 근데 큰 운동장에 후보가 이제 내려와서 정말 김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모였던 기억.
4: 다 모였어요.
3: 와 그 여 유세 현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었어요. 지금은
4: 무슨 이제 초등학교나 네. 무슨 중학교 이런데 운동장에 다 모입니다.
3: 그 기억이 있어요.
4: 아니 뭐 커다란 운동장, 네. 김천 종합 운동장 네. 이런데. 그래서
3: 그때였던 것 같아요. 김효영님은 이제 그때 태어나셨고요. 87년도에 네, 87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이때가 이제 스포츠 브랜드의 전성기입니다. 요 제가 기억하는
3: 전성기라고 이때가
4: 이때 전성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에 아. 대리점이 생겨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헤이,
3: 어? 브랜드
4: 예.
3: 예.
4: 아니면 그게 딱 나누는 거야.
3: 아들 다섯이랑
4: 하나백스 예. 그리고 하나는 브라운.
3: 예예예.
4: 이렇게 앙 히모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대리점이
3: 역동적인
4: 생겨요.
3: 뭐.
4: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중3 때 신었으니까 중2 때 처음 나왔다 그러네. 이게. 예. 에어가 나옵니다.
3: 예.
4: 그거. 그래서 그 깔창에 아. 공기 주머니가 들어. 첫 번째는 아. 그 깔창 안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 아, 그거를 깔창을 빼 가지고 눌러 보는데 푹신푹신해 가지고
3: 아, 신세계였겠네요.
4: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3: 예, 예.
4: 야, 그거는
3: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이런 이제 외국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전성기를 이뤘다고 하는데 저는 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4: 그래서 이제 그때 선전이 이거였어요. 광고가 누가 헤이 신는가 테니스의 악동 존 맥케노. 그래서 우리 존 맥케노가 누군지 몰라.
3: 예.
4: 근데 광고에서 테니스의 악동 존 맥케노가 이걸 신기 때문에 그럼 진짜 그래서
3: 갖고 싶어했겠네요.
4: 그때는 악동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아, 악동이면은 어떻게 노래를 좀 하는 건가 막 그러지.
3: 그랬었군요.
4: 넘어갑니다.
3: 어린 박준영의 기억에는
4: 그렇습니다.
3: 아, 87년도의 기억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87년도에도 사랑받았던 노래도 한번 쓱 훑어보면요.
4: 예.
3: 우리 이정석 형님의 사랑하기에
4: 아니죠. 사랑하기에
3: 예.
4: 아 같은 노래네요.
3: 예. 예. 이 노래가 사랑을 받았고요.
4: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3: 두 곡을 듣고 올게요.
4: 무슨 노래지?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1: 정치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어제보다 더 따뜻합니다. 서울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고요. 강릉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반소매 차림이 더 어울리는 휴일인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강한 햇살 아래서는 따뜻하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추워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오후 한때 오존 농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박준영 당신의 두 심한 새내가 태어나던 나. 예,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 축하해드리고요.
1: 애가 한 수십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0: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유행했던 가요 팝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5437님이요.
0: 누가 태어나셨나? 저희 아들은 2003년 3월 13일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2.24kg 저체중으로 나왔는데요. 한 달 넘게 집중치료실에 있는 동안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열심히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었고요. 제 산후조리는 뒷전이었죠. 그 결과 우리 아들이 5개월 때 아산 제1회 모유수유 선발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1: 야, 대박.
0: 그때 부상으로 네 돈짜리 금목걸이를 탔어요.
1: 와, 네 돈이면은 4발에 32 지금 300이지만.
0: 아, 그리고 세 달 뒤 충남 도대에 나가서 또 최우수상을 탔고요. 와. 그때는 금 9돈을 받았어요.
1: 아, 진짜 여기서 금 이렇게. 야.
0: 그 금을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
1: 대박.
0: 최근 금값 생각하면 그때 마음고생한 걸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자가 떤 아들은 벌써 군대도 갔다 왔고요. 아하. 대학교 3학년이 되었네요.
1: 아이고.
0: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들. 금 잘 보관하자. 근데 마지막 멘트 잘 보관하자. 이 금은 사실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1: 금은 그 엄마 거죠.
0: 엄마 거예요?
1: 엄마가 모유수유한 거잖아.
0: 그래요?
1: 물론 아들이 탔지만 잘 빨아가지고.
0: 예.
1: 이게 모유수유대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0: 모유수유대회는 진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야?
1: 이게 아기가 저절 잘 빨면 걔가 1등인가? 그런 건가?
0: 아무튼 뭐 이런 대회가 있는데 부상으로 금 총합 13돈이에요. 13돈.
1: 와.
0: 아무튼 좀 시작은 좀 힘들었고 뭐 또 고생도 많으셨고 걱정도 많았는데
1: 8개월 만에 태어났으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제 팔싹둥이라 그러잖아요.
0: 얼마나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요.
1: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0: 예, 이게 다 엄마 아빠 힘이죠. 예. 예.
1: 2003년도에는 세돈 금값이 약 50만 원 정도.
0: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돌잔치 하면 금 한 돈에서 두 돈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이게 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돈도 힘들걸요, 지금은.
1: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금 한 돈이 3만 7천 원? 4만 원 아니었어요? 너무 옛날이에요.
0: 조금 오래됐네요. 저도 한 15만 원 이상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금 한 돈이?
0: 살 때 이제 제가 이제 개그맨 되고 이제 돈이 있을 때.
1: 아니 보통 이제 돌잔치 가서 더 한 돈짜리 반지를 해주잖아요.
0: 네, 보통 그렇게 하죠.
1: 그게 약간 10만 원 느낌이었었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금 한 돈. 근데 세 돈이면 야 지금은 어마지. 그때 한 50만 원 있으면 지금은
1: 잘 보관하자. 그런데 그럼 계속 보관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언젠가는 재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0: 근데 이게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지금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할 막 어마어마하게 떴잖아요. 금값이랑 비교하잖아요. 30년 전 오히려 아파트 값이 내렸대요.
1: 금값보다.
0: 그때 금값이랑 지금 아파트 값을 비교했을 때 아파트 값이 지금 오히려 내렸다. 그러니까 금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예 감이 진짜 제대로 안 올 정도예요 진짜. 예.
1: 금광 좀 발견하면 안 돼요? 어디? 예. 인디아나 존스 사원 이런 거 황금 사원 이런데 빰빠밤
0: 중국 쪽에 뭐 어디 금광이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무튼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금 얘기로만 너무 포인트를 맞췄네요.
1: 우리 조상님들 예, 예. 금광이라도 하나 좀 탁 해놓고 가지.
0: 우리 아들 잘 자란 걸로 포인트를 맞출게요.
1: 넘어갑니다.
0: 우리 아들 잘 자랐어요.
1: 네.
0: 2003년도 잠깐 보면은 아 이때 이제 인터넷 소설들이 이제 막 쏟아집니다.
1: 2003년에.
0: 예. 귀연이 아시죠? 와, 귀연이 작품들이 이때 영화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1: 아, 귀연이 작가.
0: 그 너무 멋있었다. 늑대, 유호. 뭐, 또 이후로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이분이 작가님인 거죠?
0: 작가님이죠. 예, 필명이 이제 귀연이. 기억이 납니다.
1: 어허.
0: 자, 이런 일이 2003년도에 있었고요.
1: 딴 얘기 없어요?
0: 2003년이요? 2003년이면 이제
1: 박준영 신드롬 이런 거 없어요? 갈갈이 신드롬?
0: 2003년에 어떤 신드롬이 있었어요? 박준영 씨는 꾸준히 잘 됐었잖아요. 2002년, 2003년 전성기인가요?
1: 아, 신드롬이죠.
0: 아, 2003년에 박준영 씨 신드롬이 있었고 12월 16일 날 2003년 12월 아 2000 어 그렇죠. 12월 16일 날 아 제가 제대를 합니다.
1: 예. 어, 제대 신드롬.
0: 예, 2003년에
1: 박영진
0: 제가
1: 제대 신드롬.
0: 전역을 합니다. 아우. 철원에서 이제 나옵니다.
1: 아유. 예. 대단하네.
0: 12월 그 혹한에서
1: 잘했네. 예. 자, 어쨌든
0: 네, 5437님 네. 곰팡이 제거제 보내 드리고요.
1: 네.
0: 이걸 굳이 또 제작진이 찾았네요. 예,
1: 그만 이제 닫아도 될 것 같아요.
0: 2003년에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라가 개봉을 하네요.
1: 아, 기가 막혔죠. 네. 아유, 뭐 거의 뭐 70만 동원했죠. 거의 아, 100만 영화예요. 100만 영화.
0: 대단해요. 대단해. 예. 지금 그 100만 동원하기 쉽지가 않은데.
1: 아하.
0: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 자, 노래를 듣고 가나요?

0: 노래를 듣기 전에 깜짝퀴즈 일단 내드릴게요. 깜짝퀴즈를.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조성모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조성모 씨가요 90년대 후반부터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1: 그렇지.
0: 2003년에 발표한 피아노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조성모 씨와 이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열연을 펼치는데요.
1: 근데 피아노란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0: 데뷔 초 풋풋하고 청순한 이미지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스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라마 대장금 그리고 이산 등에서 사극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단아한 매력의 대표 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 대장급이면 이영애 씨는?
0: 이영애 씨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분께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또 중책으로 나옵니다. 중역으로. 예. 이분 그리고 이산에서는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산에서는 주인공으로. 예. 이분을 제가 주관식이거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8001번 짧은 걸로 10원.
1: 한효주 씨는?
0: 긴 건 100원.
1: 아니죠.
0: 예,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한효주 씨는 아니고.
1: 그러면
0: 약간... 같은 성에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계시겠죠.
1: 제 샵 8001번 짧은 걸로 10원 긴 걸로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기다리면서 조성모의 피아노 준비했고요. 50센트에.
0: 예, 팝송으로는 인다클럽 준비했습니다.

0: 아하, 아하. 2003년도 사랑받았던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는데요.
1: 정답은 조성모의 노래 피아노에 데뷔 초에 출연한 배우는 한지민 씨였습니다.
0: 한지민 씨입니다. 네. 예.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 쌍화차 받으실 분들 저희가 두시만세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1: 내가 태어나던 날 마지막 사연 6879님입니다.
0: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난 1984년 7월 29일 저는 그때 강원도 태백에 살고 있었어요. 시댁 원주로 출산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아침 7시에 신호가 와서 일단 시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기차에 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갑자기 또 진통이 시작됐고 저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고 그냥 기차 역무원 분께서 네?
2: 긴급사항입니다. 지금 객실에 계신 의사, 간호사분을 찾습니다. 의사, 간호사분을 찾습니다.
0: 이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사, 간호사 선생님은 안 계셨고 점점 더 상황이 극박해져서 결국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제천역에서 내려서 가까운 산부인과로 달려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딸을 낳았죠. 그날이 바로 84년 7월 29일. 정말 잊지 못할 날이네요.
1: 우리 따님은 고향이 제천이구나.
0: 아, 제천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이런 일이 예전에는 지금도 뭐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좀 비일비재했을 정도. 일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아이가 나오고. 그치. 저도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병원에
1: 갈 시간 없이.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신 것도 왜냐면 생업이 바쁘다 보니
0: 그러다 보니까
1: 지금까지 일하고 가도 되겠지
0: 이 정도는 괜찮겠지
1: 그런 게 많아서
0: 근데 지금도 보면 가끔 뉴스들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뭐 대구에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뭐 어디 서울 가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1: 아이고야.
0: 예, 참 아이만큼은 우리가 또 잘 낳아야 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6879님도
1: 자 84년 이슈를 보겠습니다. 네. 7월 29일에 MBC 라디오가 주최한 MBC 강변가요제에서 이선희 씨가 나오죠. 제이에게라는 곡을 대상으로 그 팀 이름이 사막 오장이었는데
0: 개인이 아니었군요.
1: 남자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죠?
0: 사막 오장. 제이에게 들으면.

0: 이창 선생님이 정말
1: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네. 저도 거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가족 오락관 출연했던.
2: 출연했어요.
1: 네, 출연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예능인들에게는 가족 오락관 출연을 했냐 안 했냐로 또.
2: 저희는 그 K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있다가 약간 동원도 많이 됐어요. 만약 사람도 부족하다, 야 개그맨 중에서 두 명 불러 그러면 거기서
1: 한 번씩 가죠. 예, 영광이에요. 이런 진짜 레전드 작품에, 레전드 프로그램에.
2: 그리고 이제 대신 보면 남성 팀, 여성 팀으로 나뉘는데 그 약간 연차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정해져요. 상대방 보면 내 비슷한 짝꿍 비슷한 여성 팀이 한 명 저쪽에 있어요.
1: 예, 저 신인급으로 또 있고. 예.
2: 아이고 참 재밌어요.
1: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네요.
2: 아, 요때 개통된 날 제가 저희 어머니랑 여기로 왔다 갔다 한번 했어요.
1: 이게 올림픽대로 말씀하시는
2: 올림픽대로
1: 건가요?
2: 올림픽대로예요. 예. 지금 만들었던 올림픽대로. 제가 그 차를 타고 그 올림픽대로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야 막 계속 그래가지고 나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이야 막
1: 이제 우리가 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되고 이제 외국 손님들 받기 위해서 좀 성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2: 그 전까지는 강변 고속도로밖에 없었어요. 강변.
1: 아 북로가
2: 강변 북로라 그랬나? 하여튼 그냥 강변 뭐라 그랬던 것 같은데.
1: 예. 84년대는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6879님에게 곰팡이 제거제 보내드리고요.
2: 네.
1: 그럼 뭐 바로 84년도 사랑받았던 노래는 이선희 제이에게.
2: 작곡가가 이세건님이란 분이고 사마고장의 남자 멤버는 임성준님이었습니다.
1: 아, 다른 분이시구나.
2: 예, 이 노래 듣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3: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4: 고형량이 뭔데?
3: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 골뱅이.
5: 새야 새야 포랑새야.
6: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통합 농민운동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포랑새야 노래입니다.
5: 꽃이 떨어져마 청포장사 울고.
6: 노래는 역사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5: 새야 파랑새야 독두나무 앉지 마라 독두 꽃이 떨어지면 항포장사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
7: 박준영 박영진의 두시만 새 내가 태어나던 나 이제 마치지 않는가.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날 내 생일에 있었던 일 가족 친구 구남친 구여친 생일 사연도 좋습니다.
8: 구남친 구여친은 좀 잔인하다.
7: 네.
8: 어? 구가 들어갔는데
7: 터지지 않는 구남친 구여친 생일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걸로 비밀번호도 많이 해놓고.
8: 요즘은 좀 집전화번호를 안 해오니까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구여친 구남친 전화번호가 이게 누르는 것까지 기억이 나가지고.
7: 그럼요, 있죠. 생일 그 계절이 오잖아요. 그럼 슥 지나간다니까. 물론 저는 전혀 뭐 그런 기억은 없지만 그런 걸 기억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8: 전혀 박영진 씨는 기억이 안 나죠.
7: 5월인가요? 지금이? 어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 그 정도예요.
7: 그 정도 말씀.
8: 알겠습니다.
7: 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8: 네, 내일 또 돌아주세요. 1등이.
7: 과합니다.
8: 두시 마세요. Forever.
9: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1: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ay.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내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여전히 계속되는 내란 세력의 주운동을 뿌리뽑고 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내임 지도부는 오늘 박민식 부산 북부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박민식 후보는 이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같은 시각에 개소식을 여는데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은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고 박민식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여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을 함께 비판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 강남만 빼고 서울의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외과 수술식 조치냐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중동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가 외교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 워싱턴과 마이애미를 잇따라 방문해 J.D.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중동 정세와 휴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SNS를 통해 알사니 총리는 모든 당사자가 중재 노력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평화적 수단과 대화로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할 포괄적 합의로 나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측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 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해 대미 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우리 측 후속 법령 제정 및 추진 상황을 미측에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 앞바다에서는 최고 1m를 일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7: 각질 제거 도구부터 각질 제거 크림까지 흔히 몸의 각질을 몹쓸 악당처럼 여기지만 꼭 그렇진 않다죠. 피부 조각에는 스쿠알렌 같은 기름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실내의 오존 농도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여기다 추가로 머리카락도 공기 중 오존을 흡수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심지어 지저분할수록 효과가 좋아서 깨끗한 머리카락과 오래 안 감아서 기름이 많은 머리를 비교해보니 이른바 떡진 머리의 완승이더라. 일요일 하루쯤 안 씻고 안 감으며 게으르고 싶을 때 나를 희생해서 공기를 청소한다. 요거 핑계 좀 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네, 혹시라도 엊그제 어버이날 두통이 심했다 하시는 분들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뭘 의심해요?
1: 나에게 가족 스트레스가 있다.
0: 오호,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게 부담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군요.
1: 맞아요. 네. 특히 가족 안에서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0: 네,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1: 일단 두통, 그리고 복통, 그리고 소화불량.
0: 오호.
1: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0: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특히 5월에 가족 행사 많으니까 가족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분들이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쭉쭉 올라간대요.
0: 아하.
1: 근데 더 큰 문제 뭔지 알아요?
0: 뭡니까?
1: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 그냥 내가 좀 피곤한가? 예민한가? 아, 나 기분 탓이야?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0: 아, 좀 짠하게 들리는데, 그죠? 사실 저도 그렇고 정선우 씨도 그렇고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가족 안에서 좀 책임이 큰 편이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네요.
1: 지금 뭐 가족 간의 책임보다도 지금 제 후두 쪽 책임을 묻어가지고 여러분께 너무 볼썽사나운 목소리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0: 아이, 뭐 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1: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0: 예. 아, 일단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다 보낸 시점에 아, 내가 느끼는 가족 부담감에 대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예방법이나 훈련 방법 그런 거 없을까요?
1: 뭐 일상에서는 가족들한테 좋다 싫다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된대요.
0: 오호.
1: 그 아내 말고 부모님께 좋다 싫다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0: 예, 옛날 못했는데 요즘 많이 해요.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또는 아버지 그건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1: 저도 예전보다는 좀 하는 것 같아요.
0: 해야 됩니다.
1: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분 안 나쁘게 노를 할 수 있는 것도 확실히 훈련이 필요한 것 같죠.
0: 그래서 노 할 때 예쁘게 이분처럼 하면 돼.
1: 하수빈 씨의 노래입니다. 노노노노노.

0: 네, 한때 강수지 씨와 함께 더불어 쌍벽 2년 캐릭터를 맡았었던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듣고 오셨습니다.
1: 좋겠다. 네. 목소리 나와서. 노노노.
0: 저도 저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후디가 오잖아요. 네. 아, 진짜 목소리 안 나면 저희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죠?
1: 네, 의사 선생님이 후두 사진을 보여주는데
0: 네, 어때요?
1: 초록 홍합인 줄 알았어. 후두가 어쩜 그렇게 토실토실 살이 쪘지?
0: 염증이지 뭐.
1: 그렇죠. 예. 네, 확실히. 아무래도 항생제 계속 먹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0: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은요. 이분도 가족한테 참 잘할 것 같은데. 김준상 아나운서. 딱 봐도 효자 캐릭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멋있는 날입니다.
1: 썬데이 상암 3부 시작합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누구누구
6: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제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지라시 부킹 사연 어떻게 예약하는지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를 주십시오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이 아닌데 아 문천식 너무 보고 싶어 아 문천식이랑 소통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홈페이지 부킹사 가만히 있기를 잘해
7: 가만히 있어
6: 부킹사 게시판에 클릭하셔가지고 사연을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7: 고마운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6: 예, 예.
7: 자 오늘 첫 번째 예약사연 주인공 보실게요 9113님이 금주한 지 오래되셨대요 오. 자 이쪽으로 바로 모셔요
8: 전식 씨, 선혜 씨, 안녕하세요. 아, 제가 건강 때문에 금주한 지 3개월 됐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알코올을 허락할 예정입니다.
7: 왜요?
8: 네, 왜냐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여보, 오늘은 좀 마셔도 괜찮겠지? 어? 안 된다고?
7: 응?
8: 한 잔도 안 돼? 아, 이거 완전 에라야. 아, 그럴까면 나가라고. 아, 안 되겠네요. 아, 술은 다음에. 아우, 나 우렁. 네, 전식 씨, 제 마음 알죠? 아, 위로 좀 해줘요. 하셨는데. 아,
7: 그간 술로 마이너스 포인트를 좀 쌓으셨나 보다.
8: 근데 건강 챙길 땐 아예 금주하는 게 맞습니다.
7: 맞아요, 맞아요. 예, 절주보다 예. 금주입니다.
8: 그렇습니다.
7: 자, 다음은 예. 김명애님이 보내주셨어요.
8: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7: 뭐?
8: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도 5월 10일이 결혼기념일인데 반가워요. 저희는 온 식구가 강화도 화계정원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아름다운 꽃 보는 것도 좋고 우리 손주 재롱 보는 건 더 좋아요. 남편만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다 좋아요.
9: 뭐라고? 무슨 욕했어? 내욕했지?
8: 아우 귀신 같아요 지금요. 아무쪼록 추억 쌓고 갈게요. 부킹산 소개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신청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려줘.
7: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1인 2역을 잘하지?
8: 할 수 있습니다.
7: 나 진짜 잠깐 약간 빙의 된 줄 알았잖아요. 아 근데 일단 가족들과 즐거운 날들 만드는 게 급선무니까 예,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쵸? 여행에만 집중하세요.
8: 화계정원이라는 곳이 있군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7: 완전 예뻐. 저 여기 갔다 온 것 같아요. 너튜브 채널 때문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컨셉과 테마에 따라서 진짜 동화처럼 잘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쫙 올라가는 것도 있고 화계정원 좋습니다.
8: 맞아요. 강화도에도 좋은 데가 많거든요.
7: 맞아요. 맞아요.
8: 예, 김명희님 신청곡 들을게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죠.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 텐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5851님 보내주셨어요.
2: 안녕하세요. 요즘 그 마늘종이 제철이죠. 그래서 제가 마늘종 장아찌를 담갔어요. 잠깐 맛 좀 볼게요. 아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누가 했어? 누가 이렇게 솜씨가 좋은 거야? 네, 여기까지 셀프 칭찬이었고요. 주말에 잠깐 엄마 뵈러 가는데 장아찌 한 통 드리려고요. 그분도 마늘종 좋아하죠?
0: 마늘종 아, 너무 맛있죠. 너무 향이랑 그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1: 저는 고기랑 무조건 같이 먹어요.
0: 저는 마늘종 볶아서 먹는 거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이걸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여기 그 마늘에는 알리신이 마늘종에도 풍부하대요. 면역력에도 좋다니까 여러분도 많이 드세요.
0: 아하. 자, 이번에는 2924님이 보내주셨어요.
3: 안녕하세요. 요즘 실화실 들으면서 홈트레이닝 하고 있어.
0: 홈트 좋죠?
3: 4시부터 5시까지 딱 1시간만. 왜냐면 2시간은 너무 빡세. 이건 특급 홈트야. 남편도 쉬는 날 같이 운동하면 좋겠는데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천식 씨 정신 차려. 남편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혼자 신나는 노래 들으며 홈트 할 수 있도록 한 곡 신청해봅니다. 사연도 신청곡도 놓치지 않을 거야.
0: 괜찮네. 이제 김혜 씨 넘길게요. 잘한다. 네. 근데 홈트도 진짜 의지가 필요한 게
1: 맞아요.
0: 저는 홈트를 못하더라고요.
1: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예,
0: 그냥 대충 한 20분 정도 하면 아 됐어 됐어 이 정도 하면 됐어 막 이러는데 1시간 반 딱딱 채우는 분들은
1: 그 대단한 거예요. 전 옆에서 누가 하나 더 해야지. 안 그럼 못해요.
0: 맞아. 난 왜 이렇게 혼나야 하지. 어쨌든 부럽습니다 그 의지가.
1: 자, 우리 2924님 신청하신 노래 있습니다.
0: 지니의 뭐야 이건, 그리고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까지 이어서 드릴게요.
1: 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오늘까지는 화창하다가 내일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북 북부와 경북 일부까지 확대되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진 않겠는데 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 대전, 대구, 강릉은 25도, 부산은 22도, 제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울 요금소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정사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산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야기산의 주인공 0171님 바로 모셔볼게요.
10: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청취자예요. 올 초에 오래 다니던 직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만두고 국가 자격증에 도전했어요. 필기랑 실기 한 번에 합격했고 운 좋게 취직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출근 7회차 지났는데 아직 낯설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잘 적응할 수 있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11: 아우,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 직장 그만두고 또 새롭게 뭔가 방향 전환을 할 때 얼마나 생각도 많으시고 복잡하셨겠어요.
9: 이 과정의 일들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11: 지금. 맞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아유, 그 터널 잘 걸어 나오셨습니다.
9: 네, 대단한 분이세요.
11: 맞아요. 어디서든 이분은 자기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진짜. 자, 옮긴 데서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9: 네, 화이팅입니다. 지라시 부킹세요.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지금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쪽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돼요.
11: 노래 들을까요?
9: 네, 0171님 신청하신 노래 쿨의 산책 준비했습니다. 이거 듣고요. 지라시 코너 베스트 컴온 코!

0: 이번 주장이 누구야?
1: 이번 주장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핫했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마지막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러면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4월 29일 수요일에 방송됐습니다. 지금은 홍진경 시대!
2: 아, 나 진짜 생각만 해도 이거는 계속 웃음이 나와요.
1: 난리가 났었죠.
2: 정말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초대석이잖아요. 네. 10번 출연을 한 번으로 퉁치는 대신 원숭이 분장 지대로 갖고 오셨던.
1: 아, 진짜 할지 몰랐어요, 저는.
2: 그 털까지 하나하나. 네. 그 바나나까지 챙겨 오시고.
1: 맞아요. 매니저님과의 그 케미도 굉장히
2: 맞아요. 좋았고요. 맞아요. 홍진경 씨 진짜 제가 오래 네. 알고 지냈지만 진짜 그날은 야, 얘는 진짜 프로다. 네. 존경심마저 샘솟았던
1: 날이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2: 자, 어떤 얘기 나눴는지 감을게요.
3: 네. 아, 저 아니 동물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네. 근데 아니 너무 인간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었어요?
0: 난
3: 너무 재밌는데?
1: 예, 여러분들.
0: 난 저렇게까지는
3: 출세했네. 라디오에도 나오고. 아니 진짜 원숭이가 출세했어요.
1: 홍정희 씨가 함께 예, 하셨고요. 옆에는 팬더로 예. 유명한 모 동물원에서 예. 원숭이 사육을 담당하다가 네네. 이제는 홍진경 씨를 담당하게 된 매니저님도 같이 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동록이는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안 벗어요.
1: 네.
3: 예. 지금 코로나 끝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안 벗어요.
1: 그러니까 안 벗어. 그 진경 예. 씨는 지금 아, 바나나가 반이 없네요.
3: 바나나요? 예. 먹었죠. 먹었죠. 제 주식인데.
1: 예, 다시 나오기로 약속을 하시고 네. 예, 10번 출연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네.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그럼 한 번은 시계 나오시겠다.
3: 아니 저는 10번 나오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원숭이 분장하면 한 번으로 퉁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아하.
2: 제발 제발.
3: 성심성의 뻔했어요.
1: 진경 씨 진짜 칠하신 거예요?
3: 응. 머리 이거 위에 칠한 거지.
0: 디테일에.
3: 나 이러고 이따가 시즌소 호텔에서 약속 있다. 거래처 미팅 있다.
1: 그거부터 해서 응.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3: 가야죠. 그냥 내 팔자가 이런 것 같아. 나는 그냥 안 되나 봐. 네. 나 이러고 살아야 되나 봐.
1: 바나나 반 드셨네요.
3: 예.
1: 예. 배고프셨어요?
3: 예. 바나나 좋아해요.
2: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예. 그 8601님이 네. 저희 신랑이 지금이 훨 낫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우리 스타 홍진경 씨한테 할 말입니까? 아, 8601님. 아, 정말.
3: 8601님 남편 진짜
1: 네.
3: 너무하네 진짜.
1: 여기 와서 분장하신 거야? 아니면 댁에서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3: 여기 와서 했어요.
1: 네. 숨어서 계셨다고.
3: 네네.
2: 아, 난 어디 샵에서 한 줄 알았어요. 네.
3: 대기실이 있더라고.
2: 아, 대기실. 네. 어, 분장은 스스로.
3: 아, 이 정도는 뭐 그냥 진짜 쉬워요. 저는 이제 왜냐면 도라이벌 너무 오래 해가지고.
2: 아, 맞다.
3: 홍김동전부터.
1: 아, 그러네.
3: 그 분장쇼잖아요.
2: 맞아.
3: 다 있어요. 분장 도구가 집에.
2: 대단하네. 그렇구나. 그럼 네. 이탈도 워낙 갖고 계셨던 거예요?
3: 이런 거 뭐 종류별로 있죠. 아기사자부터.
1: 진짜.
3: 예. 다 있어요. 대단합니다.
2: 그러면 홍진경 씨가 이제껏 예능에서 했던 분장 중에 아 이건 좀 내가 홍진경이지만 이건 어려웠다 좀.
3: 분장 중에?
2: 예, 예, 예. 저 예전에 그 홍진경 씨 주택이 되게 멋진 저택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그루트 분장인가 뭐 그런 거 아니 원시인 분장하고 출근한 거 봤어요.
3: 그치 그치. 나 원시인 제일 힘들었어.
1: 원시인.
3: 내가 좀 빡세게 예. 했는데 그날 조경해 주시는 예.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저희 어, 집에.
1: 네. 예. 예. 그래서요?
3: 근데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웃겼고.
2: 왜냐면 고용이
1: 그렇죠.
2: 고용하신 예. 관계잖아요. 예.
3: 근데 정말 끝까지 못 본 척 하시면서 흥만 타시는데 진짜 예. 너무 웃겼어요.
2: 그 영상 봤거든요. 예. 그 조경 기사님이요.
3: 예, 조경
2: 안 사장님. 보시려고 노력하고.
3: 조경 사장님.
1: 박정우님께서 홍진경님 지금 그 상태로 파리 지행춤 가능할까요?
3: 파리 지행춤 가능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러고 파리 클럽 가잖아.
1: 네. 네.
2: 난리나요?
3: 난리나.
1: 그래요?
3: 이런 거 분장하고 놀면 되게 재밌어요.
2: 아까 파리 지행들이 너무 열광하겠구나. 아, 저 자유로운 영혼.
3: 너무 재밌어.
2: 우리가 본받고 싶다.
1: 혹시 이렇게 가시면 그 조니 뎁이 한 번 더 쳐다보겠는데요?
3: 조니 뎁?
1: 예,
2: 조니 뎁하고
1: 마주쳤던
3: 아니 조니 뎁뿐만 아니라 예, 예. 이거 이렇게 하고 클럽 가면 진짜 재밌어요.
2: 아.
3: 진짜. 옛날에 네. 그 데몬헌터스 히트 쳤을 때 한번 제가 유럽 한번 갔는데 그때 갓을 가지고 갔거든요.
2: 네, 네.
3: 데몬헌터스 갓
2: 있죠. 오, 갓. 저는
3: 그냥
2: 있어.
3: 면티에다가 청바지에다가 갓만 썼는데 네. 인기 최고였어.
1: 와.
2: 나름 그러니까 잘 어울렸겠다.
3: 그런 소품 같은 거 하나만 딱 있어도 사람이 얼굴이 꼭 예뻐야만 맛이 아니야. 소품활용. 유머러스한 재치 네. 유머 센스.
2: 그치.
3: 어? 그리고 약간의 좋은 향기?
1: 향기
3: 그 정도면
2: 좋은 향기.
3: 영어 단어 10마디로도 다 꼬셔.
1: 꼬셔? 이렇게 꼬셔.
4: 다 꼬셔.
1: 그래요.
3: 진짜. 예.
2: 지금 원숭이
3: 영어 단어 열 마디만 있으면 다 꼬칠 수 있어요.
2: 어떤 좋은 향기가 어울릴까요?
3: 여기요?
2: 지금 팔에는. 예, 예.
3: 여기에는
2: 예. 좀 우디한 게 낫나요? 시트러스한 게 낫나요?
3: 약간 우디 계열이 낫다. 왜냐면 원숭이니까.
1: 원숭이니까.
3: 나무랑 친하잖아. 예.
2: 최근에 또 론칭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네. 해주시는데 네. 네. 엄경미 씨도 와 소라와 진경 첫방 본방 사수했습니다.
3: 어 감사합니다. 오,
2: 여자 신동엽이란 말에 다들 깜놀. 소라 언니와 진경 씨의 파리 모델 도전도 응원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본방 사수 약속할 거고요. 그리고 진경님의 성실한 꾸준함 본받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매력 넘치는 개그맨입니다.
3: 개그맨입니다.
2: 이제 모델이
3: 개그 음원도 아니고
2: 세탁기를 광고해 달라고 모델 섭외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3: 하죠. 아니 잘 빨아준다는 전제하에
1: 해야죠.
3: 내가 몇 번 빨아봐야지 거기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깨끗하게 하면은 해야지.
2: 네. 옆에 우리 매니저께서 되게 아슬아슬한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5: 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보다는 네. 분장한 거를 이제 처음 본 건 아닌데
2: 네.
5: 오늘따라 누나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1: 아, 안 보게 되죠.
5: 돌리게 되네요.
2: 근데 진짜 마스크를 계속 못 벗으신 이유가 되게 궁금한 게 저도 걱정이 돼서 그런 게 마스크가 지금 풀떡풀떡 숨을 쉴 때마다 자가호흡을 하거든요.
3: 아니 그 마스크를 왜 안 벗는 거야 종로가?
5: 아 이제 그보다 제 이제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건데 한번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절에
2: 네.
5: 코로나 외로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누나나 다른 분들이랑 차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저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좀 아파서
2: 네,
5: 일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1: 네.
5: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그래도 이런 병 같은 걸 얻지 않아야 일하는데 좀 수월하니까
1: 아 그렇죠
5: 네 좀 지장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3: 특이해.
5: 마스크를 좀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2: 마기꾼이냐고 김경주님 비롯

0: 됐어.
1: 아니 그 언제까지 쓸 거야?
0: 마스크? 두 분이 해결을 보세요.
1: 나는
0: 빨리.
1: 네 여기 하반신을 본 적이
2: 하관을 본 적이 없어.
0: 하반신이 아니라 하관.
2: 저기요, 저 홍지연 씨 누구도 하반신을 볼 수 없어요.
0: 하반신 보면 큰일 나요.
2: 홍지연 씨,
1: 그러니까 예. 얼굴이 신체라고 하면은 네. 이쪽 턱 쪽이 하반신이니까 예. 하반신을 비유군요. 본 적이 없어 종로가.
2: 아, 비유로 또 하반신.
0: 예, 얼굴 하반신 언제 보여줄 거냐는데 지금 어떻게 이참에 한번 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예, 공개 한번 가능할까요? 뭐 혹시 어딘가에 수배 중이세요?
3: 아 그건 아닙니다. 네.
2: 그럼 하반신 한번 보자.
0: 괜찮을까요? 최초로 지금
1: 종록이 예. 하반신 한번 보자.
0: 최초로 지금 매니저의 하반신을 공개합니다. 네.
1: 공개합니다. 하나.
3: 이렇게 말씀들 하니까 뭔가 바지 네. 벗는 기분인데.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굴 전체로 봤어요. 하나, 시작. 어우 잘생겼네.
2: 잘생겼네.
1: 야 너 잘생겼다.
2: 종록 씨
1: 잘생겼네.
2: 미남이네.
1: 아니 종록아 이제 벗고 다녀.
2: 그래 종록 씨. 건씨에
1: 너 속이 땀띠나 종로가
2: 잘생기셨구만.
1: 하반신 종로가 하반신 이제 네. 이제 벗고 다녀.
0: 벗고 뭘 어? 벗고 다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스크.
1: 마스크.
0: 예, 마스크. 예 마스크죠. 예,
2: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홍정희 씨 기사 많이 뜨겠네요.
1: 왜요?
2: 여러 가지 뜰 것 같습니다.
0: 종로가 너의 하반신을 본 적 없어. 종로가 벗고 다녀. 홍진경 씨 두 번째 추천곡 하나 더 듣고 가죠.
1: 저희의 토크에 비해서 이 노래가 많이 어두워요.
0: 혹시 지금의 심경을 반영했나요? 아니면
1: 굉장히 언밸런스한 네. 그런 선곡인데 또 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이번에 선곡한 곡은 이소라 씨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는 곡인데요.
0: 아,
1: 이 곡은 남자친구의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아. 윤호라는 남자애가 있었어. 아. 얘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전화도 없어. 전화도 안 받아. 아, 이러니까 소라 언니가 마음이 아픈 거야.
0: 미치지.
1: 그래서 밤에 울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요. 친구야 윤호의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그 친구가 그걸 받아줘. 그게 노래야.
0: 홍진경 씨랑 제 사이 같네요.
1: 그게 노래예요. 우리 사이 같아요.
0: 맞아요. 언니.
1: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0: 이소라입니다. 네. 시시콜콜한 이야기.
2: 이하나님께서 아니 신청곡을 우리만 듣게 하고 세 분은 안 듣는 거예요?
0: 강영자님 무거운 노래 틀어놓으시고 세 분만 즐거운 얘기 나누시네요. 저만 슬퍼요? 하시고
2: 네, 죄송합니다.
0: 예 네, 죄송합니다.
2: 이 노래 딱 시작하고 있고. 기타 반주 나오자마자 홍진경 씨가 많이 처지네.
0: 여러분 노래 자체는 진짜 좋아요. 명곡 중에
2: 명곡이죠.
1: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네.
0: 죄송한데 예. 그 의상에 저 꼭지가 있네요.
2: 아 좀 아이 누나.
0: 네 진짜.
2: 아, 예, 점 찍겠습니다, 여러분. 의상에.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점 찍겠습니다.
1: 아니, 누가 밑에서 날 또 보고 있어서 내가 눈을 맞췄더니.
2: 예. 포인트가.
1: 아니, 원숭이가 그럼 저 꼭지가 있지.
0: 미안합니다. 원숭이 포유류니까.
2: 그럼요.
0: 4823님. 예. 죄송한데 좀 더우신가 봐요. 장갑을 어느 팀에
1: 아유, 벗으시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2: 아니야, 벗어도 돼요. 이거 괜찮아요.
1: 아니, 괜찮아요. 콧자랑둥이 네. 땀이 차온다고.
0: 콧자랑둥이. 아 지금 우리 매니저분도 얼마나 지금 자유로워 보여 마스크를 벗으니까.
1: 그래
2: 잘생겼어 종록 씨.
1: 종록아 너도 좀 이제 바꿔야 돼. 우리 종록이 약간 대인기피증 있어요.
0: 아 진짜?
1: 네.
0: 종록이 집에서 혹시 매니저라면서?
1: 집에서 안 나와요.
2: 아, 왜 그렇구나. 소개팅?
1: 그리고 연애도 안 해요.
2: 에? 저렇게 잘생겼는데.
1: 종록이 문제 있어요.
0: 아이고 지금 저희 그
1: 우리 종록이 왜 그러는 거야?
0: 마칠 시간에 예. 마무리 멘트가 우리 종록이 문제 있어.
2: 예.
0: 이재혁 씨가 오늘의 방송 요약 하반신 젖꼭지 젖조 아래 종록이 문제 있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1: 우리 종록이 위해서 다들 기도 좀 해주시고
2: 알겠습니다. 예.
1: 종록이의 행복이 또 저의 행복이니까
0: 예. 이 이후의 스케줄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1: 센스 호텔에서 거래처 밑에
2: 아 원숭이 예. 채로 예, 특급 호텔 아,
0: 클렌징 예. 박스도 있죠?
1: 예예 예, 있어요. 예.
2: 아 이날 문자 많이 왔습니다. 예, 8000번 쓰시는 분께서 진경 씨 애지간 열심히 하시네 진짜 덕분에 오랜만에 크게 웃었어요.
4: 아 진짜 저도 많이 웃었어요. 예,
2: 아마 이날 보라까지 보신 분 같아요.
4: 네. 예. 하반신 발언에 또 빵 터진 분들 계셨죠.
2: 네. 예, 김종서님 하반신

0: 매니아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거든요. 우와. 근데 홍진경 씨는 거침없어요. 하여튼 자유로워.
1: 쿨한 사람 같아요, 진경 씨는.
0: 그리고 일단 그 본인이 그런 분장을 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서.
1: 맞아요.
0: 예, 모든 게 런웨이예요.
1: 많이
0: 이분에게.
1: 배웠습니다, 저는.
0: 많이 배웠어요.
1: 자, 방송 내용 나가실까 퀴즈 드릴게요. 최나 씨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0: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 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1: 이날 이 동물로 분장한 홍진경 씨를 보고 평소보다 더 낫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0: 1번 호랑이, 2번 원숭이, 3번 소금쟁이.
1: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아라베스크의 노래 힌트송으로 준비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Hello, Mr. Monkey.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0: ES 동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트럭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3: 그러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9: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1: 아하.
1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홍진경 씨가 분장한 이 동물, 정답은요?
5: 2번 원숭이였습니다.
4: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6: 자, 여러분 이제 뉴스 듣고 다시 올 건데요.
4: 네.
6: 자, 3, 4부에는 또 제 목소리가 갑자기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4: 아, 그래요?
6: 네,
4: 놀라운 마법이 펼쳐지겠네요.
6: 깜짝 놀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4: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6: 네, 잠시만요.
7: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최신 식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니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의 현장 조사와 관련돼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활동을 마무리한 뒤에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고 관계 기관 간 검토 및 평가 중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벌크선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날 카타르 도하 북동쪽 약 43km 지점에서 항해 중이던 벌크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벌크선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화됐으며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증시 화랑 속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실제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40조 5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 4월 말 이후 불과 3영업일 만에 7,152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례적인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지구대, 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과 금품 향응 제공,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란 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반드시 참가할 것이라면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복무 이력을 가진 선수단 인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메이드 타즈 이란 축구협회장은 국영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중미 월드컵 참가 의지를 드러내며 선수단 비자 발급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mm, 대전 등 충청도 지역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23.6도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무타기와 책 읽기를 좋아하고 매국노와 외제품 사용을 싫어했어요. 특기는 여자애들 괴롭히는 남자애들 박치기로 응징하기. 석두로 이름 깨나 날렸죠. 그 시절 좌우명은 어른인 저를 울리네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였거든요. 나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한 번쯤 내 안의 어린이를 깨워보세요. 오늘의 어린이가 보일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함께하는 날이죠.
1: 8079님께서 이 시간 참 좋은 것 같아요. 잊고 있던 방송 얘기 들으면 추억이 몽글몽글 올라오는데 요즘은 손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요.
2: 너무 손쉽더라고요. 과거의 사진들이 다 뜨고 막 진짜 막 30년 전에 얼굴들이 막
1: 에휴. 왜요? 정선희 씨 얼굴 바뀌었어요?
2: 얼굴? 아니야, 나 그대로야.
1: 네, 여전히 예쁘시잖아요.
2: 그럼요. 좀 이따 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1: 큰일 났네.
2: 김준상 아나운서는 네. 제가 평화를 되찾은 다음에 네.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5: 이벤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 TV 편성표.
1: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0: 일요일 밤 콘텐츠 길러잡이
2: 썬데이 상아.
0: 어떤 상황에서도 토크의 흐름을 잘 타는 분입니다. MBC의 바다 해조류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3: 감사합니다. 서핑하는 남자 김준상입니다.
1: 서핑도요?
3: 서핑 예 토크 서핑
0: 그렇죠.
1: 토크 서핑.
3: 톡서.
1: 서핑 잘 어울리겠다. 한번 배워봐요.
3: 서핑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해봤는데요.
0: 네. 오
3: 재밌더라고요.
0: 그리고 또 준상 씨는 연애 서핑도 하잖아요.
3: 연서 아니에요.
1: 네. 오늘이 바다 식목일이래요.
0: 아 그래요.
3: 맞습니다.
1: 이게 바다 식목일이라는 뭐 어떤 안내를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가 또 앵커시니까 네. 뉴스 앵커 톤으로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3: 앵커 톤으로.
1: 네네.
3: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0일 바로 바다 식목일입니다. 바다 식목일은요 바닷속에 해초, 해조류를 심어서 바다의 사막화를 막고 복원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일입니다.
0: 와 목소리 좋다.
1: 앵커가 아니라 남자친구 톤 아니에요?
0: 그러게요. 되게 차분하게 네. 설명해 준 오빠 톤인데.
1: 약간 그런 거 있죠. 오빠 나 아나운서 톤으로 이거 설명해 주면 안 돼? 했을 때 약간
3: 설명해 줄까? 바다에는 우리 숲에도 나무가 필요하듯이 바다에도 나무가 필요해 이러면서 설명해 줘야죠. 네.
1: 남자친구 톤이 낫다. 큰일 났네.
0: 자 광어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년도로 날아갑니까?
3: 오늘 2018년 5월 10일 TV 편성표입니다.
1: 쇼 컴온! 네. 자 당시에 꽤 화제였던 예능이 있습니다. 아하 이불 밖은 위험해.
0: 이게 벌써 8년 됐다고요?
3: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요.
1: 저 강다니엘 나온 거 봤었는데
3: 이게 로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방송된 관찰 예능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집돌이들이 공동 휴가가 생겼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걸 지켜보려는 프로그램이었죠.
1: 예, 보통 이때까지는 예. 이전까지는 여행 가는 걸 관찰 예능으로 많이 찍었는데
3: 그쵸.
1: 집 안을 들여다보는 건 좀 신선했어요.
3: 네. 약간 나 혼자 산다랑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 왜냐면 나 혼자 그쵸. 산다는 출연진들이 꼭 뭔가를 하러 나갔잖아요.
0: 맞아요.
3: 근데 여기는 네. 진짜 집에만 거의 있었어요.
1: 그래서 네. 저는 좀 솔깃했던 게 저도 집순이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이 멘트가 워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 그 프레이즈가 진짜 좋았던.
1: 그렇죠. 그 이불 속에서 하면 참 맛깔나거든요.
3: 그러니까.
1: 이불 밖에서 하면 안 돼.
0: 그래서 정규 방송이에요?
3: 2017년 여름에 파일럿으로 방송이 됐을 때 평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시즌제로 편성이 된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3: 이 집돌이 스타들이 누구였냐면
0: 네, 누가 나왔어요?
3: 편성표에 보시면 이날은 강다니엘, 로꼬, 장기하, 이희경 씨 등이 나오셨고 그 전에는 배우 이상우 씨, 박재정 씨 그리고 그룹 엑소의 시우민 씨도 출연한 적이 있으신데 모여가지고 빈둥거리는 일상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정말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0: 그래요.
3: 뭐 농담이지만 출연자들의 말보다 BGM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1: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한 질감의 토크 방송이 아니라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막 엑소 멤버 그리고 막 잘생긴 배우들 나오니까 이렇게 싹 보면 윗몸이 이렇게 위에 잇몸이 마르는 느낌이잖아요.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
3: 좋으셨어요.
1: 너무 좋았죠.
0: 근데 출연자 중에 장기하 씨가 있는데 이분이 집돌이인 건 몰랐네요.
3: 아 그래요?
1: 네. 장기하 씨 집돌이 같지 않아요?
3: 좀 그래요? 집돌이 왠지, 같은 느낌.
0: 왠지 활동적일 것 같은데.
1: 진짜?
3: 장기하 씨가 네. 첫 방송에서 원래 내레이션으로 출연을 했는데 나중에 합류를 하셨대요.
0: 아하.
3: 장기하 씨가 평소에 집에서 거의 누워있거나 외출 없이 기타를 치면서 음악 작업에만 몰두하신다고 합니다.
1: 맞아요. 그렇죠. 딱 봐도 그래요. 그냥.
0: 그래요.
1: 네. 그리고 장판. 뭐 집 안에서 일어나는 감성이나 이야기들이 노래에 좀 전반적으로 주류를 이루잖아요.
0: 네. 근데 보통 예능들은 기본적으로 해놓는 설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불 밖 프로그램은 어땠습니까?
3: 이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단점이긴 했는데요. 보통 예능에서 많이 하는 제작진이 만들어낸 미션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출연자들을 당황시키기 위한 장치 같은 게 너무 없었대요.
0: 아하.
3: 너무. 그래서 힐링 예능이었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는 아 너무 밋밋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운드를 줄이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약간 카페 같은 데 가면 네. 스크린 밖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 계속 아름다운 장면들 무한 반복시켜주잖아요.
0: 네네.
1: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아 그냥
1: 싱그럽게 웃는 시우민의 얼굴
3: 오히려
1: 이런 느낌?
3: 좀 코로나 시기에 했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
0: 그랬겠네요.
3: 시대를 좀 앞서간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준상 아나운서는 집 네. 집돌이는 아니잖아요.
3: 아, 저 근데 은근히 집돌이입니다.
1: 쇠돌이잖아요, 쇠돌이.
3: 쇠돌이. 아, 쇠돌이.
1: 쇠를 듣는 쇠돌이.

0: 그러기도 한데 그 저는 날씨 좋을 때 꼭 밖에 나가야 되나? 오히려 그런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1: 아, 집에서 누굴 초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0: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요리. 예.
2: 아, 근데 네. 이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표현은 누가 유행시킨 걸까요? 뭐 원래 있던 말인가?
0: 알려진 바로는 예. 이게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쓰던 팻말 어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기에는 귀차니즘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항상 이불 안에 있어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1: 저는 진짜 뭐 거의 옛날엔 더 심했어요. 네. 20대 땐 더 했고 네. 동굴처럼 이불을 이렇게 파놓고 글로 쏙 들어가서 자다가 또
0: TV 보고,
1: 일어나서
0: OTT 보고
1: 네, 책 보고 그때는 OTT가 보고. 없었으니까 네. 만화책 같은 거 수북히 쌓여있고 막.
0: 근데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나도 나가서 야장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1: 아니요.
0: 예, 안 하세요?
2: 예. 신기하다.
1: 한 번 정도는 캠핑 가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예. 괜찮았는데 예. 뭐 그러고 나서 쭉 집에 있었어요. 창밖만 보이면 날씨 보이잖아요.
0: 문천식 씨는 아니시죠?
2: 전 집에서 잠만 자요. 무조건 세상은 문 밖에 나가야죠.
1: 제가 그랬어요. 네. 진짜로 결혼 안 했으면 노숙했을 거라고.
2: 딱 잠만 자고 저는 무조건 나옵니다.
1: 네. 네. 한 7시부터 나와요.
2: 네.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많아요.
0: 네. 네. 밖에 너무 재밌죠.
2: 준상씨도 잘 알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이런 아빠들이 나중에 한 70 되잖아요. 네. 그렇게 부인이 외출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냐고 묻는다. 어디가? 옷 갈아입으러 옷방 들어갔는데도 어디가?
0: 그 형수님은 잘 안 나가세요?
2: 와이프는 집순입니다.
0: 아 진짜?
1: 네. 운동을 좋아하니까 딱 그 센터만 가죠.
0: 네. 당신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2: 좋아요.
0: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0: 네, TV 편성표를 보며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썬데이 상암. 오늘은요, 무려 8년 전이에요. 2018년 5월 10일자 편성표 보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 얘기해볼까요?
1: 이번에 드라마 이야기했습니다. 장동건 씨의 복귀작으로 화제가 됐던 아. 슈츠.
0: 슈츠? 이거는 예. 다른 나라가 원작이 텐데요.
2: 이거 미국.
1: 오, 미국. 맞아요. 오.
2: 이거 진짜 오. 화이트 컬러 범죄 중에 최고인데.
1: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2: 완전. 시즌4까지 보고 접었는데 오. 그 천재인 한 친구가 법률사무소에 예. 스펙을 다 거짓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1: 오, 그 자기 예.
2: 시니어.
1: 아, 그게 원작에서 똑같아요?
2: 네, 똑같아요.
1: 아, 시즌9까지 했었대요.
0: 그래요? 변호사 드라마예요?
1: 예, 네, 변호사 드라마. 오. 이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전설적인 변호사. 예. 네. 바로 장동건 씨입니다.
2: 오, 여기 박형식 씨 나와요?
1: 그 박형식 씨가 가짜 신입 변호사를 맡으신 거예요.
2: 그렇죠. 거기도 좀 젊은 친구.
1: 괴물 같은 기억력을
0: 아.
1: 탑재한.
0: 아, 똑똑한 남자들이구나.
1: 네. 박형식 씨가 또 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거든요.
2: 그렇네.
1: 네.
0: 그렇죠, 키가 크니까.
1: 이 두 남자의 브로맨스를 그린.
2: 장동건 씨 봐봐. 이 쓰리피스, 와, 이 베스트가 안에. 아무나 올리는 게 네,
1: 저희가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감탄사나 그리고 또 예. 장동건 씨가 진한 얼굴이고 박형식 씨가 조금
2: 강아지상
1: 그리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2: 두부상
0: 요즘에 가는
1: 근데 두부는 아니야 이렇게 잘생긴
0: 너무 잘생긴 두부야
2: 아니, 두부상이 맞아. 상징하는 그 그렇죠. 깔끔한
1: 그 이미지.
2: 예, 그 이미지
1: 그래가지고 너무 이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손석구 씨도 나오셨었어요
2: 뭐라고요?
1: 기억하세요?
0: 진짜요?
1: 손석구 씨 나오세요.
2: 수추 한국판을 못 봤어요.
0: 그래요?
2: 진짜?
0: 오. 와. 근데 저는 그 짧은 영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2: 쇼츠로 손석구 씨 막 영어로 막 하는 거 쇼츠 네. 나왔다 진짜.
1: 그거 쇼츠 아닌가?
0: 맞는 것 같아요.
2: 쇼츠 같아요.
1: 맞죠?
2: 네, 네 맞아요.
1: 맞을 거예요.
2: 거기서 장동건 씨한테 뭐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쇼츠로 나왔었어요.
1: 그때
2: 아, 본 기억이 나요.
0: 네. 이 리메이크가 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한 거라면서요?
1: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덜 유명하지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8년간 방송이 됐고 시즌9을 끝으로 종영한 미국 법정 드라마인데요.
2: 맞아요. 원작은
1: 진짜. 해외에서는 케이블 드라마 시청률 4위에 랭크될 정도로 크게 히트했고 이때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리메이크가 결정된 거라고 합니다.
0: 근데 준사 씨, 이게 보통 법정 드라마가 좀 다른가 봐요?
1: 아, 맞습니다. 네. 이 제작진이 인터뷰에서 아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슈츠는 법정 드라마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주인공 대사에 이런 게 있었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정까지 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예. 법정까지 가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백방으로 뛰는 변호사들의 맞아요. 모습이 나오고요. 어허. 참고로 이 미드 슈츠를 제작한 프로듀서가 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때도 컨설팅 역할로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2: 아무래도 뭐 컨설팅 역으로 참여를 한다 해도 법이 다르잖아요.
1: 다르죠.
2: 외국법이랑 이쪽법이랑 아마 내용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미국은 왜 합의선까지 가냐면 돈을 얼마나 받아내느냐가 그 능력이거든요. 로펌에서.
0: 그쵸, 돈이죠.
2: 근데 이 주인공 남자가 기가 막혀요. 이 전략을 짜는 게 네. 미국판 원본은 그러니까 얘가 스펙이 고졸이고 정말 로펌 다닐 정도의 로스쿨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1: 넘어가
2: 도와주는 거예요.
1: 아,
2: 이 선배가 계속 눈 감고 막아주고 커버해주고.
1: 아, 그
2: 자기도
1: 가짜
2: 이익이
1: 변호사,
2: 오니까
1: 가짜 변호사가 네. 열심히 백방으로 뛰는데.
2: 네. 변호사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네. 어떤 범죄의 연류가 돼가지고 잘 기억은
1: 봤어.
2: 안 나지만 못 봤어요.
0: 그럼 우리나라 슈츠에서는 박형식 씨가 약간 천재 역할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그 한 번 읽고 나면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2: 맞아,
1: 천재.
2: 맞아. 와.
1: 근데 사실은 하버드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버드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0: 아, 진짜?
1: 법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재이기 때문에. 난다긴다는 변호사들을 다 따라잡는데 위기의 순간 이 선배 변호사 장동건 씨를 만나서 신입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성장하는 거죠.
2: 근데 시청률은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1: 그래도 화제가... 최고 시청률이 네. 10%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들으면 괜찮았던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S본부 신사의 품격 이후에 장동건 씨가 오랜만에 돌아온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 있죠.
2: 장동건 씨는 제가 데뷔하시기 전에
1: 네.
2: 지하철역에서 전에. 한번 봤어요.
0: 진짜로요?
1: 근데 장동건 씨
2: 진짜 어이없게 잊을 수가 없지.
1: 진짜로?
2: 그런 얼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올블랙 의상이었는데 제가 그게

0: 어디였지? 여의도? 그 영등포역인가? 되게 하여튼 되게 뜬금없이 네. 아니 그냥 저 사람 외국인인가? 이랬는데 얼마 안 돼서 아마 신인 때였던가 봐요. 네. 얼마 안 돼서 나 저 사람 여기서 봤네. 네. 잊을 수가 없어.
1: 바로 떴구나.
2: 그 얘기 안 어디서 하잖아요. 봐도. 운명이잖아요.
0: 아니, 질척된다고 생각할까 봐. 그냥
2: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0: 진짜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에요. 누가 봐도.
2: 맞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문천식 씨는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조강미남, 서구영미남 뭐 네. 이런 장동건 씨 같은 얼굴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얼굴로 태어나면 싶다.
1: 다음 생에가 뭐 그냥 하루만이라도 장동건으로 살아볼 수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진짜.
0: 아, 나쁜 짓 할 것 같아서 저는 말리겠습니다. 네. 장동건 씨 얼굴을 하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만행을 일삼을 거야.
1: 그 다음날 장우성, 그 다음날 현빈. 하루만 진짜 하루만. 다 깜짝 퀴즈 주십시오. 예. 예.
2: 슈츠에 출연한 장동건 씨가 배우로 입지를 고친 드라마가 있었죠. 슬램덩크와 함께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농구붐을 일으킨 작품으로 장동건, 손지창, 이종원 씨가 출연하셨던 이 드라마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보기 주시죠.
2: 1번 마지막 승부, 2번 스토브리그, 3번 라켓 소년단.
0: 자, 힌트는?
2: 힌트는 OST가 빰빰빰빠밤
0: 거기까지
1: 그거 아니에요. 딴딴딴딴 이거잖아.
0: 빰빰빰빠바밤은 어딜까? 찾아봐야겠다. 네. 이게 왜 앱이잖아요. 앱 요새 빰빰빰빠밤 뭐야? 네. 그러면은 앱이 맞춰주잖아.
2: 찾아줘요. 진짜로.
1: 진짜 못 맞출 것 같은데. 자, 답은 어디로 보낼까요?
2: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다섯 분 뽑아서 주스 쿠폰 드릴게요.
0: 네. 2018년 5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빰빰빰빠밤 한번
2: 소개해드릴게요.
0: 빰은 아니다.
2: 모모랜드의 빰 아니고 뿜뿜.

0: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1: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 북부와 경북 일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비가 잦아들겠습니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 지금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는데 적게는 5mm, 많게는 30mm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고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비가 늦게 시작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가까이 올라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준상 씨랑 저랑은 하고 싶은 얘기 따로 있지만
1: 그런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0: 사석에서 하기라고요.
2: 사석에서도 건질 말이 없더라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0: 네, 썬데이 사감.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엔 요즘도 화제가 되고 있는 JTBC의 사건 반장입니다.
2: 저 이거 완전 매니아예요.
1: 네.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2: 재밌어요.
1: 많아요. 왜 그렇게 재밌어요?
2: 일단 진행하시는 분이 네. 그 완전 시사에만 100% 몰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귀여워요.
1: 양원보 기자님.
2: 네. 네. 그 양원보 기자님의 목소리도 귀엽고 들고 계신 펜 있잖아요. 미니먼.
1: 생김새도 좀 그러니까 얼굴도 네. 귀여우세요.
2: 통과 제리의 제리처럼 생겼어요.
1: 귀염상이세요. 진짜로.
2: 근데 그분이 되게 적재적소에 유머를 또 날카롭게 꽂아주시고 거기 요새 손소 변호사님 나오세요.
0: 아 우리 게스트요?
2: 박정우 변호사님도 나오시고.
0: 이게 언제부터 하던 프로입니까?
1: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제2본부의 시사정보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저녁 시간대에 편성이 됐지만 이때는 낮 3시 50분에 방송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숨은 진실을 추적한다는 컨셉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해설해주는 방송이죠.
0: 우와.
1: 근데 뭐 사실 사건 반장하면은 저는 그 시청자들의 제보로 막 그 더빙하는 그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2: 네네네.
1: 그게 화제가 되고.
2: 구성이 좀 입체적인 것 같아요. 다양하고.
1: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뭐 되게 황당한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 싶은 것도
0: 그건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잔인한 사건도 많이 다뤘다면서요.
2: 맞아.
1: 맞아요. 이 그 시청자층이 참 넓게 된 비결이 아마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0: 네네.
1: 이 사건 반장의 원

0: 지금 시작할 때부터 정치 관련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1: 아, 정치.
0: 오히려 뭐 잔인한 거 이런 것도 다루지만 네네. 정치 관련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시청층이 한쪽으로 뭐 쏠릴 수 있는 뭐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 그런데 네. 또 살다 보면 그죠?
2: 예. 우리가 왜 사건이나 사고를 딱 뉴스로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지금 뭐 미궁 속에서 해결이 안 됐구나 아니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아주 단순한 팩트만 입력이 되는데 사건 반장은 보다 보면은 그게 서사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미결인 이유는 이렇게 판결이 안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0: 잘해주네.
2: 입체적인 구성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해주기니까
1: 그래요.
2: 이게 함께 가서 이렇게 참여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1: 그럼 이런 사건들은 다 제보를 받나요?
0: 제보 채널이 따로 있더라고요.
2: 아, 깨똥이
0: 깨똥이
1: 있어요.
0: 그래서 1대1 사연 전송이 가능하고 자료가 많은 경우는 이메일 제보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가지 요금부터 흉악 범죄까지 사건의 범위가 넓고 그 요즘에 보면 SNS에 먼저 바이럴이 되잖아요.
2: 맞아요,
0: 쇼츠나 뭐 이런 영상으로. 그러면 거기에 사건 반장 팀입니다라고 항상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세요?
1: 그래요.
0: 제2본부 사건 반장 팀입니다. 영상 혹시 공유해도 될까요? 아. 저희가 써도 될까요? 뭐 이런 댓글이 항상
1: 작가님들 다 서치하고 있나 보다.
0: 그런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아, 저 프로는 진짜 작가분들 열일하시겠다. 사건 반장이 그래요.
0: 맞아요.
2: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진위 여부를 또 파헤쳐봐야지 가짜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팩트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변별력을 갖출 수 있게끔. 예, 그런 수준을 좀 높이는 데 일조를 했죠.
0: 아마 그 최근에 이거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간 이런 소재들도 주로 많이 다루는데 그 최근에 왜 그 커피숍을 자동차로 맞아. 들이받고 뒤뛰어 가는데 어디 가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잡으니까 아, 저 화장실 가려고 이러면서 아,
1: 봤어요.
0: 그거 보셨죠, 그 영상.
2: 맞아.
1: 근데 그분이
0: 음주 상태에서 아이고. 사고를 내놓고
2: 도망가는 거죠.
0: 도망가면서 저였죠. 나 화장실 갑니다 이런 건데 이런 소재들을 주로 다룹니다.
2: 맞아요,
0: 보면은.
2: 맞아요.
0: 재밌죠. 예.
2: 그러니까 조금 자극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좀
0: 고발해야 되는 범죄들.
2: 인간적으로
0: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2: 여러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을 또 들어보시더라고 패널들의 입장.
1: 그래요.
2: 그 변호사 입장 그리고 또 가정 상담을 하시는 분의 입장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접목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1: 워낙에 맞습니다. 생활 밀착형 범죄가 많으니까요. 지금 그렇죠.
0: 그 최근에는 한 시장에서 얼음을 쓰레기통에서 꺼내 재사용한 영상이 또 사건 반장을 통해
1: 에이,
0: 보도가 된거든요.
1: 이거 참 진짜.
0: 이것도 제보를 받은 것 같던데 이런 거 보면은 뭐 만약에 문천식 씨는 지나가다가 이거 제보할 타이밍이다. 영상을 찍어서 좀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1: 보내야죠.
2: 오.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에요.
1: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싶어요.
2: 네. 이슈병. 이슈병 큰일 났어. 이게 아니 근데 배우병보다 더 무서운 건데.
0: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죠. 요즘 또 기부하고 계시잖아요.
2: 아니 문천식 씨는 근데 원래 오래 전부터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1: 애기들.
0: 너무. 그러니까
2: 애기 키우는 아빠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해서 저도 문천식 씨 따라 동참한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2: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해줘요.
0: 역시.
1: 당신 형이 또 노래 좀 들려주실래요?
0: 좋습니다.
2: 자기 얘기하면 이렇게 쑥스러워한다.
0: 멜로망스의 선물 정말 선물 같은 남자.
2: 이슈 되고 싶다며요.
1: 아 다른 걸로.
2: 네.
1: 또요.
0: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1: 아우 좋아.
0: 함께하고 싶네요. 예.

0: 자, 이번에는요 가장 인기 많은 노래자 코너죠.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순서. 오늘은 뭘까요?
1: 오늘 다시 뜨고 있는 MBC 예능 놀면 뭐하니입니다.
2: 아 진짜요?
1: 정말 다시 뜨고 있다는 표현.
2: 아 양상국 씨.
1: 양상국 씨, 허경환 씨.
0: 맞아요.
1: 정말 미쳤습니다. 폼 미쳤담 이런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진짜 너무 재밌으시니까 최근에 유퀴즈도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아~ 양상국 씨가
2: 뭐
1: 광고도 찍으시고
0: 그렇군요.
1: 뭐 허경환 씨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또 언제적 놀면 뭐하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왜냐면 한때 주춤했으니까 놀면 뭐하니가
1: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2: 그랬구나.
1: 좀 암흑기를 힘들게 거치면서 뭐 멤버들 교체도 굉장히 잦았고 함께 하고 있는 제작진들의 뭐 논란도 있어서 뭐 사과 도 했었고
2: 아,
1: 그래서 놀면 뭐하니 좀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2: 올해 하면 또 그런가 봐요.
1: 아 그렇죠.
0: 재석이 형이 대단한 게 이걸 지금까지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사실 뭐 놀면 뭐하니의 시작은 그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이 끝나고 나서 잠깐 그 쉬고 있을 때 무한도전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무한도전은 거기서 끝맺음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된 게 놀면 뭐하니. 이게 김태호 PD랑 유재석 씨랑 야 너 놀면 뭐하니 뭐 이 말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둘이 태호야 너 놀면 뭐하니 뭐 이렇게 맨날
0: 뭐라도 하자
1: 이 얘기를 하다가 시작이 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유재석 씨의 다양한 도전 부캐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0: 맞아요.
1: 그때 당시에 뭐 트로트 가수도 도전하고 뭐 음악 악기도 연주해보고 뭐 이러다가 맞아요. 김태호 PD가 이제 엠본부를 떠나 하시고 나서 이제 젊은 PD들이 노면 모하니를 맡아서 이제 끌어가고 있었는데 잠시 위기가 왔지만 새롭게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어서
0: 멤버도 좋아요 요즘
1: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어쨌든 고정 멤버는 다섯 분이에요. 유재석 씨, 하하 그리고 허경환, 양상국,
0: 주우재 씨.
2: 네.
1: 근데 이 다섯 명의 조합이 너무 재밌어요. 본 적 없으세요?
2: 예, 저는
1: 진짜로.
2: 죄송합니다.
1: 아, 근데
2: 스릴러만
0: 봐. 다 보고 이것만 안 보시네.
2: 아, 근데 아니 예능을 잘 안 봐요. 아.
1: 근데 저는 이거를 안 볼 수 없을 만큼 요즘 너튜브에
2: 아 쇼츠룸 봤죠.
1: 그러니까 아니 조회수가 정말 냉정하잖아요. 요즘은 사실 시청률보다도 조회수만 보면 아 이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어느 정도구나 이게 보이는데.
2: 그렇죠.
1: 놀면 뭐하니 콘텐츠의 그 영상들이 200만이 기본입니다.
2: 와, 아, 그렇구나.
1: 200만.
2: 이게 양상국 씨 덕분 아니에요?
1: 양상국 씨도 그렇지만 이 다섯 명의 조합이 일단 너무 좋아요. 이 어떤 콘텐츠가 있었냐면 촌놈들의 전성시대라고.
2: 아, 이건 봤다.
0: 그게 재밌더라고요.
1: 보셨잖아요.
2: 이거는 러닝머신 하는데 위에 누가 잔뜩 이것만 봤더라고. 그래서 저 눌러서 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촌놈들의 전성시대가 뭐냐. 이 다섯 분이 가발을 쓰고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야 막 상국이 왔나 막 이러면서 사투리 쓰는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네, 형님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유재석 씨는 이제 뭐 계산할 때니까 막 도망가고
0: 그렇죠. M분의 1 하려고 그러고
1: M분의 1 하자 그러고 그러다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다섯 분의
2: 캐릭터가 그 다 독보적이다.
1: 놀고 있는 그 모습이 옛날 전성기의 무한도전 아니면 1박 2일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빠져가지고 요즘 롱펌 영상 잘 못 보거든요. 한 20분에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2: 근데 양상국 씨가 내공이 10수년이에요. 벌써 20년 준하는.
1: 문천식 씨보다 한참 후배.
0: 한참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상국 씨도 20년 했어요.
2: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 무명이 길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0: 또 약간 방송이 없는 시기에 그 운전 스포츠 드라이빙 하셨어요. 오. 네, 그 레이스
1: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데 개그맨은요 두려운 게 없어야 돼요.

0: 네. 껍데기가 두꺼워.
1: 까불면 안 돼, 나는. 네.
0: 그거를 못해요. 낯을 가려. 그리고 양상국 씨는 지금 네. 눈빛을 보니까 거의 들깨 수준이에요.
1: 맞아요. 네. 상국 씨 요즘 너튜브에서 보니까요. 아무한테나 다 말을 까더라고요.
2: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논란도 생기던데. 네. 근데 한편에서 보면 혹시 그럴 수 있는 거는 아직도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1: 그렇죠.
2: 아,
1: 그렇죠.
2: 네.
0: 그렇죠.
1: 정선혜 씨 말대로 잃을 게 없는 컨셉이라. 그렇죠?
0: 내일이 없이. 네,
2: 저도 네. 저도 한 5년 지나면 그렇게 될까요?
0: 아니요. 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 두 사람 싸는데 젠틀해서.
0: 두 분 다 결이 조금.
2: 저는 안 되나?
0: 그래서 안타깝긴 예. 해. 아니 근데 사실 누구나 네. 다 잃을 게 없는 들깨의 눈빛으로 승부를 보는 건 아니에요. 자기만의 결이 있단 말이에요. 예. 준상 씨도 천식 씨도. 천식 씨도 지금 지라시 얼마나 사랑받아요.
2: 맞아요. 예. 아, 저는 그리고 이 양상국 씨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뭔가 나의 길을 걸으면 또 이렇게 세상을 주목해서 맞아요. 박수 받는 모습이 저는 네. 되게 괜히 대리만족.
0: 그리고 약간 그러고 있잖아요. 상명하복이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내가 있는데. 지켜야 되는 룰인데 양상국 씨가 한 번씩 펀치를 날려줄 때마다 아
2: 시원하다.
1: 재밌더라고요.
0: 아우 깨우네.
2: 그래서 예. 여러분들 혹시 요즘 놀면 뭐하니 안 본 지 오래됐다 하시는 봐야겠다.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재밌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새야 새야 보랑새야.
2: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통합 농민운동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보랑새야 노래입니다.
1: 꽃이 떨어져마 청포장사 울고.
2: 노래는 역사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새야 파랑새야 뚝두나무 앉지 마라. 뚝뚝 꽃이 떨어지면 항포장사 울고 간다.

0: 새야 새야 파랑 새야.
1: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2: 김준사 아나운서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죠.
3: 네. 예. 아,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장동건, 손지창, 이종원 씨가 출연했던 90년대 농구 드라마 1번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2: 그 노래를 셋이 같은 노래를 다르게 부른 거예요 지금. 빰빰빰빰빰 이거죠.
4: 맞아. 이거 문천식 씨가 이거는 정확해.
2: 정선 씨의 발음.
3: 그래요?
4: 빰빰빰빰빰.
2: 틀리잖아.
4: 왜? 난 플래시 습관 들어가고 제 아예 달라.
3: 없는 거야 이거잖아요.
4: 내가 낫잖아.
2: 네 그러네요. 비슷비슷하네요. 자 김준사 아나운서 오늘 노래 마지막 들려주시고 네, 얼른 가세요.
3: 아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예. 저 이 노래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김민교 씨의 마지막 승부.
2: 맞아요.
4: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준사 버스킹 계속 할 거죠?
3: 해도 되나요?
4: 보컬 트레이닝 먼저 받아야 되잖아.
2: 이렇게 아픈데 찔러요 누나는. 아, 어?
4: 나랑 비슷한데.
3: 기회만 되면.
4: 누나랑 듀엣 할래?
2: 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다음 주에 만나요.
3: 안녕.
4: 네.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6시 뉴스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민 주권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돼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활동을 마무리한 뒤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1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 기관 간 검토 및 평가 중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현지 시간 8일 밤에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양측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기대감을 거듭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이란은 이미 휴전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서둘러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 반포, 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으로 각각 900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 엎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mm, 대전 등 충청도 지역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등 전국의 8도에서 16도의 분포로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각질 제거 도구부터 각질 제거 크림까지 흔히 몸의 각질을 몹쓸 악당처럼 여기지만 꼭 그렇진 않다죠. 피부 조각에는 스쿠알렌 같은 기름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실내의 오존 농도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여기다 추가로 머리카락도 공기 중 오존을 흡수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심지어 지저분할수록 효과가 좋아서 깨끗한 머리카락과 오래 안 감아서 기름이 많은 머리를 비교해보니 이른바 떡진 머리의 완승이더라. 일요일 하루쯤 안 씻고 안 감으며 게으르고 싶을 때 나를 희생해서 공기를 청소한다. 요거 핑계 좀 되겠죠?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5월 10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부산으로 쏠렸습니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건데요. 특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개소식을 열어 세대결을 펼쳤습니다. 이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개소식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아 또 눈길을 끌었죠.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본격 선거 모드에 들어간 건데요. 부산과 함께 지금 뜨거운 지역은 대구 앞 경기 평택입니다. 대구시장을 놓고 보수 이탈과 결집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경기 평택을 재선거 판세도 안개 속인데 특히 범여권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부와 2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정치로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4: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4: 열혈강호 온라인.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0: 와일드 비전.
1: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한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부산으로 가봐야죠.
2: 바로. 네,
0: 관심은 지금 부산이니까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들이 오늘 개소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같은 시간에 열었어요. 이렇게 딱 한날 한시에 연 건 의도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먼저 일정 잡고 박민식 후보가 약간 맞불을 놓는 그런 건지, 세대결로 보수적 자기의 전통을 좀 강조를 하고 기선제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뭐 궁금하긴 합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해석을 좀 듣겠습니다.
3: 우선 박민식 후보가 선출이 늦게 됐지만 개소식을 이렇게 같이 잡았다는 거는 내가 국민의힘 대표 주자다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했다고 봐야죠.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됐지만 네. 보수는 보수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개혁 보수, 박민식 후보는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친윤 인사, 이렇게 각인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정말 중도층한테 소구가 될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산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네. 결국은 판가름이 납니다.
0: 이게 당이 좀 힘을 준 만큼 박민식 후보 개소식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왔고요. 그리고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왔고, 당 중진들, 원희룡 전 국토장관도 보이던데, 이 세대결 전략이 좀 통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근데 이제 당 부산 의원 17명 중에 한 9명밖에 안 왔던데 이건 또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전 의원 부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제가 추론건데 사실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가면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랑 또 세트가 되는데,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본인 지역구에서 얼마나 당선시키냐가 본인 성적이고 그것이 다음 공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이 점을 하나 의식을 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근데 저는 좀 어떤 점에 주목했냐면, 박민식 후보 캠프에 누가 왔느냐, 박형주 시장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좀 있으면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돌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에 속한 사람이 그 기간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건 정말 해당 행위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저는 박민식 후보 측에서 굉장히 힘을 줘서 강조하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동훈 후보 측의 결정적 실수가 있다. 개소식에는 안 왔지만 후원회장으로 정영근 전 의원을 영입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아주 아주 잘못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왔냐보다도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정영근 전 의원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봤거든요. 근데 건강 문제로 안 왔다 이렇게 핑계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0: 한동훈 후보 개소식 얘기 뒤쪽에 조금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 장동혁 대표 발언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또 95세 노모를 언급을 했습니다. 약간 비속어까지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지죄 없애려고 공소취소 땡땡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명확히 표현을 못 드렸는데 아마 다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신규 대표 어떻게 이 발언 해석하십니까? 보셨습니까?
4: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이건 상황 논리 같은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한 20여일 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금 어물쩡 넘어가면서 나름의 이제 단합을 강조하는 그런 국면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게 선거에서 결국 국민들이 평가를 할 때 네. 결국 장동혁 대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방미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인적쇄신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다가오고 급하다 보니까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 치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뭐 지금 노모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런 사법과 관련된 또 정쟁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늘어놓는 것인데, 결국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지금 장동욱 대표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야당으로서 아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은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 별로 이렇게 비판할 지점들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또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선거 국면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전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니냐. 전 매우 국민의힘이 좋지 않은 전략을 쓰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3: 그 관련해서 조금 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중도층에서 비호감이고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어물쩍 넘어가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도 독자선대위를 꾸렸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6명의 국회의원들이 독자선대위를 꾸린다고 했고
0: 네.
3: 그래서 또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면은 굳이 돕겠다 그러는데 그냥 이선에서 조용히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화 오류는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공소취소 특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 삭제 특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뭐 다른 건 그것도 절묘하고 장동혁 대표가 안 그래도 비호감인데 이런 비속어 써서 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0: 네.
3: 하지만 공소취소 특검 같은 경우는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민주당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0: 제기할 만한 거 제기한 거다. 그러니까 예. 비속어를 쓴 건 잘못했지만
3: 잘못이죠.
0: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장동혁 대표도 이런 발언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보수 지켜온 사람이 당을 새롭게 굳혀야 한다. 얘기는 결국 한동훈 후보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하야옷 입고 다니는 사람 얘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만 비판했거든요. 각각 속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석현 평론가 해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5: 그래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번 그 북구선거에
0: 네.
5: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도혁 대표가 지금 좀 다시 기가 살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약간 대한민국 정치에 거의 유일무이한 금쪽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욜로 여행도 미국 다녀오시고 근데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오빠 호소인 그리고 이제 공수처 특검 이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악재가 나오니까 이분이 다시 이제 나오셔서 뭔가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결국 사실 이런 얘기 두 발언을 비교해 보면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대표. 송수 대표의 얘기가 훨씬 더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발언입니다. 장동혁이 장동혁 했다라고 느껴지네요.
0: 계속 시계 앞서서 근데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가 박민식 한동훈 후보 단일화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보수 승리뿐 아니라 북구가 보궐선거가 부산 전체 선거판을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이창근 위원장님?
3: 상당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언론의 관심이 사실은 부산 북구 갑이에요.
0: 네네.
3: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장 선거조차도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단일화 얘기를 꺼내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3자 구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도층을 소구해야 되는데 결국 갈라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면 사실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0: 네.
3: 영남권 나아가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까지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박영준 후보가 정말 제대로 얘기를 잘해줬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양 후보가 좋다 싫다가 아니에요. 정말 당의 노선과 보수의 정말 재건을 생각한다면은
0: 네.
3: 폭넓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장동혁 대표도 저는 손을 놓고 정말 당의 중진들이나 당의 원로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0: 저는 얘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1: 전현 본장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이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판도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2: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모든 유권자들이 세세하게 본인 지역구를 다 보지는 못해요.
1: 네네.
2: 뉴스가 무엇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서 생산되는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이런 걸 굉장히 주목해서 볼 텐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민의힘이 보수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집안싸움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산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선거 뛰는 진짜 의원들, 제가 조금 이런 표현 써서 과합니다만 저한테 미치고 팔짝 뛰겠다. 기자 시절 알더몬한테 전화해서 물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민들이 야 니네 맨날 집안싸움 하잖아. 한쪽은 윤호개인이고 한쪽은 나가서 갈등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안싸움하고 있는 세력 이렇게 비치는 거기 때문에 부산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부산에 워낙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이른바 부울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수도권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민주당은 단일화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2: 아, 이제 뭐 굳이 뭐 선거만 네. 보자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자라는 뭐 근본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3: 저 말을 더 믿을 수 있을까 싶은 것은 양자 대결하는 여조에서도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딱히 단일화한다고 더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부산 북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결국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붙은 지금 지지세는 국민의힘 심판하라는 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화한다고 하면 명분도 별로 안 살 거고 결국 어느 한쪽으로 유권자 단일화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과제 안에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우리 쪽으로 해야 민주당을 이긴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일화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전 요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로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한동훈 정형근 세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박민식 윤석열 세트. 참 딱한 노릇입니다.
4: 근데 저는 이게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의 한동훈 후보와의 이런 감정적 대립이 이미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단일화라는 것도 정치 협상의 산물인데 이분들이 정치력이 그렇게 이 단일화까지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또 않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권자 층이 달라서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일 거기 때문에 이 실익이 없는 단일화를 별로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실제로 북구갑 공천 면접 첫 질문이 한동훈 후보 단일화 할 거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단일화 할 수 있나? 뭐 여기 뭐 박형준 후보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한들 당에서 안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 개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개소식은 주민 참석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뭐 토마토와 찰밥 도시락 줬던 할머니도 참석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요. 친한계 인사 몇몇도 왔지만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건 한동훈 후보가 앞서서 친한계 의원들 참석을 만류한 거죠. 그 이유도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해당이 될까 걱정돼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어차피 당 세대결에서는 밀릴 거니까 주민들이나 지지자들을 조금 이렇게 세를 모아서 이런 명분을 세우기 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전략하고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이창훈 위원장님 말씀으로 시작하죠.
0: 우선 제가 친한 의원들한테 제가 친하다는 게 아니라 친한 의원한테 좀 확인해봤더니 친한계한테 확인해봤더니 이번 개소식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대요. 선거운동을 도우러 가겠다 했더니 이번 선거는 내 혼자 정말 처절하게 치르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친한계 의원들이 만약에 선거 지원을 갔을 때 또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란을 자초하느니 정말 내가 홀로단신 홀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개소식에도 저는 이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만류한 거고, 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1: 네.
0: 왜냐하면 변진 의원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모습은 어찌됐든 대비가 됐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는 보수인데 중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혁 보수냐, 아니면 정말 새는 과시했을지 몰라도 중도층은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친한계의 결집 보수냐, 친윤계의 결집 보수냐, 이런 게 극명하게 대비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한동훈 후보의 이런 전략에 대한 평가를 밖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인기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네,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창

0: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 의원들이 와서 돕겠다고는 했겠지만 또 도와봤자 이게 뭐 큰 도움보다는 아무래도 당내 분란이 훨씬 더 커지면서 본인에게 선거에 좀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역에 어떤 지역민들과 함께 더 호흡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겠다라는 선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사실은 북구 선거가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꼭 유리한 걸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직력 없이 혼자 치르는 선거가 상당히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당내 분란 또 일으키고 그러면 이른바 배신자 이 프레임에 또 쌓일 수가 있으니까 도리어 안 오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꺼내셨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고문에 직접 가담했던 의혹에다가 비상계엄 옹호해서 논란인 정영근 후원회장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라고 하는데 진짜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온 건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는 이석현 평론가 먼저 얘기하실까요?
2: 뭐 건강이라고 하시니 뭐 우리가 뭐 거기다 의심할 건 없지만 좀 의도적으로 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 이런 그 논란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득실을 따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평론가로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만약 북구갑 선거에 득실을 따져본다면 득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사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영입 철회는 안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3: 안 할 거예요.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북구갑이라고 하면은 정형근 전 의원의 3선을 지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서병수 전 의원이 탈당까지 해서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거는 서병수 전 의원도 북구갑을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조직력 그런 기대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철회는 못할 것이고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봤더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 직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에 옹호했던 부분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못했다. 하지만 내가 이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이 사람 뭐 잠깐 이렇게 과거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1: 사실은 중도표를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도리어 박민식 후보 뺏어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장인이죠. 그러니까 진영구 전 공안검사의 영향 때문에 이거 취소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짧게 들어야 될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가.
0: 이거는 뭐 회착이라고 보는 게 검사 출신인 한동훈 후보가 공안검사 출신인 정영근 의원을 영입한 것 자체가 전 좀 잘못된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1: 저희가 이 얘기는 입으로 넘어가서 네 분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0: 코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과 일부 충북, 그리고 경북권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건조함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풀리겠는데요.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화요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정도,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10에서 40mm 정도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호남터널 부근 사고로 천안방향은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김주정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진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오늘 개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북합 승리해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겠다라는 각오도 얘기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청와대에 반드시 갈 것이라는 대권 도전 시사까지 발언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전혜연 부원장 말씀 좀 들어볼까요?
7: 택도 없어요. 예. 아니, 부산 시민들이 웃을 것 같습니다. 어디 대권 도전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키워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도시에 가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오히려 욕먹고요. 제가 그리고 정영근 후원회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영근 후원회장이 바로 색깔론으로 우리 민주진영의 대통령들을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공격했던 인물입니다. 부산에서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 오히려 민심을 자극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잃은 게 많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본인의 네. 비전도 보여주기 어렵고 오히려 집안의 내부 분열만 일으킨다라는 비판을 일으켰고, 그렇다고 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 정말 택도 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6: 이창근 위원장님.
8: 아니 저도 좀 성급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우리가 시범운전기간이 있잖아요. 사실은 초보 운전 붙이고. 네네. 근데 그걸 건너뛰고 내가 바로 베스트 드라이브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계 의원들도 오지 말고 정말 처절하게 선거운동 하겠다 그러면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바닥 민심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개소식에 어떤 이유에서 삐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얘기한 거는 조금 성급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 한 시간 뒤에 이제 민주당 하정우 후보 개소식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일정을 이렇게 잡은 배경이 있나요? 이거 전혜연 본장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7: 글쎄요, 뭐 저 정확하게는 어렵고 추론해 보건데 네. 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고 또 하정우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었다 보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해서 좀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 오늘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후원회장을 참 잘 구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재수 부산시장도 합류를

0: 했고요. 문정수 전 부산시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등이 했는데 저 이거 네. 아주 좀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긍정적인 면에서 잘 보완한 거고 그런 걸 선보이기 위해서 아마 날짜를 조절하다 보니까 오늘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하정 후보 개소식도 주민들과 함께 치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참석했고 대신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장 지도부는 안 왔습니다. 대신 광주를 갔던데 이게 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이게 독인지 득인지 좀 해석을 좀 들어보죠. 이거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에 그 오빠 호소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나름 그 낄끼 빠빠력을 발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장도혁 대표는 이 와중에도 눈치 없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근에 또 그 면 들어올리는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반응성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 들고 아무래도 부산 북구에 그래서 최근 그 하정우 후보가 네. 그 소위 정치 초보로서 이런저런 설화를 남기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혼자 이렇게 바로 서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큰 정치인이랑 이렇게 부석처럼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1: 도리어 네. 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정우 후보도 이 자리에서 전 정치로 보자면 수포 초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수도 있고 사과 말씀도 드렸다. 하지만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신인들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실제 유권자분들은 정치 신인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맞거든요. 엄연한 이게 정치의 현실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초반에 신고식을 굉장히 세게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더 올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위기들이 왔을 때 어떻게 좀 진솔하게 유권자들 앞에서 서 나가느냐 이 부분을 좀 훈련하는 시간으로 좀 보면 앞으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4: 저는 장동혁 대표가 네. 정청래 대표도 사실 비호감이지만 정청래 대표를 보고 좀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 게
1: 비호감끼리 배워야 된다.
4: 네, 네. 왜냐하면 오빠 발음이 5월 3일 날 있었어요.
1: 호감인 사람을 배워야죠.
4: 그래도 오빠 발음이 5월 3일 있었는데 네. 5월 4일 날 부산 MBC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5월 1일에서 3일 조사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그때 0.8% 차이로 발표됐거든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지금 끝까지 부산 대구는 가잖아요. 이런 거는 배워야죠.
0: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다만 뭐 최근에 그런 논란 네네.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압승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졌잖아요. 이게 아마 보수 진보 대결처럼 되면은 후보들의 강점이 가려지고 진영 논리가 강화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도부에서 그런 걸 좀 피하고 중도 보수 그리고 일자라는 하정우 일꾼론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하정우 후보의 발언을 봤더니 북구의 아들 하정우 북구의 미래를 위해서 AI 전문성을 모두 쏟아붓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전재수 하정으로 이어지는 북구 발전의 무적함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이거 컨셉 굉장히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할 때 굉장히 성과를 잘 내서 막 대통령이 하정우 속 볼 때 눈에서 뭐 하트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 그리고 뭐 전재수 지금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해수부 부산 이전 이뤄냈고 하정우라는 인물도 AI 수석으로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렇게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이렇게 삼형제 무적함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 예, 그런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부산 북과 민심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앞서 여론조사 언급을 좀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부산 MBC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지난 1일에서 2일 부산 지역 유권자 10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ARS 방식의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4: 앵커님. 앵커님 네. 수고를 들어드리려고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도 똑같이 네, 해야 되나 봐요.
1: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로 넘어갈까요? 대구에서도 오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달성군 보궐선거 이진수 후보 개소식인데 장동혁 대표 이 자리에도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거 이석현 평론가한테 아니 그 이창근 위원장님한테 들어야 네. 되겠습니다.
4: 이것도 부산과 마찬가지예요. 네. 당내 지지자들만 보고 가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대구도 지금 분위기가 만만찮아요. 대구의 중도 특히 40대 50대들의 정서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 안 그래도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조차도 친윤 윤혁의

0: 정치적인 공천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비호감인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대구 왔을 때도 그렇게 큰 덕이 있었냐? 그건 다들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 간다? 결코 대구 전체 선거 구도에는 좋지 않을 거예요.
1: 이 자리에 추경호 후보 참석했던데 원래 약간 이 자리를 이진숙 후보가 메꾸는 걸 조금은 불쾌해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왔다는 건 그런 해석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신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원팀 전략으로 하는 것이 더 선거에 유리하겠다 그런 판단에 이제 대구 달성군 그 이진숙 후보 그 개소식에 다 이제 전원 총 집결한 모양새인데 결국에는 대구에서의 민심이 지금 뭐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나 또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서로 이제 붙고 있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만 전 이번 선거를 너무 국민의힘 쪽에서 쉽게 보면 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윤석열 씨를 내란 수괴로 지금 법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지금 내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장에는 추경호 후보 또 대구 달성에는 또 이진숙 후보 그리고 장동혁 대표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세 분의 트리오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대구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전 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비교도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장동혁 대표에게도 조금 제가 충언을 드리자면은 대구 선거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의 활동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이 그나마 대구 시민들의 선택에 대한 저항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책임당원 평당원 1325명이 탈당하고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국민의힘 염동열 전 의원은 민주당 강원지사 우상호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보수 이탈 현상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3: 보수 이탈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구를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시민들이 네. 그런 말을 한대요. 대구 시민들이 뭐 망태기에 잡아놓은 고기인 줄 아나? 국민의힘 뭐 우리가 맨날 그렇게 찍어주는 줄 아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리가 찍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기업으로 나라 망해먹을 뻔하고 나라 경제 말아먹을 뻔하고 대구의 해중에 뭐가 있냐? 이런 분노가 막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누가 더 잘하느냐? 정말로 대구 경제 사람 상대인 사람이 누구냐? 이런 면에서 저 이제 대구에서 많이 이탈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고요. 강원도가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도 영동이 정말 극 보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 보수 이사 1,000명이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거든요. 제가 쭉 봤더니 전 시의회 의장, 전 자유총연맹 지회장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아,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보겠다. 진영을 넘어서 보겠다. 신용과 실용과 실력으로 강원도를 살릴 인물을 뽑겠다. 이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우리 지역 살릴 사람 뽑겠다. 네. 이것이 중도 보수를 움직이는 것이고요. 사실 이분들이 내란 이후에 중도 보수가 바라보고 있던 보수층이 너무나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 때문에 이탈이 좀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보수 이탈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민주당의 큰 자산 될 거라고 보십니까?
4: 근데 이게 지난 2018년인가요?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 훨씬 더 큰 이탈 소위 전직이 있을 것 같았는데 소위 민주당이 그걸 잘 못 살린 면은 있습니다. 원래는 그때보다 지금 대통령 지지도 훨씬 높고 2018년 때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구미시장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간 정도였는데 이번엔 대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땅이 흔들릴 거면 1325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다 넘어와야 돼요 거의. 근데 지금 공소취소 특검 등 뭐 오빠부터 해서 이제 그걸 못 살린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1: 그래도 보수 집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창근 의원님 분위기 어떻습니까?
0: 물론 보수 집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대구 지역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제 개인 판단이지만 내일 당장 선거를 치른다 했을 때는 대구가 사실 쉽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 이미 윤 어게인 공천은 된 거고 네. 그분은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대구 후보들이 이제는 아까 전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이익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목해야 돼요. 이때까지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고 그래서 네. 국민의힘 후보를 다 찍어줬는데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찍어줬더니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익 투표로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투표를 하겠다는 정서가 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0: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은 중앙정치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정말 대구의 처절한 반성과 동시에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후보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 제가 하나만 말씀해도 될까요? 우리 강원도에서 요즘 감자 삼총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 네, 삼총사를 좋아합니다.
1: 감자 삼총사입니다. 예.
2: 삼형제부터. 그러니까
1: 선당우사 한 이광재 희감자라고 불리고 본인은 불량감자라고 부르는 최문순 전 지사 그리고 우량감자로 꼽히는 우상호 이 세 명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강원도 선거를 돕고 있거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다 졌고 지금 우상호 후보를 돕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영동 보수 지역에서 막 1,000명씩 이렇게 우상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게 된 데는 최문순 전 지사가 곳곳을 뛰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사실 우상호 후보가 강원도에 산 기간이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결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 선거에서 뛰었던 이광재 전 지사의 헌신 그리고 지지층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3: 어딜 가든 간에 방향을 돌려가지고 강원도로
4: 갔다. 그러니까요. 강원도. 정신 차려보니 우리가 감자를 먹고 있네요.
1: 그러니까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3: 앞서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돼서 정정할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 방식은 부산시장 조사였네요.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건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여서 조사 방식과 대상이 달라서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MBC 한길 리서치가 지난 1일에서 3일 부산 북구갑 성인 584명을 ARS 방식과 유선 RDD 방식을 혼합해 여론조사한 결과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가 34.3%, 한동훈 후보가 33.5%, 박민식 후보는 21.5%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격 선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 열었고 선대위 명칭을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대위로 정했는데 중앙조직은 슬림화하고 지방조직은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당 얘기니까 전희연 부원장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1: 일단 국가정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를 국민들께서 세워주셨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지방정부를 보면 윤허개인을 바라거나 과거에 잘못된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국가정상화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국민에게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 아주 큰 조직보다는 지역으로 밀착하는 지금 네.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건 정말 수첩을 들고 현장으로 가겠다. 수첩을 두고 한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처럼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국민의 상과 밀착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우리 당 후보들이 다 이렇게 크로스백 이렇게 다 메고 있거든요. 정말 수첩 들고 절박하게 적으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3: 이석현 평론가님 짧은 평가를 좀 들어보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4: 그래도 잘 되는 집안이라서요. 네. 그 선대위 짜기가 좋습니다. 이럴 때 보통 이게 보면은 좀 특징이 다른 것은 민주당은 이제 중앙 총괄 이런 강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 중심의 좀 각계 전투 지금 이제 지역별로 선대위 다르게 구성했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선거 초기에 민주당의 대승보다는 지금 추격당하는 느낌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혜원 부원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3: 또 지금 관심이 많은 평택으로 이동해 볼까요?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이번엔 민주당 정통성을 두고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내가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연일 강조하니까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행세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국 후보가 이런 전략 쓰는 속내하고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신규 대표 하실까요?
5: 결국 이제 조국 혁신당의 네. 조국 후보는 이제 평택을에 출마하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유일한 전략이 김용남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에 대한 철저한 네거티브, 그 네거티브에 더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반으로 갈라서 그 부분을 먼저 코어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략적으로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결국 당명과 마찬가지로 그게 혁신이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늘상 조국 후보가 뭐 뉴 이재명 현상에서도 뉴라는 단어만 써도 이게 갈라치기다라는 거를 항상 그렇게 비판을 앞장서서 하셨는데 선거 전략은 이렇게 짜도 되는 것이냐라는 국민적 반문이 있을 것 같고, 더 심각한 것은 조국 혁신당도 나름의 공당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인데 공당의 대표이자 조국 혁신당의 후보께서 네. 민주당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 정치의 근간에 이게 부합하는 말이냐.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

0: 의총 열고 의원들 총출동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여기다 사활을 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훈 의원님.
1: 이거야말로 조국 혁신당이 여전히 조국 한 사람을 위한 당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보면은 여전히 떼쓰는 사람, 징징대는 사람으로밖에 안 읽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민주진보진영의 대표라 하더라도 김용남 의원이, 아,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당이 민주당의 대표는 김용남 후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택을 보면은 부산 북구갑의 딱 대비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정말 3파전이 벌어지는데 조국과 김용남이 이렇게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유리한 거는 유희동 전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김용남 후보 지원 사격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택에서 경선 탈락한 민주당 인사들을 조국 혁신당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지원당 꾸려서 상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탈락한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라고 그러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도대체 조국 혁신당은 무엇을 하는 당인가? 이른바 깨부숴야 될 대상을 윤석열 독재 정권을 깨부수라고 쇄빙선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민주 진보 진영 내부를 깨부수는 쇄빙선 하냐 이런 비판이 속출하고 있어요.
0: 네.
2: 좀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자꾸 뭐 조국 한 명을 지금 12명이라고 하는데 좀 적나라하게 하면 민주당 152명이거든요. 상임위별로 의원들 곳곳에 다 있거든요. 아 심지어 지금 뭐 하남에 그 출마한 이광재 그 후보 제가 사무실 갔더니 뭐 벌써 의원들이 다 몰려가지고 상임위별로 다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전략을 쓰지 마시고 조국 혁신당의 가치와 조국이란 인물을 왜 원내해야 네. 되는지 그걸 강조하세요. 국힘 제로라고 하면서 자꾸 민주당 후보로
0: 저희 추가적인 거. 얘기는 유튜브에서 좀 나누시죠. 맞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좀 지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잠시 후 유튜브에서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 제약.
1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5: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6: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7: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8: 스마트하게 달리고
19: 기름값 걱정 날리고
1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8: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3: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7: 깜빡 말고 케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7: 깜빡 말고
20: 캡박시브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21: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0: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덥다.
2: 춥다.
1: 에너지 비용이 또 올랐네.
3: 아휴. 계절은 바뀌는데 집의 에너지 효율은 그대로라면? 이제 집이 바뀔 차례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함이 오래가고 겨울엔 따뜻함이 머무는 집. 에너지 비용은 낮아지고 공간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린 리모델링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 확실한 생활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4: 오늘 3부는 법 얘기, 그리고 4부는 스포츠 얘기하고요.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5: 안녕하세요. 소란 고현배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양해문이 붙어 화제가 됐죠. 뉴스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신나게 뛰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없이 노느라 하루가 금방 저물었죠.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뛰어놀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 곳으로 남아주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 you.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이란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할 경우 미군 기지에 보복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4: 주말을 앞

0: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밤사이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국영TV는 협상 기한이나 데드라인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협상팀과 이란군 또 최고 지도자까지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면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14개 종전 조건 가운데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기간과 호르무즈 해협 영구 개방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핵물질 반출에는 이견이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해 이란이 처음으로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한 해상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상선 쉬운 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해상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에선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다 화재가 난 우리 선박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화재 원인이 기기 결함 같은 내부 요인인지 외부 충격인지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나무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6명 등 선원 24명은 조사 면담을 마친 뒤 모두 하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돼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활동을 마무리한 뒤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 기관 간 검토 및 평가 중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중동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가 외교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카타르의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 워싱턴과 마이애미를 잇따라 방문해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중동 정세와 휴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SNS를 통해 알사니 총리는 모든 당사자가 중재 노력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평화적 수단과 대화로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할 포괄적 합의로 나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벌크선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이날 카타르 도하 북동쪽 약 43km 지점에서 항해 중이던 벌크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벌크선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화됐으며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가족도 비반려가족도 함께 안심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도입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 정책을 서울 전역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양 가정에 최대 25만 원의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고 반려동물 교육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교통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에서 다져온 변화의 기초 위에 대대적 업그레이드를 더해 세계 최고의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며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강북 횡단 남부순환 지하 도시 고속도로 구축 및 강북 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 신설 연장선, 동북선 7개 도시철도 노선 조기 완공 등 동북, 서북, 서남권의 교통 인프라를 2037년까지 차례로 확충하는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에 20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혼잡도가 문제로 지적되는 우이 신설선과 지하철 2, 9호선엔 순차적으로 무선통신기반 제어기술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90초까지 좁히고 중앙버스 전용차로 급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는 이미 4년이나 시행을 미뤄왔는데 오늘부터 이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세금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 움직임이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마지막 날. 아파트 단지 인근의 부동산에는 마지막 주까지도 거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집을 파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 붙으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양도차익의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급히 내놓은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당분간 아파트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오는 7월 공개될 세제 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증시 활황 속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실제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40조 5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 4월 말 이후 불과 3 영업일 만에 7,152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금융업계에선 이례적인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여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혼성종대가 모스크바 승리 열병식에 참가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나고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mm, 대전 등 충청도 지역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한낮엔 서울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1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0: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0: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살해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 이야기와 함께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놀이공원 패스권 관련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김진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야구부터 극적인 재역전극으로 열기를 끌어올린 프로농구 KCC팀과 이제 한 달 앞둔 홍명보호의 월드컵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실 수 있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이용하셔도 됩니다.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김진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또 끔찍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미 SNS에는 다 퍼져 있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인 9일 오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 씨에 대한 실명과 이 장모 씨의 사진 그리고 네. 또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이 유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SNS 게시글에는 소모님을 전제로 해서 이 장 씨 가족의 직업 등의 정보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이 장 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SNS 게시글에는 장 씨가 전날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장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상으로 정해진 신상정보 공개 요건, 그러니까 네. 뭐 범행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또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지, 또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장 씨가 공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은 이제 뭐 동의에 대해서는 거부한 것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뭐 공개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즉각 그 정보가 공개가 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0: 공개가 안 되는 건
2: 네네.
0: 아니다.
2: 네. 동의를 하지 않으면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결국에는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장 씨의 신상 정보는 당장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유예 기간을 거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장 씨의 이름, 나이, 그리고 머그샷 등의 신상 정보를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네.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가 먼저 궁금해요.
2: 네, 일단은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 씨의 첫 번째 범행 피해자는 늦은 밤까지 공부한 뒤 홀로 귀가하던 17살의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네. 여고생의 사인은 그 날카로운 도구에 찔린 상처를 얘기하는 이 자창, 경부 자창 때문이라고 이제 추정된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접근을 했다가 흉기에 찔렸고요. 이 사람 역시 큰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네. 되다 보니까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낮고 또 타인을 조정하거나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한이 있다거나 피해자에 대해서 아니면 뭐 치정 관계 아니면 뭐 성범죄나 강도와 관련해서 뭐 사례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있었던 장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여학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0: 네.
2: 또 그리고

0: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이제 살해를 한 다음에 당황한다거나 뭐 그런 기색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범행 당시에 이 장 씨가 뭐 음주를 했다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또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기는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이코패스 라고 해서 형량이 감량이 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는 네. 뭐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심신미약 감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사리분별 능력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지금 사이코패스는 심신상실은 당연히 아니고 심신미약도 아니라고 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에는 형을 감형을 받으려 그러면 이제 사리분별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감 능력이 낮고 죄책감이 없다 뭐 이런 것이지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오히려 이제 계획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이제 배척을 하는 걸로 오히려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가적인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붙일 수도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와서 이거 검사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건 범행 동기를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통계를 낸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수사는 이루어지긴 합니다.
1: 살인 사건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위한 조치일 네. 뿐이지. 사이코패스가 된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네. 이 감경 사유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세요.
0: 네.
1: 아 정말 사실은 막 온갖 뭐 이걸 해주고 싶은데
0: 네네.
1: 방송이라 얘기를 못 하는데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9249님께서 두 딸 엄마로서 이 기사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학생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짐작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욕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0: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 범행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행 동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계획 범죄였느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느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뭐 흉기를 계속 가지고 다녔고 그중에 하나를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공기계를 이제 압수를 했는데 그게 공기계였고 이제 따로 버린 게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게 계획 범죄였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집중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할까요? 놀이공원 등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놀이기구 대기 시간을 줄이는 패스권을 둘러싼 논쟁이 또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패스권 막아달라라는 이 사연을 올린 걸로 더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0: 네.
1: 어떻습니까? 이 사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0: 네, A씨는요. 1시간 동안 놀이기구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매직패스 이용권이 가로질러가면 돈을 주고 새치기 하는 게 권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박탈감이 들어서 기분이 울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갔는데 아이가 저 사람들은 왜 새치기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무능력해서 미안했다. 돈을 쓰면 편해지고 안 쓰면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역시도 교육에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금을 들여서 자유이용권을 끊었는데 자유롭게 이용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들 박탈감 느끼는 매직패스 같은 시스템을 막아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A씨가 방문한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가격은요. 하루 기준에서는 6만 7천 원이고
1: 네.
0: 5회권 매직패스 5회권도 이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직패스 같은 경우에는 탑승 가능한 놀이기구에 따라서 5만 4천 원에서부터 8만 원까지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1: 이런 패스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요?
0: 네, 맞습니다. 이 패스권 같은 경우에 이제 원조는 세계 최대의 어트랙션 기업인 디즈니랜드입니다.
1: 네.
0: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패스를 구매한 고객한테는 제한된 시간에 걸쳐 대기줄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디즈니랜드 공통으로 적용된 공식 상품입니다. 그 종류

0: 역시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요. 뭐 패스트 패스도 있고 뭐 맥스 패스 이렇게 다양한데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패스권 논란이 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어째서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는?
0: 그 디즈니 역시도 이걸 네. 처음 기획했을 때 고객들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패스트 패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선 적정 가격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새치기 할 권리 일반 고객한테 납득을 시키려면 그에 마땅한 가격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에 걸쳐서 디즈니랜드를 아무 대기줄 없이 이용 가능한 슈퍼두퍼 패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무려 3천에서 5천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약 395만 원에서 660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반 고객과 VIP 고객을 분리하는 건데요. 이 패스트패스 고객과 일반 고객의 입장 통로를 나누거나 아니면 패스트패스 고객한테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동선을 분리를 해서 일반 고객
1: 눈에 안 띄게
0: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기분 나쁜 게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불쾌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는 대신에 확 비싸게 팔았다 뭐 이런 얘기.
0: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1: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0: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네. 될 건 없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사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 체결을 할 때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가격으로 파냐 이제 이런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이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때 되면 올라오는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비행기 좌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왜 이것만 이제 논란이 많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눈앞에서 이제 시간 손해를 내가 전가를 이제 받고 얼마나 시간 손해 전가받을지 이제 오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정말 이게 이런 불만이 앞으로도 너무나도 많다면 뭐 이런 어떤 패스권 탑승자 네. 비율을 좀 적게 조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줄을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이 뉴스도 있던데요.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면 한 번에 폐가망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는데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0: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지난 1월에 공포됐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세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1: 네.
0: 따라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투한 유튜버는 피해액의 5배를 물어내야 되고 또 플랫폼 사업자 역시도 방치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대상은 유튜브의 실버버튼 기준인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짜뉴스인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판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사이버 레카 이런 거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들의 돈줄을 죄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근데 기준이 왜 10만일까요?
0: 그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0만이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로 평가가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업계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조회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통상 바이럴이 시작되는 기준점을 업계 10만 회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참조해서 분석을 해서 기준을 잡았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1: 그럼 이제 과징금 상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0: 과징금은 이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이 게세한 사람이 불법이나 허위 조작으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10억 원이 상한이라고 하고요.
1: 네네.
0: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서는 가중이나 감경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고시로 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근데 꼭 유튜버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들도 책임이 무거워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0: 그래서 지금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을 세워야 되고 이를 네. 어기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 차원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음 주 정도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이고.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까지 확대되겠고 올해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저녁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이남에 최대 40mm,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대 20mm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종일 선선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30도를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호남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천안 쪽으로 전면 차단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새해 모호치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그나저나 제가 앞서 변호사님 이름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보내드릴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김진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었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 네.
1: 프로야구 인기가 매년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흥행신기록을 계속 세우네요.
2: 네. 지난 7일자로 역대 최소 300만 관중을 달성을 했습니다. 166경기만이고요.
1: 네.
2: 지난달 25일에 200만 관중 돌파 기록이 나왔을 때는 117경기였거든요. 이때도 역대 최소 경기 200만 관중 달성 기록이었는데 그 후 경기일수로 따져보니까 12일 만에 300만 관중 기록이 나왔고 지난해 같은 경기수 대비 약 10% 관중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구단별로는 네. LG가 홈 총관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서울팀 LG가 1위. 이건 성적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2: 맞습니다.
1: LG 팬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낼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주축 선수들이 좀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잖아요.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팬들은 또 조그만 거에 화를 내시니까 뭐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말 3연전은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LG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부상 변수가 정말 큰 상황이기는 해요. 리그 최강의 리드오프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가 시즌 초반에 좀 슬럼프를 겪다가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 4번 타자 문보경 선수는 부상입니다.
1: 네.
2: 발목 인대를 다쳐서 5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주전 포수 박동원 선수도 잔부상이 이어지는 데다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게 마무리 유영찬 선수가 시즌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장현식, 김영우, 함덕주 이런 선수들이 좀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고우석 선수. 차명석 단장이 미국으로까지 가서 고우석 선수를 설득을 했는데
1: 네.
2: 고우석 선수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1: 기사에는 돌아온다 막 이렇게 나오기도
2: 나왔는데 네. 그래서 뭔가가 잘 협상이 안 되는지 차명석 단장이 직접 날아갔는데 결국은 메이저리그 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복귀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탄탄한 선수층 덕분인지 선두권을 어쨌든 지키고 있거든요.
1: 네.
2: 결국엔 LG가 이제 뭐 그 문보경 선수도 돌아오고 마무리가 어떤 선수로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는 버티는 얼마나 잘 버티는지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LG가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는데 그 상대가 한화였습니다. 근데 한화도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1: 그죠.
2: 네, 김경문
1: 한화 워낙 하위권에 머물고
2: 네, 김경문 감독의 어떤 벤치 운영이 좀 문제다. 그래서 팬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1: 네.
2: 트럭 시위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김서현 선수의 무리한 기용이라든지 2군으로 내려갔다가 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추스르고 또 정신적인 부분과 경기력을 모두 추스른 다음에 천천히 올라와서 다시 마무리 역할을 해줘도 될 텐데
1: 네.
2: 딱 그 내려갈 수 있는 내려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콜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딱 올려서 그날 바로 또 등판을 시켰는데 4실점을 했거든요. 지금 재고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건 선수의 경기력도 있겠지만
1: 네.
2: 정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거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쿠싱이라는 선수가 외인 대체 선수로 왔는데 보통 외인 대체 선수라면 선발로 쓰려고 데려왔는데 급하다 보니까 쿠싱 선수를 마무리로 쓰고 있는데요.
1: 네.
2: 그런데 이 선수를 보통 마무리는 요즘 야구에서 1이닝 길게 던져도 2이닝밖에 안 던지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7회 등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운용들을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나 마운드는 외인 투수 다 빠져 있고요. 문동주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서 지금 그나마 잘 버텨주는 선수가 일명 소년가장에서 중년가장이 됐다는 류현진 선수.
1: 네.
2: 그리고 아시아 쿼터 왕인청 선수. 이 두 선수가 지금 에이스급 역할을 하면서 팀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는 적어도 이제 외인 투수 두 명이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불안한 김서연과 곧 계약이 만료되는 쿠싱을 대체할 마무리를 누구로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오늘도 두 팀이 경기한 거 아닌가요?
2: 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LG의 루징 시리즈, 한화의 위닝 시리즈. 그러니까 두 팀이 주말 3연전 첫 경기에서 5시간 5분 연장전 끝에 LG가 승리했고요. 어제는 한화의 타선이 폭발하면서 한화가 승리. 그래서 오늘 위닝 시리즈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오늘 한화 선발이 이제 마운드가 워낙 선발 마운드가 지금 공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에서는 신예 선수들을 조금씩 조금씩 활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등번호 68번 육성 선수 출신 오른손 사이드암 투수 박준영 선수를 등판시켜서 눈길을 모았는데 네. 이 선수가 정말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 야.
2: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어요.
1: 한화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2: 선수를 얻은 거죠. 네. 네. 네. 이 선수 입장에서도 중년 시기에 올라서 호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입지를 좀 굳힐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화가 9-3으로 승리하고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고 어쨌든 한화의 파격적인 선택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경기들도 궁금하실 텐데 기아 대 롯데 경기 이의리 대 박세웅의 선발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였는데요. 이 롯데의 박세웅 선수가 네. 계속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서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는데 오늘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6이닝 2실점. 280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고요. 네. 롯데가 7-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선두 KT 대 최하위 키움의 대결. 많은 분들이 당연히 KT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0: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야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박준현 선발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이 선수가 호투라면서 5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이 경기 연장전까지 갔는데요. 5대 1로 키움이 승리를 하면서 어제 경기 무승부 그리고 그전 네. 경기 KT 승리 오늘 키움 승리 해서 5대 1 승리를 하면서 뭐 1승 1무 1패.
1: 네. 그러니까 이겼네요.
0: 네. 그러니까 선두와 최하위의 경기를 할지라도 모른다. 야구는 그걸 보여주는 대결이고 SSG 대 두산의 경기 두산 3대 1로 승리를 했고요. 삼성 대 NC의 경기 유지혁 선수의 데뷔 첫 말로포가 터지면서 11대 1 삼성이 7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현재 순위가 네. KT가 1위입니다. 2위는 LG고요. 3위는 삼성. 7연승하고 있으니까.
1: 와우.
0: 4위 SSG 그리고 공동 5위의 기아와 두산 7위가 하나고요.
1: 네.
0: NC가 8위에 자리하고 있고 롯데가 9위까지 떨어진 상태고 키움이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프로농구로 가볼까요? 프로농구는 지금 챔피언 결정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오늘이 4차전이었네요.
0: 맞습니다.
1: 이게 5, 6위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는 최초 사례죠?
0: 네. KBL 역사상 처음이고 네. 5위가 우승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KCC였는데요. 이번에 KCC가 그러니까 부산 KCC가 이번에 6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고
1: 네.
0: 그 상대는 돌풍의 고양 소노. 고양 소노가 정규리그 5위였거든요. 오늘 4차전은 소노가 81대 80 한 점 차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1승 3패. KCC가 3연승 뒤 1패.
1: 네.
0: 일단 KCC가 어쨌든 3승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KCC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오늘 경기를 보니까 소노가 어떻게 KCC와의 경기를 해야 될지를
1: 뭔가
0: 한층 더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 2쿼터는 소노가 앞서가고 있다가 네. 3쿼터에 KCC가 어느 정도 추격을 하고 역전까지 시켰는데 4쿼터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소노가 이긴 경기였는데요. 3차전도 한 점차 승부로
1: 그렇죠.
0: 네, KCC가
1: 마지막 2초 남겨놓고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노 입장에서는 1, 2차전을 우리가 무기력하게 내줬을지 모르지만 KCC와 어떻게 끈질기게 경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지금 알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게다가 이제 5차전은 고향에 그러니까 소노의 홈인 고향으로 옮겨서 지금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리즈가 더 재밌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KCC는 시즌 전부터 우승 후보로 꼽힌 팀이에요.
1: 네.
0: 허웅의 허훈 형제, 최준용, 송교창 국가대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감독까지 이상민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팀을 슈퍼팀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1: 네.
0: 그러는데 보통 슈퍼팀이 건강하면 이 팀을 이길 자가 없죠. 그런데 정규 시즌 내내 KC는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건강하게 돌아온 이 KCC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리 3연승을 했는데 소노가 이제 반전의 어떤 실마리를 찾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5차전 경기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박빙의 경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도 재밌는데
0: 네.
1: 5차전에서 만약 소노가 이기게 된다면 또 이제는 모른다.
0: 모른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KCC 같은 경우는 주전들을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경기를 했고
1: 네.
0: 플레이오프도 소노가 한 경기 더 KCC가 한 경기를 더 치렀고 소노 같은 경우는 6강 플레이오프, 4강 플레이오프 다 3연승으로 이기고 올라와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1: 네.
0: 소노가 앞서고요. 이틀을 쉽니다. 그리고 소노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소노 입장에서는 길게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도 흥행의 요소를 좀 갖고 재밌어지고
0: 네.
1: 있습니다. 월드컵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고 홍명보호의 최종 명단은 16일에 발표가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6일 광화문 팬축제와 함께 월드컵에 다섯 국가대표 최종 명단을 발표한 뒤에
1: 네.
0: 18일에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로 사전 캠프를 떠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6월 3일 오후 5시에 미국 유타주 여기가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가 되겠죠. 여기서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른 후에 6월 5일 과달라하라 멕시코 캠프로 들어가는 일정인데요.
1: 네.
0: 최종 명단이 26명입니다. 근데 아마 반 정도는 이미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제가 유명한 선출의 출신의 이 해설위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1: 네.
0: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16일에 발표.

0: 하는지도 모를 거다. 그 선수가 반 이상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꼽을 수 있잖아요.
1: 네네.
0: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이런 선수들은
1: 당연한 거고.
0: 며칠을 네. 발표를 되든 자신은 무조건 뭐 뽑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한 10명 정도의 선수가 긴장을 하면서 16일에 발표를 기다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명보호의 변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중원이었습니다. 왜냐? 부상 변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한 게 황인범 선수가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럽 리그가 5월 말에 보통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 선수가 네덜란드 페노르트에서 뛰고 있는데 일정을 그러니까 시즌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경기를 못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월 A매치에도 발탁이 됐다가 못 왔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팀에서는 어차피 나머지 일정도 소화가 힘들 것 같으니까 시즌을 마감하고 몸 재활에 힘써라 이렇게 서로 좀 합의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월드컵에도 황인범 선수는 좀 뛰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0: 그 일단 발탁은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홍명보의 어떤 대표팀 의무진까지 붙어서
1: 네네.
0: 이 황인범 선수의 재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원이 홍명보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조규성, 오현규, 손흥민이 지키고 있는 최전방 그리고 그 뒤에서 공격에 물꼬를 터줄 공격 2선 자원은 정말 풍부합니다.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배준호 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리고
1: 네네.
0: 그중에 한 선수가 다치더라도 백업으로 들어올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우, 원두재 선수가 다쳐서 이미 월드컵 출전이 힘들고 여기에 지금 황인범 선수도 재활 중이란 말이죠. 말씀드렸지만 대표팀 의무진까지 나서서 재활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조별리그 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까지는 혹시 못 뛰더라도
1: 네네.
0: 황인범 선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데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다고 해도 일단 오래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나 체력을 끌어올리는 그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홍명보의 큰 변수이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1: 최종 명단에 포함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혹시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선수를 교체할 수는 있는 거죠?
0: 부상 여파로 네. 인해서 아마 그 최종 명단 나오고 조별리그 시작하기 전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감안해서 선발을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야, 황인범 선수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0: 맞습니다.
1: 대표팀에. 요즘은 오영규 선수 활약이 그냥 아주 저 네. 이렇게 가끔 유튜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영상이 올라오고
0: 선수가 트르키예 리그로 이번 네. 시즌에 이적을 해서 가서 이렇게 공격진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골을 넣고
1: 네.
0: 그리고 그 팀의 어떤 공격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표팀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도와서 골을 넣어줄 선수로 아마 선발 라인업에는 오현규 선수 그리고 후반에 뭐 조코 형태로 조규성 선수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무튼 기대감이 높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지대 적응이죠.
0: 손흥민 선수 네.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북중미 챔피언스컵 경기를 계속 뛰고 있는데 이게 멕시코로 오가면서 경기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최근에 4강 2차전 멕시코 원정 경기를 보니까 골도 못 넣고 실수도 하고 최하 평점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고지대가 좀 어렵구나 이런 걸
1: 자기
0: 느낄
1: 컨디션
0: 수가
1: 발휘를 못한다는 네, 거죠. 고지대에 가면.
0: 네.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1: 네.
0: 이 고지대를 미리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변수가 되고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손흥민 선수가 그런 경험을 미리 해본 건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그 MLS에서
1: 네.
0: 총 두 골에 15개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물론 소속팀과 대표팀도 다르고 손흥민 선수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골을 넣어줘야 되는 역할이지만 어쨌든 공격 포인트 기록 수치상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다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LAFC가 챔피언스컵 4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합류를 늦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됐다는 건 대표팀으로서는 어쩌면 희소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강인 선수 합류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갔거든요. 늦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지금 PSG

0: 에너지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수다 누누이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무대에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4강전이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1, 2차전 다 결장을 했고요. 김민재 선수가 2차전 뛰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안 나오면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교체 순번에서도 밀리는데 과연 결승전에 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데다가 이 결승전이 5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합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1: 아니, 그렇게 중요한 선수라고 그래놓고 또 경기에는 안 내보내고.
0: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 아이고.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축구와 관련된 얘기긴 한데 최근에 북한 여자 클럽팀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0: 네, 맞습니다. 북한의 여자 축구팀 내고향 여자 축구단입니다. 2025-2026 시즌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결승전 경기 참가를 확정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1: 네.
0: 이게 챔피언스리그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은 각 대륙 클럽 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유럽 챔피언스리그,
1: 네.
0: 또 북중미 챔피언스컵, 아까 계속 이강인 선수 얘기, 손흥민 선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이제 대륙 간 그 각 대륙의 클럽 간의 대결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그 K리그도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여자 클럽들 간의 대결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강전 두 경기 결승전 모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니까요.
1: 네.
0: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북한 팀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4강전이 우리나라 팀인 수원 FC 위민을 만나거든요. 20일 오후 7시에 이 경기가 열리고 여기에서 승리한 팀이 이제 결승으로 가는 건데 북한 여자 축구 선수의 한국 방문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4년 우리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1: 네.
0: 여기에 국가대표팀이 왔으니까 12년 만이고 만약에 국가대표팀이 아닌 클럽 축구팀으로 따지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넘어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6: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5월 12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놀이공원 패스 얘기를 조금 했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 얘기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평등하고 부패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이 모든 차별의 원인이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전혀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거다.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의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협에서 일어난 한국선박 남우호 화재 사건은 외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합동조사 결과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남우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사나 해양안전심판원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두바이항에서 남우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불기소 처분 책임자에 대한 법 왜곡 및 특수직무유기입니다. 5번은 오늘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에서 다져온 변화의 기초 위에 대대적 업그레이드를 더해 세계 최고의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며

0: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강북횡단 남부순환 지하도시 고속도로 구축 및 강북횡단선, 명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동북선 7개 도시철도 노선 조기 완공 등 동북, 서북, 서남권의 교통인프라를 2037년까지 차례로 확충하는 교통대동맥 연결 사업에 20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mm, 대전 등 충청도 지역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6도로 분포하겠으며 한낮엔 서울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취침 시간보다 기상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뉴욕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드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취침 시간 역시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취침 시간이 심장 건강과 직결되는 이유는 뇌의 생체 시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약 2만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생체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는 잠드는 시간에 맞춰서 혈압 저하, 혈관 복구 등 일련의 야간 회복 과정을 조율하는데 취침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생체 시계가 교란돼서 심장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요일 밤은 또 월요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기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오당제 들으시면서 이따가 잘 잘 수 있도록 차분히 생각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10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규칙적인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건강한 수면은 지속성 그리고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보고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면이 8시간의 알약이라면 규칙적인 시간에 일관되게 그 전체 복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해가 쏙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약을 딱 정해진 그 시간에 먹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잠도 규칙적으로 자는 게 좋다. 규칙적으로 매주 매일 8시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희곡으로 힐링하는 시간이죠. 2주 만에 돌아온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또 3, 4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오늘도 10시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 줄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두 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못 뵀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네,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1: 네.
2: 어린이날, 어버이날 맞이 좀 바쁘게
1: 그러니까
2: 예, 빡세게 보냈습니다.
3: 일단 지출이 많았다.
4: 그렇죠.
1: 어린이날 혹시 뭐 하셨어요?
3: 어린이날 저희 스케이트장 갔어요.
1: 네. 와, 재밌으셨겠다.
3: 춥더라고요.
1: 아, 진짜? 아이스링크?
3: 네네네.
1: 아, 그러셨구나.
4: 빙상장이라고도 하죠.
1: 오, 네. 네. 8043님께서 저희가 이전에 소개했던 갈매기 들으시고 평일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젠디. 저번에 체호프의 사랑에 대하여 추천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오. 주말에 체호프의 희곡인 갈매기가 방송에 나와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오. 하셨는데 이분은 안톤 체호프 참 좋아하시는 네. 분인 것 같은데 두 분 혹시 사랑에 대하여 읽어보셨나요?
3: 와. 네, 저는 좀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사랑에 대하여는 정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1: 네.
3: 뭐 초반에 만났을 때 뭐 설렘, 뭐 상대에 대한 환상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러시아의 결혼 제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도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만나다 보면 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별 후에 고독하고 외롭고 뭐 힘든 얘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갈매기는 끝이 났고 이번 주는 또 이제 새로운 희곡을 만나볼 차례인데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3: 네, 그간 고전을 읽느라 조금 무게가 있었잖아요.
1: 네.
3: 이제 현대 희곡으로 좀 가볍고 좀 즐겁고 재밌는 또 말랑말랑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희앤시라는 작품이고 남녀 예 네, 남녀 두 친구가 약간 썸을 타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극단 명작 옥수수밭에 차근호 작가님이 쓰신 대본입니다.
1: 제목이 70분간의 연애라고도 하고 희앤시라고도 하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 네, 원작은 희앤시가 맞고요. 이게 이제 작품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기획사에서 딱 70분 동안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로 만들어서 뭔가 좀 이슈도 주고 싶고 뭔가 좀 재밌게 꾸미려고 70분간의 연애가 이제 별명처럼 별칭처럼 만들어졌었습니다. 실제로 무대에서 딱 70분간 공연을 하도록 타임을 딱 리얼타임으로 맞췄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보는 재미도 좀 있었고요.
1: 사랑하기 좋은 이 계절에 뭔가 제목만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희곡일 것 같은데 줄거리 좀 들려주세요.
2: 네. 15년 지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두 사람이 어젯밤에 어떤 격렬한 사건을 당합니다.
1: 네.
2: 이것은 교통사고인가 무언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출발하고요. 요 어떤 사건 때문에 과거 이야기들이 막 또 쏟아져 나와요. 네가 그랬고 내가 그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다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는 듯한데 또 뭔가 오해가 생기고 뭐 이렇게 70분 동안 무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남녀의 마음이
1: 네.
2: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답답했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 과연 결말은 점점점.
1: 오,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면 희곡 희앤시 지금 만나볼 첫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인지 상황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3: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굉장히 그냥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1: 네.
3: 이제 술을 한잔 하고 많이 했죠.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많이 하고
1: 네.
3: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만나서 간밤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서로 예, 얘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래요. 대학로 원조 로맨틱 코미디로 불린다는 희곡 희앤시 첫 번째 장면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2: 그... 내가 보낸 메일 봤어? 어땠어?
3: 솔직히 어이가 없어. 네가 메일만 안 보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나한테 메일을 보낸 저희가 뭐야?
1: 그녀, 핸드백에서 그가 보낸 메일을 프린트한 종이를 꺼낸다.
3: 제목, 어젯밤에 생긴 일. 등장인물, 하성광, 서성현. 씬 1, 술집.

0: 서정현 술을 마신다. 하성광 괄호 열고 너무도 걱정스러운 듯 안절부절 못하며 괄호 닫고. 정현아 이제 그만 마셔야 되지 않겠니? 서정현 괄호 열고 용소 숨치는 취기를 감당케 어려운 듯 어딘지 상기된 표정과 외로움이 쌍방교차하며 괄호 닫고.
1: 아니야 나 더 마실래 말리지 마.
0: 씬투 이거 뭐야?
2: 그 너와 나의 우정을 생각할 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제의 사건을 영상적으로 재편집해봤어.
0: 편집? 누구 마음대로 편집하는데?
2: 이게 원래 편집 이야기라는 게 있거든.
0: 나 이거 읽고 체할 뻔했어.
2: 너 점심 먹었냐? 나 못 먹었는데. 뭐 먹었어?
0: 너 고속감이야. 나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어. 근데 네가 불법적으로 들이박은 거야.
2: 내가 들이박았다고?
0: 물론이지.
3: 네, 첫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이 두 부부가 보여주는 썸 연기. 정말 귀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4: 부부의 썸이라.
5: 너무 오래됐는데.
3: 근데 이 설정 자체도 15년 된 오래된 친구이잖아요. 그래서 네. 더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4: 맞습니다.
3: 이 메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하성광 남자가.
4: 네. 네.
3: 그 보낸 메일에 하성광 서정연 이 둘의 실제 이름인 거죠 이게?
2: 그렇죠. 본인들의 이야기를
3: 본인들의
2: 메일로
3: 이야기를
2: 써서
3: 직접 쓴 거죠.
2: 거죠. 네.
3: 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정연이는.
5: 이게 그 성광이가 글을 쓰는 친구예요. 여기서 직업이 그래서 뭐 신춘문예 등단을 했다 그랬나 안 했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인기 없는 그런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처럼 또 우리의 이야기를 네. 메일로 그렇게 무슨 씬 원투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편집해서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으면 남자답게 뭐 이러자 저러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 사건에 관해서 그 메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3: 그러니까 진짜 화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용 중에 이제 들이박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싸울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둘이서 네. 음주 상태로 뭐 싸운 건 아닌 거죠?
2: 그렇죠. 이거를 뭐 싸웠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정서적인 어떤 육체적인 교감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뭐 싸웠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5: 마음이 들이박았다.
2: 예, 네, 그거를 이제 교통사고에 비유해서
3: 그런 느낌으로
2: 예, 뭐 네가 깜빡이를 켰네, 뭐 갑자기 들어왔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오고 간 거죠.
3: 네.
2: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가볍게 장난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3: 네.
2: 그걸로 이제 계속 시비가 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중인 겁니다.
3: 네. 자, 다음 장면이 더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차가노 작가의 희곡 희엔 씨 두 번째 장면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5: 네. 이제 계속해서 그 사건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해요.
3: 네.
5: 그러니까 서로 너 때문이다. 아니다. 네가 꼬셨잖아. 내가 언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3: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5: 넌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뜰 거야. 물고기들하고 얘기해야지. 어이, 꼼장어 잘 지내? 어이, 넙치도 있네. 오, 저거 우럭이네. 우럭아, 너 몸집 좀 키우면 안 되겠니? 왜 이렇게 횟감이 적어? 그러면 되겠니?
4: 그거... 유머야?
5: 어쨌든 이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가 사과해. 얼른.
4: 알았어. 미안해.
6: 라고 할 줄 알았다면 너를 진짜 착각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너한테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못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 어제 일도 그래. 불법으로 들이박았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택시비도 내 돈으로 냈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중요한 건 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커피 한잔 하라고 유혹한 건 너였다는 거야.
5: 유혹?
6: 분명히 네가 잡았어. 커피 먹고 가라고. 아니야?
5: 그래. 그랬어.
6: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 너 데려다 주느라고. 집에 갈 돈도 없고 해서 바닥에 누웠잖아. 근데 네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자라고 했잖아.
5: 아, 불쌍해서 그랬다. 하도 쫑알쫑알 말이 많아서. 허리 아프네, 춥네.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어야지.
6: 근데 그날따라 왜 그런 건데? 나 원래 말 많잖아.
5: 몰라. 그냥 불쌍해 보였어. 바닥에 쭈그리고 자는 모습이.
6: 거봐, 넌 날 유혹한 거야. 깜빡깜빡.
5: 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술 먹자고 할 때부터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6: 기가 막히는구만. 전화해서 우울하다고 해서 술 한잔 사줬더니 그게 죄라는구만.
5: 좋아. 내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옆에서 자라고 한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그래도 15년 친구인데 불쌍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넌?
0: 내 선의를 배반했어. 나한테 먼저 도발한 거야.
6: 도발이라니. 그냥 자다가 뒹굴다가 이렇게 딱 부딪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술이.
0: 네가 키스만 했어?
3: 네, 두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에 네가 키스만 했어? 오, 키스만 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2: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3: 그러니까, 네.
2: 상황을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눕고 싶고 네. 누우면 자고 싶고
5: 스포를 하는 하지 말고 그런 다음 궁금하신
2: 있죠.
5: 분들은 다음 주에
3: 다음 주에
5: 들어보셔. 어떻게 됐는지 네. 네. 다음 주에 들어보셔야 돼요.
3: 근데 어쨌든 그 성광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억울한가 봐요. 약간 연기하실 때 막 진짜 너무 억울해 보였는데 먼저 전화해서 우울하다고 한 것도 그녀 고 커피 마시고 가라고 한 것도 그렇고
2: 그러니까요.
3: 침대 올라와서 자라고 한 것도 왜 그랬을까요? 너무 친한 사이니까.
5: 아니 뭐 싫으면 안 했으면 되잖아. 뭐 술 안 써줬으면 되고 집에 안 데려다줬으면 되고 커피 안 마셨으면 되고 침대 안 올라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런가요? 어떤 요 대립되는 이 상황들 네. 남녀의 심리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3: 그렇네요. 어떠세요? 15년 지기 친구라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 저는 사실 남녀 사이에 친구라는 게 없다.
3: 오.
2: 아니 있지 있는데 네. 그렇게 마냥 친구로 끝날 수는 없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다른 이름일 뿐이다.
3: 아하.
2: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듭 지어지지 못한 관계다. 아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우리 허 배우님은요?
5: 저도 약간 친구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입장이에요.
3: 남녀 사이의 친구는
5: 어렵다.
3: 그렇군요. 자 오늘 차근호 작가의 희곡 희엔 씨 두 장면 만나봤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어질 줄거리들이 두 분 어떠셨어요?
2: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 작품이 대학로에서 뭐 소위 말하는 상업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려질 때에 제가 1기예요. 첫 번째 팀이었어서
3: 네.
2: 한참 2008년도였나 풋풋할 때 막 꽃미남으로 제가 막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3: 진짜요? 네. 와.
2: 추억이 돋는
3: 거 너무 추억이 떠오르시겠다.
2: 네. 네.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작품을 좀 소개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 네, 너무 좋습니다.
3: 네. 허배우님은요?
5: 네. 어쨌든 연애는 이때가 제일 좋을 때잖아요. 사실 네. 약간 시작하기 전에
3: 네.
5: 몽글몽글할 때 사실 제가 정말 나 좋아하나? 막 이런 감정이 들 때가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새삼 오랜만에 몽글몽글 거리는 기분이 좀 들었고 갑자기 문득 제 친구 중에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소개팅을 하면 항상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3: 네.
5: 뭐 소개팅 남이 어땠고 이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했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고 뭐 문자를 씹었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듣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나도 소개팅 하고 싶다.
2: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3: 뭐라고 하셨어요?
2: 나도.
5: 저희가 그럴 일이 지금 없잖아요.
2: 그렇죠.
3: 참고로 두 분은 부부십니다. 자 다음 주에는 희엔 씨 중반부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 둘의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작품과 잘 어울리는 노래 소유 정기고의 썸 들으면서 양진호 허부영 배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김유정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아마 오늘을 누구보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논문 마감 날 아닌가요?
1: 아, 제가 그때 한 달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예,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0: 아, 한 달 더 남은 거예요?
1: 네, 아직 다음 달 초입니다.
0: 아, 아직 그럼 작업 중이신 거예요?
1: 네네네. 오. 지금 전망이 좋지 않지만,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뭐.
0: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 다음 학기 해야죠.
0: 아, 진짜요? 네. 한 학기 미루는 거예요?
1: 한 학기 미뤄야죠. 아. 별 수 없죠, 뭐.
0: 어, 벌써부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전망이 안 좋은가 봐요, 많이.
1: 아니, 뭐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겠어요. 능력이 부족하면 시간이라도 써야지.
0: 오, 네. 그래도 아직 뭐 한 달 남았으니까, 네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1: 뭐 아마 전 못할 거예요.
0: 어,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다.
1: 어, 그럼요. 네네. 어, 그럼요. 항상 못해왔는데 뭐.
0: 어, 네. 난 어차피 못할 거니까. 네. 오,
1: 그러다가 좋은데요? 잘 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0: 어, 그렇겠다.
1: 제가 최근에도 어떤 녹화를, 좀 중요한 녹화를 갔다 왔는데, 네. 예정 시간이 저는 한, 그러니까 특정 시간을 예정 시간을 이때쯤 끝나겠지 했어요.
0: 네.
1: 그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녹화가 되게 일찍 끝난 거야.
0: 오.
1: 기분이 너무 좋잖아.
0: 네네.
1: 그래서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0: 네,
1: 기대치를 낮추면 세상이 편해져요.
0: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기대치를 낮추고.
1: 네네.
0: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을까요?
1: 오늘은 이제 5월이잖아요.
0: 네.
1: 너무 뻔하지만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 밴드.
0: 가족 밴드?
1: 네.
0: 오.

0: 가정의 달이니까요. 저는 뭐 어릴 때 어린이날 때 선물도 정말 많이 받았던 네. 어떤 기억도 있고 네. 부모님에게 이제 꽃을 달아드렸던 또 그런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가족에 대한 추억들 다 있으실 텐데 네. 그래서 진짜 가족 밴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오 기대됩니다. 네. 그럼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가족 밴드 누군가요?
0: 가족 밴드 하면 아마 팝 쪽에서는 이만큼 유명하고 많이 앨범을 팔고 히트곡도 많은 경우가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1위일 거예요.
1: 진짜요?
0: 네. 이보다 더 거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지스입니다.
1: 비지스?
0: 네. 비지스는 뭐 1960년대부터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는 뭐 Holiday 같은 아니면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하는 그런 어떤 서정적인 발라드들. 예, 허리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굉장히 이것도 오래된 영화인데 네. 노래 들으면 다 아세요. Oh, you're a holiday.
1: 어, 알죠, 알죠.
0: Such a holiday.
1: 잘하시는데.
0: 네.
1: 공기를 잘 쓰시네요. 공기 연소리.
0: 음악은 호흡이에요.
1: 그러니까 호흡을 너무 잘 쓰시네요.
0: 노래는 호흡입니다. 네. 조금 딴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이것도 음악 얘기니까 최근에 아주 재밌는 책을 봤어요. 세계적인 그래미 엔지니어, 그래미상을 탄 엔지니어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음악들을 듣다 보면 숨이 막힌다. 음악을 듣다 보면 제발 숨 좀 쉬어. 왜냐하면 요즘에 숨소리까지 다 지우거든요.
1: 아 진짜?
0: 그게 요즘에는 어색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숨소리도 가창의 일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늙어서 그런 건데 네. 저도 가끔씩 숨소리가 너무 안 들리면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혀 이런 어떤 의식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숨소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음악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1: 어, 그니까.
0: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엔지니어가 딱 꼽는 게 그거예요. 아리아나 그란데 음악을 들을 때마다 느낀다. 노래는 진짜 잘하는데 제발 숨 좀 쉬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1: 그 숨소리 지워서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라이브 때는 어떻게?
0: 라이브 때는 어쩔 수 없죠. 네. 앨범에는 그렇게 다 숨소리를 지웁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 네.
0: 비지스는 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장의 앨범을 팔았고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원래는 서정적인 팝으로 출발했는데 1970년대 후반에 Saturday Night Fever, 토요일 밤의 열기 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맡으면서 디스코 음악을 했죠.
1: 네.
0: 예, 여기서 Staying Alive 같은 곡이 엄청난 Night Fever 같은 곡들이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그 이전의 음악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1: 네.
0: 근데 사실 비지스는 1970년대 중반부터 디스코가 워낙 인기여서 계속해서 디스코 곡들을 조금씩 발표하긴 했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악적인 스타일을 바꿨는데 오히려 더 거대한 성공을 거뒀다. 어느 정도 거대한 성공이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영화 사운드 트랙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영화 사운드 트랙 순위 1위가 Saturday Night Fever입니다. 비지스예요. 2위는 뭘까요?
1: 타이타닉?
0: 보디가드입니다.
1: 보디가드.
0: 네, 보디가드입니다. 그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가족 그룹이 바로 이 비지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런데 저는 디스코 시절도 좋지만 네. 이 굉장히 그 노래를 정말 잘하거든요. 이 삼형제가 이 삼형제가 형제 베리 깁, 로빈 깁, 모리스 깁 이렇게 세 명이에요. 이 형제의 아름다운 화음을 느낄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Too Much Heaven이라는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1: 좋습니다.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비지스의 투머치 헤븐 듣고 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밴드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두 번째 곡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두 번째도 워낙에 유명한 가족 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김창완, 네. 김창훈, 김창익 삼형제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뭐 락의 전설 산울림.
0: 산울림.
1: 네. 산울림.
0: 산울림의. 네.
1: 김창완 선생님은 저도 뭐 여러 번 뵙고요. 네. 뭐 산울림은 진짜 존재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예전이죠 사실. 1977년 아니 벌써라는 곡은 초등학생도 다 따라 불렀대요.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아니 벌써 하면서 학교 갔대요.
0: 아 진짜 아니 벌써 학교 갈 시간이면서.
1: 아 그렇게 되네.
0: 그러니까. 네.
1: 그러면서 1집에서 사실 이 세 분이 연주를 잘하지 않아요. 네. 정말 그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연주력인데 사실 그 독특한 창작력, 창조성 이런 것들로 압도적인 주목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집에서는 또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곡이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실험적인 사이키델릭 음악인데 이걸로 또 대히트를 칩니다. 이게 쉬운 음악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하면서 중간에 연주도 엄청 길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공중파에서 TV로 보여줬습니다.
0: 오, 라이브로?
1: 네. 저는 못 봤는데 네. 신해철 씨가 인터뷰에서 그랬었거든요. 제가 신해철 씨를 워낙 좋아해서 신해철 씨 인터뷰는 다 찾아봤는데 과거에는 이 락밴드가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산울림

0: 님이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는 어? TV에 나와가지고 그걸 라이브로 했다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정말 그 파격적인 어떤 모습도 있는데 동시에 굉장히 동요적인 음악도
1: 맞아,
0: 했어요.
1: 맞아, 맞아. 네.
0: 산 할아버지. 네. 동심과 파격을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천재적인 느낌이 있달까?
1: 네.
0: 특히 김창완 선생님. 네, 그래서 산울림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서 또 가족 밴드로 가장 거대한 성취를 일궈낸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곡을 골라올까 하다가 그래도 이 곡이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에게도 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의 의미에 가져왔습니다.
1: 산울림의 너의 의미. 아, 너무 좋죠.
0: 네.
1: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아이유씨 버전으로 이 노래 들었었거든요. 오늘 이제 또 산울림의 원곡으로 들어봤습니다.
1: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아이유씨와 1대1로 인터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0: 네네. 네.
1: 그때 이 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랜 얘기를 나눴던 네, 기억이 납니다.
0: 어떠셨어요? 인터뷰할 때?
1: 아유 뭐 너무 좋았죠. 네. 그때 그러니까 IOC가 팬 매거진을 발매하는 발간하는데 네. 팬들만 볼 수 있거든요.
0: 아~
1: 팬클럽 회원들만 이제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건데
0: 네.
1: 이제 인터뷰 저랑 하고 싶다고 하셔서
0: 진짜 와 선택 받으신 거네요.
1: 자랑은 아닙니다.
0: 와 자랑인 것 같은데.
1: 네네.

0: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마구마구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족밴드 만나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가족밴드는 누구일까요?
1: 마지막으로는요. 이 밴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생 싸우다가 작년에 재결합해서 전례 없는 또 다른 성공을 거둬버린 네, 오아시스입니다.
0: 오아시스.
1: 네, 노엘 갤러거, 리암 갤러거. 네. 이 둘이서 사실 뭐 어릴 때는 당연히 사이 좋았죠. 어릴 때도 싸웠대요. 그런데 어릴 땐 그래도 붙어 다녔잖아요. 네. 그러다가 완전히 절연한 것처럼 보이다가 이 작년에 재결합 투어로 네. 어마무시한 성공을 전 세계 투어로 어마무시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두 형제는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자랑은 아니지만 2006년에 오아시스가 첫 내한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2006년이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2006년 첫 내한 공연 때 노엘 갤러거가 1대1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또 저입니다.
0: 오.
1: 예, 예, 예.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예, 그게 어떤 인터뷰였냐면 제가 배철수 음악 캠프 작가를 2008년부터 했잖아요. 네. 2006년 때는 저 음반사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1대1로 인터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조건들이 맞아가지고 그때 당시 MBC PD가 이제 안재주 PD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안 계신데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1대1로 인터뷰를 하고 그 녹음한 거를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제가 출연해서 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0: 아~
1: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면 노엘 갤러거의 답이 나오겠죠. 네. 녹음된 게. 그런데 그 방송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마 세상에서 방송을 제일 못했을 거야.
0: 아 진짜 처음이라 네. 그때는 뭐 이제
1: 너무 떨어가지고 와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네. 배철수 DJ도 기억하시더라고요.
0: 아 진짜
1: 그냥 배철수 DJ 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방송 더럽게 못해가지고 아 얜 또 뭐야 이러셨다고 저 처음 보는 거니까
0: 와 그랬던 배 작가님이 지금 이제 방송인이 되셔가지고 진짜 최고의 방송인이시죠.
1: 아니, 아니. 네. 그래서 오아시스 노엘 갤러거 형제, 아 노엘 갤러거 리암 갤러거 형제 빼놓을 수 없어서요.
0: 네.
1: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슈퍼노바.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4: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6: 스마트하게 달리고
8: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8: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8: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남은 시간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듣고 저는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10시 9시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남호호 화재 사건은 외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합동조사 결과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남호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사나 해양안전심판원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두바이항에서 남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란군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반관영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람비아의 알리 압둘라이 사령관이 모스타바에게 이란군의 준비태세에 브리핑했다고 전했습니다. 압둘라이 사령관은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적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향해 영구복당 불허 대상이라며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징계받아 제명되는 등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탈당해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다며 민주당이라는 공당은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지사의 향후 복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둠으로써 유사한 내부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부산 북갑 선거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지금 당장 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대위는 복구에서부터 분열의 심화가 아닌 통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북구갑 선거와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합동수사본부

0: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mm, 대전 등 충청도 지역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한낮엔 서울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 식탁 위에는 바다에서 난 식재료가 많이 올라옵니다. 국물 요리를 만들 때 멸치 육수를 내고 소금과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죠. 이처럼 바다는 많은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잘 지켜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정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듯이 바다에 해조류 씨앗을 뿌려서 숲을 조성하는데요. 덕분에 사막화 현상이 방지되고 해양생물들이 먹이를 얻으며 생태계를 살찌웁니다. 바닷속을 푸르게 바꾸는 활동, 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이상도?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3부 첫 곡은 5712님이 신청해 주신 리베란테의 샤인이었습니다. 5712님이 젠디 지난번 MBC 가곡의 밤에서 직접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어요. 멋진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공연 내내 감동이었고요. 덕분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밤이었습니다. 신청곡은 그날 무대에서 멋진 공연 보여준 리베란테의 샤인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 반갑습니다. 5712님. 그날 가곡의 밤 공연에 오셨었군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음악회 진행하는 거였는데 좀 설레고 좀 떨리기도 하고 새로운 기분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아티스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셔서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저도 무대 소개해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관객분들이 너무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5712님이셨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야외광,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경서예지의 비행소녀 557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0838님, 하루를 마무리하며 과일을 사러 집 앞 시장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쯤이면 과일 가게도 마무리하면서 그날 남은 과일을 떨이로 저렴하게 판매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새벽 시장에 직접 가서 도매로 과일을 들여와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라 이곳만 찾게 된답니다. 하면서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신청해 주셨네요. 아, 그렇죠. 이 시간대 이제 시장 가면 과일 가게들 정리하면서 가격 좀 내려서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밍 잘 맞추면 괜찮은 과일을 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과일 가게 근처에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요즘 제철 과일도 맛있고 괜찮은 게 많잖아요. 참외, 저희 참외 얘기했었는데 수분도 많고 갈증에서도 좋고 뭐 딸기, 수박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렌지, 키위까지 또 건강 챙기실 수 있는 맛있는 비타민 과일 드시면서 충전하셨으면 좋겠고요. 4231님이 태연의 만약에 신청해 봅니다. 저는 빵 화물차 기사예요 하셨는데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태연의 만약에. Just wanna fall in love.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태연의 만약에 듣고 왔습니다. 3567님 안녕하세요. 4위 내외가 집에 와서 손녀딸과 함께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다녀왔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우리 4위의 애창곡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가족분들이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 4위 내외에 또 손녀까지 함께라서 더 북적북적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동막해수욕장이 보니까 갯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놀기 좋다는 것 같아요. 같이 걷고 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아주 알차게 하루를 보내신 기분이 듭니다. 4위의 애창곡 또 신청곡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올게요.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으로 확대되겠고요. 화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고요. 비가 늦게 시작되는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동서울유금소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도 행담도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혼잡합니다. 김주정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환희님,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입니다. 요즘 신랑한테 운전을 배우는데 주차를 못한다고 구박받다가 티격태격해서 서먹해졌어요. 내일 출근 전에 풀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꺼내면 좋을까요? 유유. 아, 또 운전 배우다가 또 싸우셨구나. 그 말도 계속 하게 되는데 운전은 가족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환희님이 가볍게 가셔서 뭐 아직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돼서 그래, 천천히 좀 배우고 싶어 이러면서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만 부드럽게 알려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덧붙이면 좀 분위기가 훨씬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속도 줄이면서 천천히, 또 사이드 미러 잘 보시고. 4788님은 라이즈의 비하인드 더 샤인 신청합니다. 요즘 21세기 대군 부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요즘 이 드라마 정말 재밌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시청률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뭔가 아이유 씨, 변우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근데 이 드라마가 12부작이라서 다음 주가 방역 마지막 주라고 하네요. 좀 재밌는 드라마 더 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벌써 또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 몇 회 남아있으니까 남은 방송도 본방사수하는 걸로 하고, 4788님이 신청해 주신 라이즈의 비하인드 더 샤인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78님이 신청해 주신 김재환의 지금 데리러 갈게까지 전해드릴게요.

라이즈의 비하인드 샤인 그리고 김재환의 지금 데리러 갈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7016님, 식탁을 새로 사려고 발품을 좀 팔아봤는데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왜 이렇게 다 비싼 걸까요? 제 눈이 높은 걸 탓해야겠죠?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요즘에 진짜 비싼 식탁은 엄청 비싸긴 하더라고요. 예쁜 건 비싸고 또 싸면은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꼭 눈이 높으신 걸 수도 있고 디자인이나 소재가 괜찮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식탁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는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찾아보면은 비슷한 느낌인데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인 제품들도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정하기보다는 천천히 비교해 보시면서 오래 써도 질리지 않고 튼튼한 걸로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쓰기 편해야 될 것 같고 재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원목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오염이나 열에 강해서 많이들 하시는 세라믹 식탁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집에 잘 맞는 그리고 우리 7016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식탁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구호님은 젠디 저는 17살 밥을 잘 안 먹는 노견을 돌보면서 항상 라디오 듣고 있어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부탁드려요. 와, 17살이면 정말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이네요.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시간 보내는 조용한 순간이 왠지 그 반려견에게도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곁에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박정근님은 영화 예매권 날짜가 임박해서 저는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채소마켓에 나눔을 했는데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김밥 8줄을 싸오셨더라고요. 그 김밥을 받는 제 손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도 감사했답니다. 영화 잘 보셨다고 후기까지 보내주셔서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싶었어요. 별 나윤권의 안부 부탁드립니다. 와, 김밥을 8줄이나 아 보니까 싸오신 건 아니고 사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오신 것도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나눔했는데 오히려 더 큰 나눔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사소한 배려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실천하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 정근님도 너무 멋지시고 또 김밥 챙겨주신 상대분도 너무 멋지시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영화 잘 봤다고 후기까지 또 보내주면 너무 기분 좋으셨겠어요. 덕분에 두 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가 아주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구호님이 신청해 주신 김범수의 보고 싶다. 그리고 박정근님의 신청곡 별 나윤건의 안부 듣고 올게요.

0: Yep, humans.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대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7일 이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회사 일이 쉽지 않네요. 김동률의 동행 신청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휴일에도 일하신 분들이 저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린이날에도 그랬고 계속 지금 일하고 있다, 야근하고 있다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휴가 껴있던 한 주였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좀 그래도 쉬는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쉬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출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휴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좋더라고요. 저는 조용한 회사도 좋고 뭐 혼자 나와서 일하는 것도 뭐 맨날이면 싫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런 조용한 회사를 좀 만끽하는 것도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월요일이니까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그런 만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페이스 조절하시면서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동률의 동행 7일 이사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10시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남호 화재 사건은 외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합동조사 결과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남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사나 해양안전심판원 3명과 소방청 감식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은 두바이항에서 남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에 발생한 HMM 남호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확인되자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향후 정부 대응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와 같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유관부처가 참여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우리 선박 피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 자세한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남호 화재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우리 정부 조사의 결과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오늘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질문 등엔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고만 답했습니다. 카타르산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운반선이 이란의 승인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카타르 라스라판 항에서 파키스탄 카시망으로 향하던 LNG 운반선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늘 오전 4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카타르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넌 건 이번 선박이 처음입니다. 세계 랭킹 3위 김효주가 4년 7개월 만에 KLPGA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김효주는 용인 수원 컨트리클럽 뉴코스에서 열린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로 박현경을 한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효주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KLPGA 투어 통산 14번째 우승을 거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mm, 대전 등 충청도 지역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한낮엔 서울 21도, 대전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베이징 모터쇼가 얼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세계 최초로 공개한 자동차만 무려 181대에 달했는데요. 여기서 발표된 주행거리 1500km급의 차세대 배터리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기차 산업의 가전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인데요. 자율주행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과제를 마주했는데요. 중국이 보여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잠시 후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노동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오늘의 플러스,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 그 핵심을 알아봅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예.
6: 네.
5: 야, 교수님. 네. 세계 최대 모터쇼가 저는 베이징 모터쇼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그게 충격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모터쇼도 중국이 가져가는 거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실제 자주 가보시고 이번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어떻습니까?
6: 중국의 모터쇼를 지금 한 13년째 네. 계속 해마다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홀수에는 상하이에서 열리고 아. 짝수에는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5: 예.
6: 올해 이제 베이징 오토차이나가 최대 규모가 된 이유는 네. 일단 중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5: 네.
6: 모든 자동차 회사가 앞다퉈 경쟁적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5: 네.
6: 우리 그 우리나라 가장 큰 전시장이
5: 킨텍스?
6: 킨텍스죠. 네. 킨텍스의 면적을 다 합치면
5: 네.
6: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5: 네.
6: 근데 이번에 전시 면적이 얼마냐면 38만 제곱미터예요.
5: 킨텍스의 4배 가까이.
6: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터쇼가 열리면 대략 전체 전시 대수가 한 300대 정도 됩니다.
5: 네.
6: 그중에 뭐 신차가 4대 또는 5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 전시된 차가 1470대입니다.
5: 야.
6: 그다음에 그중에 신차가 181대예요.
5: 우리나라 몇 대라고요?
6: 우리나라 뭐 4대, 5대. 아. 전시대수는 300대.
5: 예.
6: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이상 규모가 되니까
5: 그렇네.
6: 단연 이제 세계 최대의 모터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5: 예. 그러면요. 의구심이 있는 게요.
6: 네.
5: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중국 점유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6: 네.
5: 중국 차들이 워낙 약진하다 보니까.
6: 그렇죠.
5: 그리고 뭐 텃세 아닌 텃세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니 장사도 못하는 시장에 굳이 달려가서 신차 출시를 거기서 하고 컨셉트카를 포함해서 많은 돈 들여서 부스트 차릴 이유가 뭐예요?
6: 아, 아주
5: 네.
6: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5: 고맙습니다.
6: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밀려나면서까지 계속 매달리고 있을까?
5: 네.
6: 아, 그걸 보시면 돼요.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지금 현재 대략 한 3억 6천만 대 정도 됩니다.
5: 예.
6: 근데 중국의

0: 운전면허 보유자가 5억 2,500만 명 정도 돼요.
1: 예.
0: 그러면 자동차 보유대수를 따져봐야 돼요.
1: 네.
0: 1인당 대체 한 대당 인구가 몇 명이냐.
1: 네.
0: 그러니까 중국이 3.8명 정도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는 몇 명일까요?
1: 한 명당 한 대 넘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니까 예. 우리나라는 한 대당 두 명입니다.
1: 아.
0: 미국이 1.4명,
1: 네.
0: 일본이 1.6명. 예. 그러니까 중국도 언젠가는
1: 그렇네.
0: 우리나라 보유대수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겠어요?
1: 예.
0: 그러면 아직까지 잠재된 남은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개척시장인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조금 밀려나더라도 다시 반등을 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1: 이제 확 이해가 되네요.
0: 아,
1: 자 그렇죠. 그러면 이번 모터쇼의 핵심 관전 포인트 이건 뭐였습니까?
0: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초창기에는 이제 합작사,
1: 네.
0: 합작사의 내연기관 가지고 합작사들이 주도를 했죠.
1: 예.
0: 근데 합작사들이 그때 가만히 보면 투입하는 차종이 다른 나라에서 팔던 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을 했어요.
1: 예.
0: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동화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내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중국 브랜드의 최근에 중국 내에 합산 점유율이 대략 한 70% 됩니다.
1: 네. 와.
0: 그러니까 합작사들이 다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죠.
1: 예.
0: 게다가 이제 그 시장에서 팔리는 차 10대 중에 7대가 중국 토종 브랜드예요.
1: 자국 브랜드.
0: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들이 얼마나 최근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자리였다.
1: 예.
0: 였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중국도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1: 예.
0: 소득이 늘어나니까 큰 차.
1: 예.
0: SUV, 미니밴 이런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가 됐어요.
1: 원래도 SUV 참 좋아하던데 더 커지는 겁니다.
0: 그렇죠.
1: 아.
0: 중국이 또 큰 차 좋아하잖아요.
1: 예.
0: 보통 이제 중국형 모델만 별도로 만들 때 롱힐 베이스라고 좀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1: 예.
0: 그것보다 더 큰 차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아, 중국의 소득 대비 구매 트렌드가 변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큰 차도 우리 자신 있어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실 중국의 자동차 회사 많다고는 알지만
0: 네.
1: 뭐 유럽 차라든가 일본 차처럼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순위 서열이 어떻습니까? 1등이 누구예요?
0: 지금 이제 1등으로 따지면은
1: 네.
0: 어떻게 보면 BYD나
1: BYD.
0: 아니면 이제 지리 그룹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크게 대형으로 보면
1: 예.
0: 베이징 자동차 그룹
1: 예.
0: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그룹
1: 네.
0: 그다음에 장안 자동차 그룹
1: 예.
0: 그다음에 광저우 자동차 그룹 이렇게 지역별로 형성돼 있는
1: 동네마다 다 있네요. 네,
0: 업체들이 다 있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내놓는 브랜드가
1: 네.
0: 너무 많아요.
1: 아, 우린 브랜드로 또 보니까.
0: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 안에
1: 네.
0: 그랜저도 있고,
1: 그렇죠.
0: 뭐 소나타도 있고,
1: 네.
0: 뭐 펠리세이드도 있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1: 네.
0: 여기는 브랜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1: 네.
0: 차종별로,
1: 예.
0: 그다음에 세그멘트별로, 특징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BYD라는 회사를 얘기를 해볼게요.
1: 예.
0: BYD라고만 알고 있죠.
1: 예.
0: 근데 BYD가 가진 브랜드가
1: 예.
0: BYD 포함해서 4개예요.
1: 4개나 있었어요?
0: 네. 고급 브랜드 덴자.
1: 덴자.
0: 네. 그다음에 SUV 전문 브랜드 팡청바오.
1: 네.
0: 그다음에 BYD가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1: 네.
0: 양왕이라고. 그리고 현대로 따지면 제네시스 같은.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다 쪼갭니다.
1: 아. 예전에 우리 GM 느낌처럼 받아들이면 되네요.
0: 맞아요. 네, GM이 사실은 제너럴 모터스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잖아요.
1: 예.
0: GM 산하에 있는 수많은
1: 그렇죠.
0: 쉐보레, 올즈모빌 예.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1: 예.
0: 이런 브랜드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왜 그렇게 브랜드화 작업을 할까?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직까지 무언가
1: 네.
0: 꽉 시장을 주도하는 확고한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0: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계속 키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1: 네.
0: 일단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등장을
1: 네.
0: 시킵니다.
1: 네.
0: 반응을 봐요. 별로 반응이 미직직하네.
1: 네.
0: 그럼 가차없이 없애버려요.
1: 아.
0: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 그거를 안 된다 그러면 잘 다시
1: 그렇죠.
0: 리뉴얼을 해서 예. 키울 생각을 하잖아요. 예. 안 그래요. 가치 없이 없애버리거나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로 해서 다시 소비자한테 이거 새로운 겁니다. 라고 해서 브랜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이제 왜 중국 자동차들이

0: 회사는 따로 있고 브랜드는 따로 있는지도 그것도 또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신차가 아까 180한 대 출시됐다고 했으니 그 신차는 어땠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신차가 어땠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네. 대부분의 신차는 뭐 SUV 미니밴 네. 그쪽이 많이 몰려있는데 네.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그 중국에서 화웨이가 있잖아요.
0: 예.
1: 화웨이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데 자동차를 만든다.
0: 그게 무슨 소리죠?
1: 무슨 얘기냐면 화웨이의 하모니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플랫폼에 OS까지 포함된 네.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 플랫폼을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 부분 가져다 씁니다.
0: 아.
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술과 성능이 거의 대동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건 사람들한테 시선을 끄는 디자인.
0: 네.
1: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브랜드.
0: 네.
1: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차를 내놓는데
0: 네.
1: 흥미로운 건 중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볼 때 지금은 뭘 보냐면 이게 전기차야 아니야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0: 예.
1: 이미 전기차라는 건 당연한 거고
0: 예.
1: 이 전기차 안에 어떤 IT 기능이 들어갔지? 얘가 내 휴대폰하고 무엇이 연동이 되지?
0: 예.
1: 얘는 지능이 얼마나 똑똑하지? 그거를 봐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0: 네.
1: 전문화예요.
0: 전문화예요.
1: 네, 여기서 전문화는 뭐냐.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우리가 왜 배터리에 신경을 써? 배터리 회사가 잘 만들어주는데.
0: 비아디나 뭐 이런 데서.
1: 그렇죠. 네. 뭐 CATL이나.
0: 예.
1: 갖다 쓰면 되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우리가 왜 자율주행 OS 신경을 써?
0: 아.
1: 화웨이가 잘 만들잖아.
0: 예.
1: 갖다 쓰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화웨이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데
0: 네.
1: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고.
0: 이제 무슨 소리 이해했어요.
1: 네.
0: 예.
1: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덕분에 계속 새로운 모델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신차를 계속 쏟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런 새로운 차들의 경쟁이
0: 네.
1: 이제 모터쇼로 모여지는 건데
0: 네.
1: 이번에 나온 차들도 대부분 다 SUV와 미니밴이에요.
0: 예. 네.
1: 신차 드러내놨는데
0: 네.
1: 뭐 이게 여담이지만 얼마나 많이 차를 내놨으면
0: 예.
1: 보통 이제 모터쇼로 가면 신차가 나오면 신차 주변을 조금 비워놓잖아요.
0: 그렇죠. 그게 주인 메인 홀을 장악하잖아요.
1: 주차장인 줄 알았습니다. 따닥따닥 붙여놨어요.
0: 아, 그랬겠구나.
1: 신차고.
0: 그렇네.
1: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싶은 차는 많은데
0: 네.
1: 공간이 비좁으니 그냥 주차장처럼 해놓은 거예요.
0: 정말 장관이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일견 각자 모든 회사들이 다 다른 생태계로 A부터 Z까지를 다 달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터리는 무조건 어디 그다음에 그 기본 골조는 하모니를 기반으로 한 화웨이 그 좀 제가 본 거랑 좀 달라가지고요.
1: 네. 자 이제 모터쇼에 등장한 현상은
0: 네.
1: 이제 그런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좀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전기차를 어떻게 충전할 거냐
0: 네.
1: 이 방법을 가지고 초창기에
0: 네.
1: 중국도 약간의 경쟁들이 있었죠.
0: 그랬군요.
1: 그러니까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충전할 거냐
0: 네.
1: 아니면은 교체를 할 거냐 대부분이 이제 콘센트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을 쓰는데
0: 네.
1: 지금도 여전히
0: 네.
1: 니오라는 회사가
0: 네.
1: 왜 그렇게 해야 돼 시간 많이 걸리는데 바꾸면 되지
0: 네.
1: 해서 배터리 교체 방식을 시도를 했고
0: 네.
1: 그거를 일부 자동차 회사가 택시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충전 시간이 짧아야
0: 그렇죠.
1: 운전자들이 선호하니까
0: 예.
1: 그래서 교체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0: 예.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니오라는 회사가 이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봐봐. 니네 내 말이 맞잖아. 교체하는 게 빠르고 좋지? 그러면 아예 전기차 회사들이 다 모여서
0: 네.
1: 배터리를 규격하고 표준화해가지고 통일시키면 안 돼.
0: 아, 예.
1: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0: 네.
1: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배터리 교체 방식이 있는 거고 그러면 교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0: 네.
1: 그런 차들은 콘센트 꽂아서 충전할 수도 있고
0: 네.
1: 교체할 수도 있고.
0: 있고.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다 사용을 하는 거죠.
0: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전기차와 미래형 모빌리티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도도 있고 그걸 규격하고 규모감 있게 하는
1: 맞아요.
0: 그 과정이군요.
1: 네.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모든 실험을 해보는 단계예요.
0: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 그 전기차 많이 해외로 수출하기도 하는데
0: 예.
1: 제가 이제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는 누구 찾아서 물어봤어요.
0: 네.
1: 야, 니네 그 배터리 영하 30도 당연히 배터리의 성능 개선하는 건 알겠는데 저거 해가지고 어디 뭐 북유럽에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북유럽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도 중남부는
0: 네.
1: 전기차 침투율이
0: 네.
1: 구매율이 한 70%까지 올라갔어요.
0: 오.
1: 근데 저 북쪽에 하얼빈, 네. 장춘, 춥잖아요. 네. 거기는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전기차를 많이 살 수 있는 시장은 북쪽이야.
0: 그렇네요.
1: 이 북쪽의 추운 지역에 빨리 배터리 성능을 개선해서 내수를 확대해야 돼.
0: 아.
1: 근데 그렇게 내수 확대하는 게 결국은 같은 위도선에 있는 네. 다른 추운 나라에
0: 그렇네요.
1: 그대로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는
0: 예.
1: 거예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영하 30도에도 뭐 9분이면 충전한다 네. 이런 것들을 네. 현장에서 그냥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0: 네, 그랬군요. 그다음에 저도 뭐 상하이 이번에 그 모터쇼, 베이징 모터쇼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1: 잠깐 오지 그랬어요. 시간 내서.
0: 아, 라디오 진행해야지.
1: 아, 그래요.
0: 그 상하이 잠깐 출장 갔을 때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고급화가 어마어마하게 됐더라고요. 어떤 브랜드는 뭐 느낌이 야 이거 굉장히 고급 세단 느낌 그 유럽 차들 그 이상의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중국도 내수 경제가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 고급화를 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득도 늘어났다는 건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1: 그 전체의 중국의 1인당 GDP는 대략 한 13,000달러 정도 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세계 상위의 10% 부자가 있으면
0: 네.
1: 그 부자 중에 중국 인구는 1억 명이다.
0: 아.
1: 네. 그러니까 소득은 1인당 GDP는 평균 1뿐이고
0: 네.
1: 그러니까 고소득자도 몇억 명이 있는 거죠.
0: 그렇네요.
1: 그러면 그 사람들이 퍼블릭 수요를 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예. 그런 사람들이 프리미엄 수요를 이끌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중국에서 합작사들이 조금씩 밀려나는 단계가 있거든요.
0: 네.
1: 처음에 이제 프랑스 기업들이 철퇴를 맞습니다.
0: 네.
1: 갑작사, 르노, 푸조 네. 이런 회사들이 야 이거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프랑스적이야. 중국이랑 안 맞아.
0: 예.
1: 그래서 한번 철퇴를 맞고 예. 그다음에 기아가 맞아요.
0: 예.
1: 그다음에 현대가 맞고
0: 예.
1: 물론 사드도 연유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받은 게 일본 회사들이에요.
0: 일본 차들.
1: 혼다,
0: 네.
1: 마스다.
0: 그다음에
1: 이제 폭스바겐,
0: 네.
1: 도요타 맞고 있어요.
0: 네.
1: 최근에 맞는 건 이제 포르쉐. 벤츠
0: 예.
1: 이런 애들이 맞습니다.
0: 예.
1: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퍼블릭 시장에서 전기차 가지고 합작사를 밀어낸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시장은 여전히
0: 유럽차나
1: 그렇죠. 독일 강서 네. 남아 있었던 네. 시장인데 프리미엄 전기 브랜드를 막 내놓기 시작해요.
0: 아.
1: 프리미엄 전기 미니밴, 프리미엄 전기 세단 이걸 가지고 그 이제 남은 프리미엄 내연기관 시장을
0: 밀어내는구나.
1: 이제 이 밀어내려고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0: 네.
1: 그거를 보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남은 시장을 공략해서 해서 고급화를 추진했던
1: 그렇죠.
0: 거군요.
1: 네. 왜냐하면 그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전기차도 약간 비슷한데
0: 네.
1: 전기차는 약간 새로운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벤츠나 BMW는 내연기관에 잘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이지
0: 네.
1: 전기는 아니지 않느냐.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전기도 빨리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놔서 전기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 시장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전기차는 그 배터리 때문에 보조금 줘야 가격 전달력이 생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중국의 전기차들은 물론 고급차도 있고 퍼블릭한 대중차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이게 뭐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은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겁니까?
1: 보조금을 주기도 하죠.
0: 네.
1: 당연히 보조금을 일부 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0: 네.
1: 대신 이익률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0: 예.
1: 그 떨어진 이유는 일단 자기들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가격 민감도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보조금까지 더 받은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만들어주니까 소비자는 좋은데
0: 네.
1: 이제 제조사는 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0: 네.
1: 언젠가는 누가 이기고 누가 남지 않겠어요.
0: 네. 그렇죠.
1: 중국 정부는 그걸 보는 거예요.
0: 아.
1: 일단은 니네끼리 경쟁해봐.
0: 네.
1: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0: 그랬죠,
1: 자동차 산업 구조하면서 네. 경쟁해봐. 살아남는 자가 누구이고 죽는 자는 누구인지 니네끼리 경쟁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0: 네.
1: 구조조정하겠어.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어찌 보면 드디어 시장이 승자가 누구고 패자가 누군지 곧 가려지기 직전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 중국의 프리미엄 자동차들 전기차를 네. 중심으로 해요. 가격대가 대충 얼마대고 퍼블릭은 얼마대고 뭐 엔트리 레벨은 얼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렇죠. 엔트리 레벨은 2천만 원 미만도 많아요.
0: 이야, 네. 정말 싸네요. 네.
1: 그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제 보통 이제 중급 레벨 여기 네. 이제 3천만 원 초반 2천만 네. 원 뭐 후반 정도 되는 네. 거고 프리미엄은 보통 5천만 원 이상이죠.
0: 5천만 원 이상.
1: 근데 5천만 원 이상인데 여기에서도 네.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는 게 없다.
0: 없는 게 없다. 네. 가격대별로.
1: 모든 세그먼트에 네. 없는 게 없고 세그먼트 자체가 엄청 촘촘하게 짜여 있다.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소나타 위에 그랜저 이렇게 돼 있으면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도 몇 개가
0: 뭐가
1: 있어요.
0: 있구나. 네.
1: 그게 촘촘하게 그물처럼 짜놔가지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제조사 간의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쟤들이 없는 거. 그거를 자꾸 만들다 보니 이 제품 라인이 군이 엄청나게 촘촘해진 거죠.
0: 그렇네요. 네. 그러면 가격대도 다른 타사와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을 거고 디자인과 브랜드라든가 뭔가 다른 차별성들도 점점 도드라지게 드러내려고 노력할 텐데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색깔을 녹여내고 있나요 지금?
1: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기술에 앞서 있습니다.
0: 네.
1: 무슨 기술이 있는데 니네가 하이브리드요.
0: 하이브리드.
1: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네. 하이브리드야?
0: 네.
1: 그랬더니 우리가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똑같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하고 있는데 과거의 내연기관 기술은 우리가 서양에 많이 뒤졌습니다. 일본에 뒤지고.
0: 네.
1: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 기술도 우리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없구나. 전기차 싫으면 아. 내연기관 사세요. 네. 우리 있으니까. 근데 또 전기차 좋으시면 우리 거 사세요. 그런데 네. 우리 제품은 경쟁사 대비 IT적으로 네. 아주 기능이 다양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당신이 좀 전에 아까 박재호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육성으로 말만 하면 네. 얘가 아주 똑똑하게 그래서 이번에 모든 자동차 부스에 가면 네. 최다 AI를 걸어놨어요.
0: 아.
1: AI 콕핏, AI 비클 네. 이런 식으로 AI를 최대한 적용으로 해서 당신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만들어 놨으니 예. 우리 걸 이용하시죠. 우리 지능이 쟤네 거보다 뛰어납니다. 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아, 정말 중국 내부에서도 치열한 자동차 싸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시고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진짜 중국차의 약진에 대해서 네.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야, 이렇게 약진을 고강도로 그리고 광속으로 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계의 최종 목표 뭡니까?
4: 전기패권이죠.
3: 전기패권.
4: 전기차로 세계를 점령한다.
3: 네.
4: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중국 정부의 목표예요.
3: 네.
4: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점령하려면
3: 네.
4: 대체 어떤 게 필요할까를 봤더니 기름 넣는 시간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3: 아, 그게 최고긴 하죠, 사실.
4: 그러니까 다 단점이 그거잖아요.
3: 그렇죠.
4: 충전의 시간이 오래 걸려.
3: 맞아요.
4: 그래서 목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대놓고. 그 샤오펑 쪽 고위 관계자한테

0: 목표가 뭐야? 네. 그랬더니 딱 그래요. 4.
1: 4는 뭐예요?
0: 그러니까 4분 충전.
1: 4분 만에 완충?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름 넣을 때 5분 걸린다 그러죠.
1: 예,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거보다 1분 당긴다.
1: 이야.
0: 그런 걸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충전율, 우리가 보통 방전율을 C레이트라고 하거든요.
1: 예.
0: 캐퍼서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10C가 등장해요. 10C.
1: 네.
0: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개의 배터리가 용량이 60kW시라고 하면 이거를 채우는데 10배의 속도니까 6분이면 된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장을 한 예. 거예요. 그래서 충전 속도를 최대한 높여놓고 그다음에 충전의 방식을 유선이든 무선이든 앞서 말씀하신 교체식이든
1: 예.
0: 그냥 모든 쉽게 만들어 놓으면
1: 네.
0: 중국 내수의 70% 수준인 연간에 약 한 2,100만 대까지는 전동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1: 예.
0: 이러면서 동시에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1: 예.
0: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매가 좀 부진한 중부 지역
1: 예.
0: 그쪽까지 공략하면
1: 예.
0: 거의 뭐 세계를 점령하지 않겠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사실 연료비가 네. 전기차가 훨씬 싸다는 걸
0: 우리가
1: 다 아니까요.
0: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가장 흐뭇한 미소를 짓고 지나갈 때가
1: 네.
0: 주유소에 사람들 줄 서 있을 때. 그거
1: 맞아요.
0: 보면서
1: 맞아요.
0: 에이고 기름값 많이 나가겠네.
1: 한 10만 원 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0: 나는 가끔 세차만 하러 간다. 이렇게
1: 맞아요. 그런데 유일한 우리의 핸디캡은 그 충전하는데 시간 걸리는
0: 시간이야.
1: 건데 그걸 4분의 100% 완충이다. 네. 이건 진짜 세계 시장을 제패할 만한 기술이 되겠는데.
0: 그렇죠. 이제 4분 정도 충전을 하려면
1: 네.
0: 배터리가 쉽게 말하면 전기를 주는 충전기와
1: 네.
0: 배터리가 투수와 포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1: 네.
0: 투수가 세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
1: 그렇죠.
0: 던지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강속구를 받을 수 있는 또 능력이 돼야 되고 또 강속구 투수도 많이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중국이 조기에 중국 내부에서 구축을 하면
1: 네.
0: 그걸 그대로 시스템이나 충전 속도,
1: 네.
0: 충방전율 좋은 것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1: 그렇네요.
0: 그 나라에서 4분 충전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 그 나라도 전동화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1: 진짜 그렇겠네요.
0: 네.
1: 자, 그럼 이 정도 상황까지 되면 우리가 무작정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니까 우리가 더 우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현대차도 뭐 중국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뭐 중국 자동차 대비 우위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1: 예.
0: 제가 이제 중국의 자동차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1: 네.
0: 거 뭐냐면 중국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중국 자동차 기업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그래요.
0: 네.
1: 아.
0: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또 하나의 그냥 해외 기업일 뿐이에요.
1: 아, 그냥 만만한 상대.
0: 네. 네. 현대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대까지 하다가 한때는
1: 예.
0: 많이 떨어졌잖아요.
1: 네.
0: 이제 갔더니 이제 현대차 그룹 경영진들이 많이 왔어요.
1: 네.
0: 배우겠다고.
1: 배우겠다고.
0: 네. 배우겠다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고개를 숙이겠다고 이게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앞서
1: 그렇죠.
0: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잠재된 무한한 시장이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현지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1: 말씀 좀 해주세요.
0: 이게 좀 쓴소리인데
1: 예.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요타가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1: 네.
0: 도요타 위기를 느낀 거예요.
1: 예.
0: 도요타가 현지화를 선언을 합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지화라는 게 현지 전략 차종을 만들고 현지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1단계 현지화는 일단 과거에 합작 통해 가지고 내연기관 많이 만들어서 덩치 키워서 많이 팔아서 수익 내는 거.
1: 네.
0: 이게 1단계 현지화였단
1: 네.
0: 말이에요. 2단계는 기술 협력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외자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도 중국 현지에 있는 뭐 화이에라든가
1: 네.
0: 또는 모멘타라든가 자율주행 기업들 이런 회사들하고 열심히 기술 협업을 합니다. 왜?
1: 네.
0: 중국화가 되지 않으면
1: 네.
0: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1: 네.
0: 올해 전기차 기술은 갖다 써요.
1: 네.
0: 그 스텔라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어떤 기업들은 그냥 아예 중국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 그럼 세 번째의 이 현지화 개념을 도요타가 제시한 거예요.
1: 네.
0: 이게 사람이에요.
1: 그건 뭐예요?
0: 그 우리 보통
1: 네.
0: 현지화 그러면
1: 네.
0: 본사에서
1: 네.
0: 임원을 파견해서 한국 임원이 가서
1: 네.
0: 현지의 사람들을 채용해서
1: 그렇죠.
0: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그렇죠.
0: 안 맞아요.
1: 예, 그렇죠. 이게. 안 맞을 때 많아요.
0: 네. 그래서 도요타는 철저하게
1: 네.
0: 중국 시장은 현지화로 내버려 둔 거예요.
1: 그러면 CEO부터 맨 밑에까지
0: 그렇죠.
1: 다 중국인이에요?
0: 네. 모든 결정권도 줬습니다.
1: 이야.
0: 상품 개발, 마케팅, 판매 모든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현지화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현대자동차 이제 경영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 현지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국 언론에 나잖아요.
1: 네.
0: 관심이 있나요?
1: 없겠죠.
0: 그 중국 소비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네. 그렇네. 네,
0: 그래서
1: 중요한 시사죠.
0: 네, 그래서 네. 사람이 현지화돼야 된다는
1: 네.
0: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중국 내에서 생존하려면
1: 네.
0: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1: 진짜 그렇네요. 네. 특히 상하이에는 제네시스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0: 뭐 있을 수 있죠.
1: 네. 그런데 네. 저는 그러면 제네시스 레스토랑이 있으니 상하이에 현대차 전시장이라든가 제네시스 전시장이 여기저기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레스토랑 말고는 잘 안 보여요.
0: 그럼요. 점유율이 낮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내려왔는데 현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제 현지화는 철저하게 현지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1: 네.
0: 현지의 소비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지인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뭐 한국에서 누가 가서
1: 네.
0: 뭐 감나라 배추나라 네. 내가 과거에 미국 가서 개척해봤는데 그런 경험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1: 네. 자, 그다음에 또 모터쇼 얘기 더 해보면요. 이 요즘 해외 모터쇼들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저 회사는 가전제품 만든다는 회사인데 무슨 전기차를 또 만든다고 뛰어들었네. 이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특히 중국에서 제일 많이 보여요.
0: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로봇 청소기 점유율 1위 업체가 드림이죠.
1: 네.
0: 네, 드림이가 전기차 만들어요.
1: 아.
0: 네, 이번에 뛰어들었어요.
1: 예.
0: 근데 드림이의 경영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봇 청소기와 전기차가 뭐가 다르냐.
1: 그렇네. 네. 방안에 여기저기를 인식해서 돌아다니는 것과
0: 로봇 청소기 위에다가 바구니 갖다 놓고 애기 태우면 이게 자율주행차예요.
1: 그렇네요. 네.
0: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유한 기술이 똑같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1: 네.
0: 전기차에.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로봇 청소기 또 2위 업체 있잖아요. 로보락인가요?
1: 로보락.
0: 네. 네. 로보락도 이번에 자동차를 내놨어요.
1: 이번 모터쇼 그러니까
0: 로보락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로보락의 창업주가
1: 네.
0: 자동차 회사를 개인적으로 하나 인수해서
1: 아, 인수해서.
0: 인수해서 그 회사가 이제 자동차를 내놨는데 그게 이제 록스모터스라고
1: 네.
0: 내놨는데
1: 네.
0: 상당히 SUV 전문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1: 그랬군요.
0: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1: 네.
0: 이동하는 이동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결국은 자율형 지능을 넣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센싱도 필요하고
1: 그렇죠.
0: 똑같으니까 그냥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1: 네.
0: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1: 네. 그러면 로보락이라든가 드림이라든가 이런 그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는 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가는 여정이다라고 봐서 이해가 되는데
0: 네.
1: 샤오미는 왜 하는 거예요?
0: 샤오미는 자동차를 만들 때
1: 예.
0: IT적으로 보는 거예요.
1: IT적으로.
0: 네. 그러니까 샤오미는 자신들이 IT 기업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IT의 모든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샤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그러면
1: 네.
0: 이게 뭐 로봇 기업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 샤오미 당연히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지능형 전기 자동차는 중요한 건 지능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1: 네.
0: 이 지능은 소프트웨어다.
1: 네.
0: 이 지능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1: 네.
0: 그러니 우리도 진출하자. 샤오미 부스가 이번에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 게
1: 네.
0: 샤오미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야외까지 뺐어요.
1: 그래요.
0: 네. 그 안에 들어보겠다고. 그 레이진 회장이 직접 나타났는데
1: 예.
0: 앨런 머스크 보는 줄 알았습니다.
1: 야, 그 그러니까
0: 중국에서는 거의 앨런 머스크급으로
1: 맞아요.
0: 네. 취급을 취급이라기보다
1: 배우를
0: 배우를
1: 취급이라뇨
0: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레이진 회장이 자기 부스에 있다가 그 옆에 그 샤오펑 부스를 갔어요.
1: 예.
0: 그때 샤오펑 회장이 또 나와가지고 예. 어쨌든 업계 선배니까 또 이렇게 막 둘이 막 하고 막 난리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1: 야 장관을 보고 오셨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여쭤볼게요. 배터리가 어떻게 중요하고 4분 완충 이것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또 하나의 축이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0: 자율주행이죠. 중국 자율주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럼 이 자율주행은 지금 어떤 단계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0: 자율주행은 지금 상

0: 상용화 단계잖아요.
1: 네.
0: 상용화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만 조금 이제 와서 시범 운행 시정 사업을 하는 단계인 거고 자율주행은 계속 발전이 되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됐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1: 네.
0: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사회적 수용성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수용성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능이 발전해 나갈 거고 뭐 그걸 뭐 룰베이스 방식으로 할 거냐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할 거냐 그건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논할 수는 있으나 룰베이스든 엔드투엔드든 둘이 섞이든 어쨌든 끊임없이 운행 개수는 늘어나고 그 영역은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1: 뭔가요?
0: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되니까 지금까지 자동차는 모든 안전 기준이 인간 중심이에요.
1: 그렇겠죠. 당연히.
0: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전 기준이 애매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최근에 뭘 했냐면 우리 자동변속기 레버를 보면 주차, 후진, 중립, 드라이브, P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순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스타트 인터록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파킹 또는 중립에서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안전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파킹에 딱 두면 그 레버가 파킹에 오는과 동시에 내부에 어떤 걸쇠가 있어가지고 얘가 물리적으로 고정돼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안전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율주행에선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유리의 성에 제거 시스템. 필요한가요?
1: 필요 없겠네요.
0: 그렇죠. 인간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1: 맞네.
0: 와이퍼. 필요해요?
1: 필요 없네요.
0: 인간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1: 야 이거 와이퍼 회사부터 성에 제거 뭐 용액 만드는 회사들 난리 났네 지금.
0: 그러니까 AI 운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 운전에만 적용되는 안전 기준은 하나씩 제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그렇군요. 이것도 진짜 큰 변화네요.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뭐 전동하는 하나의 어떤 에너지의 전환 흐름이라고 본다면 동시에 이제 지능형 흐름으로 봤을 때 이 AI가 상당히 인류를 엄청나게 이동의 혁신을 만들어줄 텐데 왜냐하면 이 AI를 자꾸 집어넣는 이유는 자동차에서 확고한 목표가 있어요.
1: 뭔가요?
0: 애시던트 제로. 사고 제로.
1: 아.
0: 사고 0.00000%. 이게 목표예요.
1: 지금은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은 사람이 사고 내는 사고율과 AI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내는 사고율이 아직은 AI가 높아요?
0: 인간이 높아요.
1: 인간이 벌써?
0: 아, 그럼요.
1: 예.
0: 구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고 난 건수를 다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차가 사고 낸 건수보다 다른 인간이 와가지고 들이받는 횟수가 더 많더라. 그 사고의 제로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이드미러 필요 없죠.
1: 그렇겠죠.
0: 그죠? 상향등.
1: 아.
0: 계기판.
1: 계기판 맞아.
0: 룸미러.
1: 다 없네.
0: 그렇죠? 인간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뭐 전후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1: 할 필요가 없으니.
0: 그렇죠. 그 자동차 상태를 파악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마주오는 차도 다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 운전을 전제할 때 발생 가능한 충돌 사고가 없다면 왜 자동차는 굳이 무거운 철강을 써야 될까?
1: 아.
0: 왜 철갑옷을 두르고 무겁게 있어야 될까? 지금까지 철갑옷을 두른 이유는 충돌 사고 때문에.
1: 그렇죠.
0: 갖고 있는 거죠. 그 충돌 사고에서 가장 안전하게 철강이 꺾이면서 충격도 흡수해 주면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주행거리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로 간다면.
1: 그렇죠.
0: 그럼 배터리는 용량을 조금 쓰는 게 원가 절감 아닙니까? 그러면 몸무게를 가볍게.
1: 그렇네요.
0: 그러면 철갑옷을 버리고 가벼운 경량 플라스틱으로 차체를 감싸면 그죠? 그러면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1: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있군요.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1: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 진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자동차의 그 모양, 꼴이 완전히 해제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되네요.
0: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키트로 자동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1: 키트로 산다는 건 무슨
0: 얘기냐면 형태적으로 꼭 자동차 모양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 밑에 언더바디를 어디 걸 사고 그다음에 차체는 어디 걸 사고,
1: 네.
0: 배터리는 어디 걸 사고,
1: 네.
0: 이렇게 키트로.
1: 네.
0: 그래서 옵션이 지금은 뭐 썬루프, 그다음에 뭐 암마 시트
1: 네.
0: 이런 옵션이 아니라
1: 네.
0: 언더바디 얼마, 너 SUV야? SUV 좀 큰 거.
1: 네.
0: 그다음에 형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가 고르는 시대가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렇게
1: 예.
0: 되면 마치 용산에서 조리 컴퓨터를 팔듯이
1: 네네.
0: 누구나 자동차를 팔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자동차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자동차의 미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일종의 그 컨셉트카라는 것들이
0: 그렇죠,
1: 그 역할을
0: 그렇죠,
1: 하는데
0: 그렇죠.
1: 이번에 모터쇼에서 나온 컨셉트카들의 모습들도 일부는 이런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까?
0: 아니에요. 그런 건 그 유럽에서 열리는 모터쇼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등장하고 미국에서 등장하는 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 컨셉트카가
1: 네.
0: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1: 네.
0: 그냥 전형적인 자동차의 컨셉트카였어요.
1: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거예요.
0: 제가 왜 그걸 네. 보면서 왜 그렇게 했냐면
1: 네.
0: 아직은 네. 그렇게 진화를 하긴 하나
1: 네.
0: 여기는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에 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시장이 성장하는 중이니까.
1: 네네. 네. 네.
0: 근데 이제 미국의 CES나 이런 데 네. 가면 앞으로 20년 뒤에
1: 네.
0: 30년 뒤에 어떤 차가 나올지를 보여주는 그런 AI 기능의 컨셉트들이 많이 등장하죠.
1: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은 어느 과도기에는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AI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섞여 있을 거잖아요.
0: 당연히 섞여 있죠.
1: 그러면 처음 출시할 때 완전 AI형 자동차와 인간이 하프로 정도는 운전할 자동차는 사이드 밀러도 달아주고 뭐 달아주는 걸로 두 개가 공존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0: 공존할 시기가 필요하죠. 아니
1: 네.
0: 공존의 시대가
1: 네.
0: 어쩔 수 없이 존재하죠.
1: 네.
0: 다만 그 공존의 시대에서 지능화된 전기차가 얼마나 많은 포션을 가져갈 건지
1: 네.
0: 그쪽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환의 속도를 빨리 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기반의 인간 운전 중심의 자동차에 매진하고 있는 회사들은
1: 네.
0: 좀 천천히 가. 그 빨리 가서 뭐 할 거야.
1: 네.
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컨셉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것 같은
0: 네.
1: 회사들은 많아 보이는 게
0: 네.
1: 이제는 내가 직접 A부터 Z까지 자동차를 개발하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배터리는 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사오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거 갖다 쓰고 뭐는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디자인만 아주 쌈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출시해야지 이런 회사들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0: 많아질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초창기 때 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했다가 4, 5년 뒤에 사라진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1: 네.
0: 개발하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1: 예.
0: 전기차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테슬라도 초반에 고생했던 게 대량 생산이었어요.
1: 네.
0: 왜? 공장 만들어야죠. 설비 들여놔야죠.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돼요. 그런데
1: 네.
0: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안 팔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되게 컸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되고 모듈화 된다 그러는데
1: 네.
0: 모듈화가 되면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1: 네.
0: 점점 가전 쪽에 전기 기업 하는 회사들이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LG전자 얘기를 가끔 하는데
1: 네.
0: LG전자가 자동차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1: 네.
0: 내기를 가끔 합니다.
1: 예.
0: 저는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1: 왜요?
0: 아니 LG전자의 세탁기 라인에서
1: 네.
0: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세탁기를 다 샀어요.
1: 네.
0: 그리고 교체 수요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공장 남잖아요.
1: 그렇죠.
0: 뭐 만들지? 제조업이잖아요.
1: 제조니까
0: 제조 품목을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 그건 그렇죠.
0: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고려해보지 않을까? 왜?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1: 네.
0: 배터리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내장재 다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차체만 정말로 사고 제로여서 플라스틱으로 갈 수 있다면
1: 네.
0: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G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니가 예전에는 모터쇼에 자동차도 내놓고 했었다가
0: 네.
1: 최근 다시 안 내놨다가 다시 또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니까 소니하고 혼다하고 둘이 손잡고
1: 네.
0: 했다가 그 혼다가
1: 네.
0: 전기차 시장을 조금 보류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1: 아 그런 거였어요.
0: 네, 둘이 손잡고 가다가 혼다가 손을 놨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출시가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
1: 네.
0: 흥미로운 건 그런 거예요. 그 샤프 아시죠? 샤프
1: 알죠.
0: 옛날에 그 샤프.
1: 네.
0: 그 샤프가 많은 분들은 뭐 전자사전 이런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1: 네.
0: 샤프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1: 요 근래요?
0: 네.
1: 오.
0: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에 가면 그 애플 휴대전화 만들어주는 폭스콘 있잖아요. 네. 폭스콘도 전기차 만들겠다고 이미 개발 중이에요.
1: 이야.
0: 그러니까 언젠가는 애플이 우리에게 제조를 맡기지 않으면
1: 네.
0: 그 라인이 놀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제조업으로서의 네. 새로운 품목으로 자동차를 본 거예요.
1: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

0: 영수증 만들어줄래?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 아,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0: 네.
1: 충분히 가능한 일.
0: 그러면 LG전자는 일종의 휴대폰의 폭스콘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소니와 혼다가 하려고 했던 방식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았지만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개발은 소니가.
0: 네.
1: 거기서 막 소니 막 음향장치 듣고 해가지고 소니가. 그다음에 생산은 혼다의 공장에 생산 여력이 남아있으니
0: 네.
1: 빈 공장에서 네. 만들어주는 걸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이 공장들은 이 공장에 남는 여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생산해서 생산 마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0: 예.
1: 새롭게 진출한 회사는 대량 생산 자체나 공장 설비 투자가 부담이 되니까
0: 네.
1: 만들어줘.
0: 네.
1: 그리고 우리는 마케팅과 브랜딩과 개발만 할게.
0: 네.
1: 이런 케이스가
0: 베트남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네. 몇 해 전만 해도 베트남 가면 우리 현대차 쫙 보였는데
1: 아, 그럼요.
0: 요즘은 빈페스트만 보일 정도로
1: 택시는 다 빈페스트예요.
0: 점유율이 엄청 늘었어요. 네.
1: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도 국산 마케팅 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예전에 뭐 한국인이요. 한국차를 타야지.
0: 바로 그 관점에서 네. 이렇게 각자의 나라들이 새로운 자동차 메이커사들을 잉태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0: 예.
1: 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각 나라가 자체 브랜드를 갖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출했던 제품들이 밀려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빨리 전동화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 전동화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일단 경험을 쌓아야 돼요.
0: 네.
1: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국내에서 전동화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 이 전기차가 지금 누적 100만 대인데
0: 네.
1: 전체 2,570만 대 중에 이 100만 대가 아니라 한 500만 대, 600만 대가 빨리 돼서 이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경험 데이터를 빨리 취득을 해서
0: 네.
1: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외에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커넥티비티 기능들을 넣어줘서 판매해야 경쟁력이 생겨요.
0: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0: 정해진 미래 성큼성큼 가야 된다.
1: 아, 그럼요.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케팍시부.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0: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박그로시 서울원.

0: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0: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르나는 최근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현지 시간 10일 파키스탄에 건네졌다며 제시된 계획에 따라 현 단계에서의 협상은 영내 전쟁 종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 답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 매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남우호 화재 사건은 외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합동조사 결과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남우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두바이항에서 남우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에 발생한 HMM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확인되자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향후 정부의 대응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와 같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유관부처가 참여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우리 선박 피해 사건 관련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현지 시간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벌크선 한 척이 공격당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에서 오늘 아침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상선이 메사이드 항구 북동쪽인 우리 영해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 사건으로 가벼운 화재가 났을 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공격은 항해의 자유 원칙과 국제법 조항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지구대, 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mm, 대전 등 충청도 지역엔

0: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한낮엔 서울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금만 상자 속에서 사막대기 바늘이 회전해 음계판에 닿아 음악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악기 오르골. 네덜란드어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오르골을 사전에서 찾으면 참고 어휘에 한자어 자명악도 있는데요. 스스로 울리는 음악이란 뜻으로 폐엽을 이용해 저절로 소리가 나게 만든 악기를 뜻합니다. 자명악과 더불어 한자 거문고 금을 쓴 자명금이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가수 미카는 데뷔 전에 빨리 음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레코드 회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죠. 당신 노래는 절대 팔리지 않을 거야. 충분히 독특하지도 않고 인디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팝도 아니고 좀 이상하거든. 심지어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한 이후에도 제작사들은 미카의 음악을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 했는데요. 미카는 그런 시선을 거부하면서 나는 당신이 원하면 그레이스 켈리도 프레디 머큐리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면서 당신은 돈밖에 모른다는 내용의 이 노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나오자마자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하면서 단숨에 미카의 대표곡이 되었죠.

9월 10일 일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미카입니다. 그레이스 켈리.

0: 5월 10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미카 그레이스 켈리였어요. 진짜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라디오에서 틀면 나오는 수도꼭 지송이었죠. 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얌전하고 우아한 그런 모습의 그레이스 켈리 그리고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프레디 머큐리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안 어울리는 두 인물인데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될 수 있지만 그냥 나다운 모습으로 노래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음악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잘 됐을 때 막 이 노래 절대 팔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회사 그리고 아 좀 유행하던 스타일로 음악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던 제작자 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뭐든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카가 이제 본인 스타일을 고집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아 진짜 그냥 제작자 말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1%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뚝심을 밀고 나간 게 이때에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실패했더라도 그렇게 했었을 때 후회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앨범이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골드레코드 이상 판매된 앨범들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에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영국에서만 180만 장 이상, 유럽에서 400만 장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미카의 2007년 1집 Life in Cartoon Motion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유럽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었죠. 그래서 내한도 워낙 자주 왔었고 미카는 김미카라는 우리나라의 이름까지 팬들이 이렇게 지어주고 그랬었는데 자, 이 앨범에 정말 통통 튀는 미카의 그 신인 시절의 색깔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한번 들어보시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그게 무엇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0: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여권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8: 유유 제약.
9: 세금 고민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영국의 가수 미카의 2007년 발표작 1집 Life in Cartoon Motion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My Interpretation이었어요. 이 앨범의 3번 트랙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를 할 때 앨범 그 수록 순서대로 이 첫 곡부터 쭉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2번 트랙을 뛰어넘은 이유가요. 2번 트랙이 롤리팝이라는 곡이고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사용이 된 적이 있었던 음악이긴 합니다만 네, 가사로 인한 방송 금지곡입니다. 그래서 전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롤리팝을 뛰어넘고 My Interpretation 먼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다음 노래가 또 Love Today인데 이 4번 트랙도 금지곡이에요. 음악의 분위기 자체는 지금 들으신 음악들도 그레이스 켈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나 어떤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이때 당시 미카가 굉장히 인기 많았을 때는 뭐 롤리팝이나 러브 투데이가 꼭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들렸기 때문에 아마 아 내가 아는 노래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지금 골든디스크에선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2번 트랙과 4번 트랙은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로 5번과 6번 트랙으로 이어가 보려고요. 5번 트랙은 싱글로도 발표됐었던 Relax, Take It Easy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차분해져야 될 그런 사연들이 오면 이 노래를 종종 붙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노래가 싱글 버전이 있고 앨범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앨범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앨범 버전으로 전해드릴 건데요. 이 앨범 버전은 노래의 뒷부분이 다음 트랙하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트랙 Any Other World라는 노래하고 이 Relax Take It Easy는 앨범에서는 꼭 이어서 들어야 되는 두 곡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5, 6번 트랙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곡이 앨범 안에서 어떤 서사로 이렇게 이어지는지 음악적으로 그냥 분위기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카, Relax, Take It Easy 그리고 Any Other World입니다.

0: I never ever I forget my story. My face.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1: Oh, Billy Brown had lived an ordinary life.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영국의 가수 미카의 1집 Life in Cartoon Motion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이 앨범의 7번 트랙이었어요. 빌리 브라운 함께 하셨습니다. 미카, 굉장히 단순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은데 이 미카의 본명은 제법 길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이클 홀브룩 페니먼 주니어. 네, 정말 길죠. 이 미카는 어릴 때 애칭으로 가족들이 불러주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카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클 홀브룩 페니먼 주니어의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릴 때 굉장히 독특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이 미카는 1983년에 레바논의 수도죠. 베이루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미국인이었고 이 어머니는 레바논 출신 시리아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카는 좀 다국적 혼혈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미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한 살이었을 때 그때 이제 레바논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피해서. 그래서 미카가 프랑스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그리고 미카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이 1집에서는 아니지만 프랑스어로 노래를 한 그런 노래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그 프랑스에서 자라다가 아버지가 쿠웨이트로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걸프전이 일어나서 한 8개월 정도 미국 대사관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미카가 9살 때 영국 런던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미카 입장에서는 프랑스어권에서 또 자라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 다니고 막 일해야 될 나이에 영어권으로 가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이사를 갔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난독증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하고 어머니한테 홈스쿨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음악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클래식 공부를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 오페라 전문가에게서 이제 음악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페라 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쌓였고요. 로열 오페라에서 소년 소프라노로 또 노래까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카의 음악을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화려하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뮤지컬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때 오페라 클래식으로 무대에 서면서 그 음악을 했었던 경험들이 미카의 음악에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첫 곡으로 들었던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에도 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아리아의 주요 멜로디를 샘플링해서 만든 곡이었어요. 그만큼 이때 미카가 클래식과 오페라를 공부를 했었던 게 본인 음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만의 이런 독특한 스타일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 미카의 1집 앨범 중에 8번과 9번 트랙에 있는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Big Girl, You Are Beautiful, 그리고 Stuck in the Middle입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미카엘 1집에서 Big Girl, You Are Beautiful 그리고 Stuck in the Middle이었습니다. 미카가 어렸을 때 이 클래식 공부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립음악대학까지 진학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만의 음악을 하고 싶다, 팝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가 오늘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팝음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데모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레코드 회사를 다니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레코드사에서 뭔가 독특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이게 팔릴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고 해요. 2000년대 중반이면은 그때 당시 영국에서 크랙 데이빗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크랙 데이빗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런 음악 해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들은 이런 미카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크랙 데이빗 약간 그 인썸니아 그리고 그 전에는 라이즈 앤 폴 이런 R&B 음악들 생각하면 많이 안 어울리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 스타일의 음악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나가지고 이 미카 1집이 나왔었던 건데 이 앨범이 나온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 미카의 목소리를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고음이 워낙에 쭉쭉 뻗어 올라가고 시원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유지가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카는 항상 이제 프레디하고 비교를 해주는 건 너무 큰 칭찬이다. 그는 천재고 역대 최고의 가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항상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미카의 등장이 프레디 머큐리의 재림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반가웠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였겠죠. 자, 우리가 그 시작을 지금 같이 들으면서 또 목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곡이 빠졌더니 벌써 마지막이에요.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 우리나라 광고음악에도 사용이 됐었던 해피엔딩이라는 곡인데요. 이 해피엔딩이 끝나고 나서 히든 트랙이 이어져요. 그 히든 트랙의 제목은 Over My Shoulde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피엔딩과 Over My Shoulder 역시 무조건 같이 이어서 들어야겠죠. 지금 함께 하시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미카엘 1집 라이프 인 카툰 모션 들었습니다. 두 곡이 금지곡이라 빠졌는데도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금 흐르는 음악은 이 앨범이 워낙 잘 돼서 이제 딜럭스 앨범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보너스 트랙으로 공개를 했었던 링링이라는 노래입니다. 미카는 올 초에 7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공연을 오면 정말 막 금가루 뿌리고 종이 비행기 날리고 화려한 이벤트를 하면서 공연하는 것도 유명한데 저도 그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오늘은 이 미카의 링링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수 리베카 아니야?
1: 마? 리베카가 누구야?
0: 왜? 가수 안준을 몰라?
1: 아우 반맛 떨어져.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여기는 가요 1999.

0: 용인의 한 아파트를 향해 넘어졌고 올해 3월 대구와 서울 강남에서 또 4월에는 경기도에서도 중장비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런 행운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빈번하게 반복되는 중장비 전도사고, 위험한 징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 당국이 제시한 답변에 대해 적대 행위 중단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전쟁 종식과 항행 안전이 답변서의 초점이라고 전해 핵 문제는 사실상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지난달부터 이어진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와 이란과의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죄책감과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경찰은 지난 5일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생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24살 장모 씨의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오늘 발표됩니다.

0: 앞서 행정안전부는 2차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가리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이뤄질 2차 지급은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임시 차단 명령을 내리는 선타잔 후 심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길게는 38일까지 걸리던 차단 절차가 사실상 즉시 가동으로 전환됩니다. 처벌 또한 강화돼 고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는 실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형사처벌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에서 20mm, 충청권 10에서 40mm, 전북과 대구, 경북에서 5에서 40mm, 강원 내륙과 산지는 5에서 20mm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마세 회장 우희종입니다. 올해는 병원연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찬 기운은 당기면서도 예전 분들은 말띠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낡은 인식일 뿐입니다. 천마총의 천마도와 박혁것의 신화만 보더라도 말은 상서로운 징조를 알리는 존재였고 복을 부르는 수호신이었어요. 말띠의 강한 기운은 적성과 자신감이라고 해석하며 긍정하는 것이 훨씬 우리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 인터뷰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 3부에 부산북갑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9: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오프닝은 했는데 유튜브로 왜 JB 얼굴이 안 보이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유튜브 문제로 송출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JB 얼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스민님 등 많은 분들이 JB와 더마카 지각이냐?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9: 그래요.
10: 네, 지각하지 네. 않았습니다. 정시에 방송은 시작했습니다.
9: 네.
10: 자,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9: 외교부가 어제 저녁에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지난 4일에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남우어 선미 좌현 평양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라고 밝혔고요. 타격 충격 후에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도 공개를 했죠.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된 상태였고요.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됐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굴곡됐 이런 상태였습니다. 외교부는 이 비행차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 주한 이란 대사만 불러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을지 뭐 굳이 해석하고 말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정황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남우어 좌측 선미 쪽이 타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HMM 노조위원장하고 인터뷰할 때 당시 남우어는 정박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상이 뭔가 그 비행차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방향은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수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선미 좌현 쪽을 타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날아온 방향이 어딘지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쪽에 이란이 있었느냐, 미국 항공모함이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 적에 있었느냐는 얼마든지 도출이 금방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쿠제치 이란 대사는 이란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이란 외교부에 물어봐라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란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 비행체를 날려보낸 주체를 특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을지 이게 지금 2차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이 소식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어제 미국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담 의제는 한미 공동설명자로 팩트시트 그리고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논의됐던 주요 안보 사안의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연료 도입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출국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요. 지난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났을 때 올해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장하자고 말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언제로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019년 1분기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작년에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올해 연말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고 이야기한 사실도 브런슨 사령관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한미 간에 이 전환 연도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 일정표가 있는 상태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자기 나라 의회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먼저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조선업 유지보수 운영 MRO라고 불리는 이 MRO 등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미군 함정의 유지 보수를 한국 쪽에 맡기는 이른바 MRO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이제 뭐가 설립이 되냐면 파트너십 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 센터에서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서 한국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의 계획은 이 센터를 미국 현지에 설립 운영을 하면서 우리 정부 단독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미 상무부가 미국 정부 전체를 대신하는 연락 창구 역할을 우리가 맡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한미가 양해각서를 채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마스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마스가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미군 함정의 유지 보수 사업, MRO 사업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큰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MRO를 한국에 그러니까 맡기는 방안은 가닥은 잡힌 것 같은데 관련해서 미 해군 측에서 내부적으로 한국 조선소 보안이 좀 취약하다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라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조선소에서 상선도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오가는 외부인이 많고 또 바다 쪽으로 이 조선소가 노출돼 있어서 외부 선박이나 드론 등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미군 해군 측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국내 조선사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모든 뉴스를 종합을 하면은 미국의 MRO 사업을 우리가

0: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이 맞는 것을 전제로 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위한 한미 양국 간의 소통과 조절, 창구를 맡게 되는 파트너십 센터 설립에도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일단 우리 나무를 피격한 그것이 무엇인가? 박상록님은 드론 공격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 또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이 눈부셔님은 그래서 이란의 소행인 건가요? 라는 물음표. 김창면님은 한미 지금 장관이 만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지만 결론 없는 의제들만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8시 30분 유튜브 연장방송 세계는 우리 눈에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금 이 나무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이 그 한국의 이른바 미국의 군사작전 참여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지 안 나오게 되는지 이게 지금 궁금한데 여기서 뭐라고 지금 전망하기 힘든 게 자, 프로젝트 프리덤은 지금 그래서 중단이 된 겁니까?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이것조차 지금 불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섣불러서 제가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백악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틀간 최소 6번 대면을 한다. 또 이런 뉴스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또 우리랑 맞물리는 뉴스라서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어제 부산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가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지역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당장 부산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야 한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일화를 촉구를 한 거죠. 박형준 후보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분열의 악순환부터 끊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는 좀 공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공허하다. 뭐 안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0: 뭐 될 거 안 될 거의 문제 이전에 화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특칭, 즉 누굴 콕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전칭, 즉 모두 아울러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꼬리와 머리를 얘기를 했는데 누가 꼬리이고 누가 머리인지를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력이 없고 파장이 없고 그래서 공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당신의 출마가 문제니까 당신이 접어라. 이런 식으로의 파장이 있고 그것이 찬반을 놓고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당위론 편거잖아요. 간단히 그러면 당위론. 당위론은 뭡니까? 양시론이기도 하고 양비론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력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끼리 갈등하고 우리끼리 분열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0: 네, 장동혁 대표도 박형준 후보와 똑같이 분열을 거론을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열의 주역을 사실상 특정을 했습니다. 누구로 특정한 겁니까? 사실상 한동훈 무소속 후보로 특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주체와 대상을 특정하면 분명해집니다. 단일화는 딱 한 경우, 즉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선거를 접는 경우로만 한정이 되게 됩니다. 박민식 후보가 아닌 한동훈 후보가 접는 경우만이 유일한 단일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건데 박형준 후보 또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단일화를 말하려면 장동혁 대표처럼 말하는 게 어찌 본다면 당연지사겠죠. 그런데도 박형준 후보는 콕 찍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2차로 이 점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박형준 후보의 내심을 살피면

0: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박민식 후보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라면 한동훈 후보 지지세의 반발이, 그래서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부산 시민들의 반발이 자신의 부산시장 후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해서 특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한동훈 후보로 마음이 기울어졌는데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지 못한 현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양보하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명분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한동훈으로의 단일화 이렇게 특징하지를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차 분석을 해도 역시 공허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추진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상황이 그런데 단일화 당일온 얘기를 해봤자 그게 동력이 붙겠느냐. 이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1: 네. 담쟁이 넝쿨님이 누가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할까요?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표. 짱구님도 비슷한 의견. 과연 누가 양보를 하려 할까요? 라는 물음표. 송명수님. 근데 이때까지 폭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또 다른 물음 보내주셨고요. 백님은 국민들이 실망한 이유는 권력 다툼이 아니라 내란 청산의 역행 이거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 6 내지 45%에다가 중과세율을 더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건데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가 20%포인트를 더 얹게 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이상을 더 얹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10억의 양도차익을 만약에 거뒀다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에 대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고 실효세율 82.5%,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약탈적 세금 폭탄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평가는요?
0: 나경원, 장동혁 두 사람 모두 지옥을 언급을 했는데요. 곧 닥칠 미래 상황으로 지옥 상황을 설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정치인에게 환기시킬 게 하나 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곧 닥칠 지옥 이전에 이미 닥친 지옥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옥 속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라 이런 말인데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전세 사기당한 세입자들입니다. 자, 이 세입자들을 전세 사기의 지옥으로 내몬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다주택자들입니다. 갭 차익을 노리면서 마구잡이로 주택을 사들여서 세놓았던 다주택자들 그리고 애당초 사기칠 작정으로 주택을 싹쓸이했던 다주택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주택자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였습니다. 그 틈새에서 이 짓을 벌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거나 지옥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좀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거래 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라는 기사를 링크하고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가에 가깝습니다. 라고 글을 쭉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평가는 촌철님들께 맡기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두 갈래 청소년들의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경신여고 교직편집부 매양이 사건 직후에 그리고 광주 숭일고 학생회가 지난 9일에 광주 설월여고 학생회도 10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어린이날 자정경에 20대 남성 장모 씨에게 살해당한 17

0: 19살 여고생을 기리는 한편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행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세상의 무관심이다.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등하교할 수 있는 사회, 평범한 일상이 안전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회 전체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호소드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한 갈래 목소리고요. 다음 갈래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대안학교인 벽시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12명이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국회에 찾아와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들이 제정을 촉구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다음 날인 7일 본회의를 통과를 하긴 했는데요. 법의 내용은 안전권을 명시하는 한편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해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짚을 점이 있습니다. 안전을 무제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안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 현실, 이건 전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이다. 둔감하고 게으른, 한마디로 무신경한 어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안전사회 건설을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뭐가 그렇게 나아졌는가에 대해서 어른들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0: torture you.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8: 네, 오늘 2부는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9: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네.
8: 경기도 내 지금 기초단체 시군이 31곳이잖아요.
9: 네.
8: 어떻게 쭉 돌고 계십니까?
9: 네,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8: 그래요. 지금 뭐 네. 지역민들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얘기들 하던가요?
9: 주로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큰 호응을 해주시고, 아, 네. 뭐 후보 입장에서는 더 많이 와달라. 특히 경기 북부가 그러하고요.
8: 어허.
9: 또, 제대로 하리라 기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8: 네.
9: 네. 아마도 그 이재명 정부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 도지사가 되면은 그 국정 철학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8: 네.
9: 네, 그 이재명과 발맞출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라서 좋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8: 먼저 요구 사항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황 관련해서
9: 각 지역마다 워낙 네. 다릅니다.
8: 그러니까
9: 뭐 어떤 경우는 산업, 어떤 경우는 의료, 어떤 지역은 교통 이렇게 각각 다르고요. 또 돌봄이나 안전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8: 네.
9: 그래서 실제 종합행정 처방이 필요한 곳이 경기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그런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안 요구 사항 중에서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하는 뭐 좀 인상 깊은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9: 간혹은 있는데요. 이제 예. 그러나 그 도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감독 조정 권한이기 때문에
8: 네.
9: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의 힘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 또는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이 필요한 근거 조항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현장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도지사 되면 이런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8: 네네.
9: 것들이 있죠. 네.
8: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이제 그 모셨을 때 공약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9: 네.
8: 그래서 GTX 조기 완공이라든지 수도권 원패스 네. 같은 교통 문제 있지 않습니까?
9: 네, 맞습니다.
8: 요즘 더 네. 구체화됐거나 혹시 뭐 좀 그 이 실행 계획에서 좀 더 구체화된 게 있을까요?
9: 우선 GTX는 이제 그 국가 그 도시철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8: 네.
9: 구간 구간별로 그 사업이 진척이 된 데도 있고 또 역사 때문에 좀 더 점검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8: 예예.
9: 네, 그래서 이것이 주로는 민자 사업 중심이다가 또 중간에 재정 사업이 들어간 데도 있고 해서 최근에 그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제 공사를 하기로 한 건설사들이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 예, 예.
9: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중앙 정부와 잘 상의를 해서 재정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어떻게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다시 면밀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8: 알겠습니다. 주거 공약으로 네.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을 이제 제시를 하셨던데.
9: 네.
8: 이게 지금 재원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9: 당연히 면밀히 재정을 그 파악을 하고 예. 드리는 말씀이고요.
8: 예.
9: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대로 택지 공급이 안 됐습니다.
8: 음흠.
9: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에서는 재개발 수요 재건축 수요가 많고요. 이주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8: 예.
9: 네,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경기도는 주로 이 택지 개발이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8: 그런데
9: 그렇죠. 그걸 국토부와 LH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 네.
9: 좀 더 경기도가 이 조기에 이렇게 약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8: 네.
9: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14만 호에서
8: 네, 그랬었죠. 예.
9: 네네. 그래서 55만 호를 공급하겠다. 주로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입 임대 주택이라든지 예, 또 전세 임대라든지 해서 수요 대응에 긴밀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8: 알겠습니다.
9: 네.
8: 그 국민의힘의 양양자 후보가
9: 네.
8: 경기도에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첨단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그 우리 후보님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9: 제가 대묻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싸우지 않은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고 올바른 일꾼이겠습니까?
8: 네네.
9: 불의한 고역에는 당연히 맞서야 되고 또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되고요. 또 이 검찰권 남용 사법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8: 네.
9: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폄훼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부여한 그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되묻는 것이고요. 또 민생을 위해서는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요.
8: 네.
9: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안을 궁리하고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8: 네.
9: 이동지 저동지 옮겨 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8: 네.
9: 과연 경기도를 책임질 수 있겠는지 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복잡한 경기도 현안을 감당해조차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피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책임 앞에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 알겠습니다. 그런데
9: 네.
8: 양양자 후보는 물론이고 그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까지
9: 네.
8: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추미애 후보님 책임론을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요?
9: 아니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8: 네.
9: 이, 검찰이 친정이라고 그래서 검찰을 감싸는 겁니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 무자비했구나, 잔인했구나, 저렇게 날조하고 조작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어떤 사람도 버텨내질 못했겠구나. 그 쌍방울 그 회장 같으면 굉장히 덩치도 있고 그
8: 예,
9: 이력을
8: 예.
9: 보면은 예. 엄청 간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유 협박에 넘어가고 그런 걸 보면서
8: 예.
9: 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8: 예.
9: 네, 칼을 거꾸로 대고 뭐를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고요.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실체가 명명백백 밝혀진다고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8: 네.
9: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판결을 하라. 공소기각을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 전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8: 예.
9: 돼 있어요. 근데
8: 예.
9: 그걸 촉구하는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8: 그 일전에 이제 그 저희 인터뷰에 응하셨을 때 이제 그
9: 네.
8: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
9: 네.
8: 특위에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증인 채택 문제를 이제 질문을 드렸었었고
9: 네.
8: 이때 후보님께서 이제 그건 아마도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주범격인 공범을 부르는 것일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
9: 네네.
8: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9: 네.
8: 후보 측에서 이 주범격인 공범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9: 네.
8: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9: 네.
8: 받아들이세요?
9: 이미 그 이 종합특검에서 그 저 출국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8: 네.
9: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가 돼 있다고 한동훈 후보가 그걸
8: 네.
9: 부당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 스스로도 이걸 마치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제 와서 선거 전에서
8: 네.
9: 무슨 그 사법 피해를 입는 것처럼 새 정부에서 사법 탄압을 입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본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그 지휘 책임에서 그 있는 것이고요. 그 지휘 감독 책임의 책임자에게는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혹 제기는 정당한 의혹 제기인 것이죠.
8: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에 X에 올린 네. 글이 있었어요.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저를 살려주셨다.
9: 네.
8: 요 내용을 보면 검찰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그리고 흉기 네. 피습을 통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네. 통한 명예살인, 이 세 가지 네. 살해 위협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언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9: 지금 그런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조작 날조 수사와 기소를 예. 통해서 언론으로 하여금 받아쓰기 하고 예. 언론은 이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퍼날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켰고 또 그런 것이 잘 모르는 국민들로 하여금 네. 어떤 하나의 그 분노 대상이 되게끔 만들고 그런 그 확신범이라고 할까요? 또는 배후에 어떤 조종 세력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8: 네.
9: 또 그 실제 그 테러를 당하셨고, 네. 또 그리고 이후에 그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그런 조작 날조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8: 네네.
9: 그 사법 살인하려고 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그 내란 12.3 내란의 주된 타겟은 이재명 유력 대선 후보였던 것이죠.
8: 예, 예.
9: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어떤 독재 권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8: 알겠습니다. 정치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네, 개헌안이 네. 표결이 무산이 됐잖아요.
9: 네.
8: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헌법 네. 전문에 5.18 부마항쟁뿐만 아니라 뭐 건국, 새마을운동, 근대화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그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후보님은.
9: 기존의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8: 예.
9: 그 기존의 헌법에는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8: 그렇죠.
9: 이거는 역사에 있어서의 역사적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8: 예.

0: 네, 그 어떤 이웃 나라가 폭력적으로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의 주권과 3.1운동 그러면 평화적으로 주권 회복을 하기 위한 만세 운동이었어요.
1: 네네네. 네.
0: 그런데 지금 넣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이 대한민국 독재 세력이 국가 내부의 그 반민주 세력인 것이죠.
1: 네네.
0: 그러니까 외세에 의한 반민주적 지배, 평화 파괴가 문제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독재 권력이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했던 오래된 그 평화 파괴와 국민 억압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런 것을 이 헌법 전문에 넣자 하는 것은 헌법 전문의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고 그걸 허용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된 5.16 쿠데타 이런 것도 넣자고 할 것 같고요.
1: 네.
0: 또 12.12 군사 반란도 나라를 구한 것이다라고 헌법에 넣자고 할 것 같은데요.
1: 예.
0: 참으로 그 사고 체계가 걱정스럽습니다.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1: 이제 지방선거의 특성이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제 긴밀히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0: 네.
1: 아마 그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이 평택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곳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한데 단일화 필요성이나 이런 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후보님은?
0: 일단은 뭐 그 당에서 그 당으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당연히 공천을 하는 것이고요.
1: 네네.
0: 또 해당 후보들도 그렇게 선택하고 했을 때는 그 본인의 정치적 입장, 스탠스 이런 게 다 있겠죠.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사실은 뭐 그 정치적 논쟁에 제가 휘말리기보다는 이 경기도 전역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1: 네네.
0: 이쪽에 대해서 더 주력하는 것이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는 좀
1: 알겠습니다.
0: 제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0: 네.
1: 양양자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0: 네.
1: AI나 첨단 산업 정책을 좀 무제한 공개 토론을 하자.
0: 네네.
1: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혹시 응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0: 일단은 저는 양향자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GPU 5만 장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양 후보가 그것을 푹푹 이렇게 찢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아주 조롱 섞인 비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네, 네.
0: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그 대통령은 약속한 것보다 다섯 배 이상의 재빠른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실력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그 체급을 가리지 않고 그냥 조롱하고 이렇게 결례를 범할 것이 아니라 나는 뭐를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1: 네.
0: 오히려 표를 더 딸 수 있고 정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1: 네.
0: 육선하는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1: 예.
0: 좀 선배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배워라 오히려.
0: 네.
1: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또 현안 가운데 하는 게 현 그 김동연 지사는 한때 이제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 분도를 추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직도
0: 네.
1: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이미 그것은 뭐 지나간 공약입니다. 뭐 공약 중에는 또 자연스럽게 정면으로 이건 공약이 잘못됐다 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또 우회적으로도 철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공약은 이제 그동안 뭐 재임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철회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1: 네.
0: 또 이재명 정부가 돼서 5극 3특 식으로 자치 권역을 더 넓히고 확대해서 인프라도 같이 연결해주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경기도의 그 남도와 북도를 가르겠다 하는 것은 워낙 면적이 넓고 또 남부와 북부에 그 여러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오히려 필요한 것은 북부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항공우주 MRO 중심의 첨단 산업 이런 것을 전개하고 또 반환 공여지, 넓은 공여지를 그곳에서 테스트 배드나 실증 단지로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는 갖고 있고요.
1: 네.
0: 또 남부는 남부대로 지금 그 글로벌 초격차 K-반도체 클러스터 지대입니다. 그 초격차를 더 벌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반도체가 필요한 인프라, 이른바 인수전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특히 중요한 것은 물과 전기입니다. 그 부분을 그 행정을 맡은 도지사가 계속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때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남부와 북부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을 잘 살려내야 하는 것이지 그걸 행정을 가른다든가 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약값을 아끼려고 갔다가 오히려 돈만 쓰고 돈을 더 쓰고 왔다. 이게 최근 창고형 약국 이용자 조사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몬드에 의뢰를 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창고형 약국을 이용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절반 가까이가 동네 약국을 다닐 때보다 지출이 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4명은 원래 살 계획이 없던 품목까지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언젠가 쓰겠지 싶어서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져서라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니까 미리 쟁여두는 소비 로 바뀌면서 대량 구매 혹은 충동 구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4: 여기서 문제는 상담의 공백입니다. 약사의 상담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응답한 게 10명 가운데 3명 수준에 불과를 했고요. 10명 가운데 6명은 다시 이 약을 들고 동네 약국에 찾아가서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물어봤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1: 창고형 약국에서 약을 산 다음에 다른 약국 가서 복용법을 물어봤다는 얘기인가요?
4: 네, 그렇죠. 사지 않은 약을 들고 가서 물어봤다는 건데 특히 이제 여기서 위험한 게 구매자와 복용자가 다를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계획에 없던 품목을 추가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1: 네.
4: 정작 그걸 전달할 때 복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나이나 기저질환 혹은 내가 평소에 먹고 있는 처방약과 잘 살펴가면서 이제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정보에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윤선희 약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단적으로 요즘 치매 예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기억력 좋아지는 영양제를 아드님이 6개월치를 사오신 경우였는데요. 기억력 좋아지는 일반 의약품에 은행잎 액기스라는 기억력 좋아지는 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종합병원에서 은행잎 성분을 드시고 있었거든요. 전문적으로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과 그 아드님이 선물했다는 기억력 좋아지는 약이 중복된 거죠.
6: 과다 복용을 할 경우에는
5: 부작용이 나죠. 혈관이 너무 확장돼서 어지럽다거나 출혈의 위험이 커지죠.
1: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래서
4: 이분은 이제 중단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드시지 않는 걸로 했다고 하는 다행히 이제 물어본 경우여서 확인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 이렇게 창고형 약국으로 약을 사러 갔다가 엄마가 요새 눈이 침침하다고 했는데 라고 해서 저렴하니까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어머니가 딸이 눈 영양제를 12개월치나 사왔다면서 약국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1년치다 보니 둘 때도 그냥 마땅치 않고 해서 김치냉장고에 넣으려고 한다. 맞냐. 보니까 이제 딸이 그랬대요. 저렴한 약국이 생겼다고 하면서 나도 12개월치 사면서 엄마 것도 12개월치 샀다고. 어머님은 이제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먹어도 되는지 저에게 여쭤보러 오신 거죠. 근데 어르신들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보관해버리면 다시 안 나와요, 밖으로. 저희가 방문약료 서비스 가보면 몇 년 된 그 약들이 되게 막 냉장고에 숨어 있어요.
1: 아 근데 냉장 보관이 맞긴 한가요?
4: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약은 냉장 보관을 할 필요가 없는 약이 많고요. 통상적으로 실온에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보관법도 이제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한다는 게 또 문제인 건데 물론 구매하지 않은 약을 들고 동네 약국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약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적자는 그 창고형 약국에서 포인트 적립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을 많이 살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이다 보니까 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우리가 필요할 때 이걸 복용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많이 사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의약품에 적용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샀다가 냉동실에서 처박혀갖고 결국 썩어가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4: 그렇죠.
1: 약도 이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4: 네, 이렇게 쇼핑하듯이 약을 구매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또 낳고 있는 하나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박현진 회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6: 팔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가짜 약들이 많거든요. 유산균도 뭐 건강기능식품 유산균도 있고 일반 의약품 유산균도 있는데 창고용에서 저기 제일 좋은 이동 통로에 있는 매대에 깔아놓는 유산균들 보면 대부분 다 기타 가공품이라서 실제로 이건 건강기능식품 책정도 못 되는 대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싸게 팔아서 되게 교묘한 거죠. 이제 내가 잘 아는 유명한 약이랑 그런 것들을 섞어서 팔고 있으니까 뭐 소비자분들은 이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4: 네, 이게 홍보 문구를 보면 장 건강, 뭐 면역 증진이라고 붙어 있는데 정말 그 효과가 있었으면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어야 마땅한 건데요. 알고 보면 당뇨 가공품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또 효과가 좋기로 소문난 의약품이 이제 이름이 똑같은 걸 갖다 놓고 있는데 한 달치를 이제 7천 원에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당뇨 가공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이니까 약을 팔겠지라는 그런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좀 악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나저나 창고형 약국에서 주로 파는 게 말 그대로 전문 의약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 지금 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4: 구매를 할 수밖에 없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게 전문 의약품인데 저렇게 팔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맞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5: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알아?
1: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0: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학원의 명문 신삼성자동차 운전전문학원.
1: 삼산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2: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부지방, 전북, 경북지방부터 비가 내려서 내일 새벽에는 전남, 제주도에, 내일 오전에는 경남 지역에서도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5에서 최고 60mm 정도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고요. 특히 호남, 충청지방으로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벼락,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가 26도 예상되고요.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말 휴일에는 서울 30도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인터뷰 가졌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안녕하십니까? 네. 박민식입니다.
1: 네,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어떻게 잘 마치셨습니까?
4: 아이고, 도와주신 덕분에 뭐 대성황이었습니다.
1: 네, 뭐 제가 도와드린 건 없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좀 궁금한 게,
4: 예,
1: 이게 이제 그 공교롭게도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개소식하고 날짜 시간까지 겹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네, 일이에요, 그게? 이게?
4: 아니, 이제 그 본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주말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1: 네.
4: 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또 더불어민주당 우리 하정우 후보도 개소식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날짜가 없는 거죠, 뭐.
1: 아, 네. 선택지가.
4: 그게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개소식 일정을 우리가 먼저 공지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던데.
4: 모르겠습니다.
1: 알게. 어제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4: 예.
1: 근데 지금 그 부산 지역 의원 8명은 불참을 했던데,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좀 있었던 건가요?
4: 아니, 제가 뭐 워낙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 네,
4: 의원들 뭐 일일이 전화를 다 할 수는 없고, 또 어떤 분은 그 전화를 잘 주셨어요. 무슨 오래된 긴급한 그런 그 스케줄이 있어서 도저히 못 바꾼다고 뭐 어떤 의원님이 세 번이나 전화를 주셨더라고.
1: 예.
4: 예, 그래서 뭐 참석 불참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느 편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4: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저하고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그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 이해하는 편이죠.
1: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북구 주민들 많이 만나오셨을 것 같은데

0: 반응들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1: 뭐 제가 저기 보기에는 우리 서울의 이른바 시사평론 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기준 또 민심 이런 것과 우리 북구 주민들의 그 이른바 바닥 민심 상당히 저는 거리가 있다.
0: 어떻게요?
1: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뭐 거의 7살 때부터 자랐을 뿐만 아니라 선거도 지금 두 번 당선되고 두 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 제가 당선만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낙선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닥 민심 체감하는 거는 상당히 정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0: 네.
1: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기본적인 식별.
0: 네.
1: 예, 네, 지금 아주 국민의힘 후보가 박민식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뒤늦게 됐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럼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지, 박민식은 무소속인지, 이걸 헷갈리게 질문하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 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지 않습니까?
0: 예.
1: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태도.
0: 아 예 예. 예.
1: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뭐 선거하러 안 나갈란다.
0: 아
1: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셨거든요.
0: 네.
1: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면은 자식은 자식인데 못난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놈 시험도 떨어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런데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런 심리가 저는 북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유보적인 태도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천을 한 며칠 전에 받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많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서히 결집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바닥 민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잘 캐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그 정서, 대표적인 정서가 뭐냐?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또는 뭐, 국정을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도시 구도. 이런 뻔한 도시 구도는 아니다. 그런 도시 구도로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느닷없이 한 달 만에 선거 나온다고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북구를 뭐 개인의 무슨 출세 수단이다. 뭐 그런 디딤돌로 삼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북구 주민들이 아,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나? 또 쉽게 보나? 뭐 쉽게 그냥 배지 달아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나?
0: 네.
1: 그렇게는 못하겠다. 뭐 이런 그런 무시당했다는 정서가 생각보다 상당히 퍼져 있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한동훈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한 달 전쯤부터 내려와서 이제 지역을 훑었는데 박민식 후보와 좀 여론조사를 보면 각축인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박민식 후보는 2월부터 다시 말해서 자신보다 빨리 움직이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저는 뭐 여론조사 거의 제가 솔직히 선거를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해서
0: 네.
1: 여론조사 일일이 하지 않고 그런데 뭐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말씀했는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기본적으로 어제 한동훈 후보가 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본인은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고
0: 네.
1: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겸손한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든 북구를 대표할 그런 국회의원 자격을 이제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그렇죠.
1: 예. 그런데 그동안에 북,

0: 각 지역을 선택하게 된 과정, 뭐 대구에 이렇다, 해운대에 이렇다, 뭐 그런 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북구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모른다, 뭐 나는 청와대로 꼭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은 당장 사람들이 아 그럼 여기 왜 나왔노?
1: 예.
0: 우리 경상도 말로 어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또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건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 네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혹시 그 한동훈 후보의 태도가 뭐 북구는 잘 모르는데 저는 곧 대통령 될 거니까 뭐 그 2년 동안 제가 뭐 그렇게 북구에 뭐 좀 깊게 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무시를 당하는
1: 알겠습니다.
0: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아요.
1: 그 지금 후보님이 스스로 이제 그 북구를 떠난 적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0: 그렇죠.
1: 총선에서 이제 서울 강서울에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0: 네.
1: 자
0: 네.
1: 그런 일단 이제 북구를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볼 텐데. 그 북구를 예. 떠나는 과정에서 이게 그 100% 그러니까 후보님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당에서 이 조정이 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공천 과정은
1: 네.
0: 공천 과정은 아시다시피 정말 그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 있겠죠. 예.
0: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뭐 둘이서 진짜 맥주라도 한잔 놓고 이야기하면은 한 3시간이라도 모자랄 겁니다.
1: 네.
0: 물론 그 중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도 들어있고, 예. 또 뭐, 당 지도부 의사들이 다 개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에 나오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 전, 그 한동훈 후보 측의 측근들이,
1: 예.
0: 박민식이 철새다, 뭐다 하는데, 근데 팩트 체크, 정말 정확한 게 할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네, 그 당시에 영등포, 그 당시에 영등포의 상대방이 김민석 지금 총리죠.
1: 네.
0: 네, 그리고 강서구 어떤 곳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 두 군데는 100% 당의 선당 우사 명령으로 간 겁니다.
1: 아, 당의 명령으로 간 거다.
0: 그렇죠. 그거는 뭐 아니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도 장관 출신했으니까 선당 우사한다 해서 다 뭐 그리고 586의 대명사인 김민석 그 의원하고 붙는다 해서 언론에서도 뭐 박수치고 이랬다고요.
1: 네네네.
0: 그 대표적인 인사가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박민식이 영동포 강서.
1: 예.
0: 그거 그때 손가락질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1: 그러니까 후보님이 그때 부산 북구를 떠난 건 자발적 의사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0: 아니죠. 그런데 이제 팩트체크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잘못한 거는 있습니다.
1: 네.
0: 뭐냐면은 2024년도에 2022년인가 그때 제가 분당에 출마하려고 했어요.
1: 아, 예, 맞아요. 예.
0: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저는 구차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1: 네.
0: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북구를 떠나서 북구에서 박민식을 국회의원 두 번 당선시켜 주시고
1: 예.
0: 또 보훈부 장관도 시켜 주시고 박민식을 키워 주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는 서운함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아마.
1: 네, 네, 네.
0: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산 사나이로서 구차한 변명 없이 깨끗하게 100대 사죄하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몇 달 동안 막 유구무원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와서 그게 쭈삐쭈삐 했는데 고향이란 곳이 제가 초라하게 망해가지고 돌아와서도 기댈 언덕이 역시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금 후원회장으로 정영근 전 의원을 위촉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 뭐, 이 정영근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또 오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맨 처음에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
1: 예.
0: 북구에서,
1: 네.
0: 시작할 때 정영근 의원이 그 당시에 3선 의원이시고
1: 그랬죠.
0: 또 최고위원을 하고 계셨을 때예요. 저는 그냥 젊은 그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아주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어떻든 우리 보수의 새로운 물결,
1: 네.
0: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 후보로 나와 계시는 박용준 시장이나 또 원희룡 의원 이런 젊은 소장파 개혁파들이 1순위로 우리 보수에서 퇴출돼야 될 분으로 지목한 분 아닙니까?
1: 퇴출 대상으로.
0: 퇴출 대상으로.
1: 예.
0: 하여튼 그런 바람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그럼 누구냐 해서 북구 출신 젊은 박민식이다. 박민식 이름도 없었어요. 오로지 북구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1: 네네네.
0: 근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뭐 한동훈 후보가 그분을 후원회장으로 하건 안 하건 본인의 자유의사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근데 후원회장 하신 분이 어제 또 개소식에는 안 오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근데 제가 문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생기자 한동훈 후보 측에서 북구 주민들은 이 정영근 의원에 대한 향수가 있다.
1: 네네네.
0: 오히려 박민식이나 전재수가 할 때보다 더 낫다.
1: 네.
0: 뭐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을 그렇게 아주 구태스럽게 과거로 회귀시켜서는 안 됩니다.
1: 그래요.
0: 본인의 지금 당장 정치적인 뭔가 유불리 때문에 뭐 이제 핑계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핑계되더라도 북구 주민을 함부로 자기 방패 삼으시면은 북구 주민들 모욕감 느낍니다.
1: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저희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선거는 후보가 하는 거지 후원회장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그 답변을 주던데 이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아, 본인의 그런 답변 맥락에 대해서는
1: 네.
0: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후원회장을 선정할 때
1: 네.
0: 우리 북구 주민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거는 훨씬 없는 분이지만
1: 네.
0: 북구에서 80평생 살았고 네. 그리고 50년 동안 교단에서 분필가루 마시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 길렀고 또 월남 참전 용사로 애국심 확실하고
1: 네.
0: 너무 청렴해서 북구 청장하실 때 재산 신고할 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의 어떤 인생의 어떤 가치와 후보의 가치가 맞기 때문에 이분을 후원회장으로 한 것이지 저보고 예를 들어 정영근 후원회장 하라고 하면은 제가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보수의 가치와
1: 네.
0: 이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거절하죠.
1: 가치가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는 거죠?
0: 예. 아니 후원회장이란 게 뭡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좀 그 우리 후보님을 둘러싼 논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네. 내용이 한 2년 정도가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0: 엊그제입니까?
1: 네.
0: 엊그제인가 누가 저보고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지금 여기 막 어떻게 보면은 뭐 어수선한 캠프라는 게 아직 정식으로 잘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래서 저희 옛날에 보좌관들도 다 지금 국회에 있고 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누구처럼 뭐 시계를 받았습니까? 제가 무슨 스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운다고 지워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물어봤더니 그 여태까지 제가 선거를 많이 할 때 저는 사실 뭐 페이스북 글은 제가 쓰지만은 어떤 이런 계정 관리다 이런 거는 여러 개가 뭐 계정이 뭐 구글도 있고 여러 개 있나 봐요. 스레드도 있고.
1: 네.
0: 자, 그런데 선거를 나갈 때 프로필 사진을 바꾸지 않습니까?
1: 바꾸죠. 예.
0: 바꾸면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를 나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 때 그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넣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 네.
0: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이때까지 선거할 때마다 또 선거를 임박에 있으면은 그런 거를 다 바꿨다 하더라고.
1: 근데 그
0: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예. 과거의 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숨길 게 없습니다.
1: 후보님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예. 선거 과정에서 사실 후보가 SNS 메시지를 일일이 다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네. 뭐 참모가 됐든 보좌진이 됐든

0: 여기서 이제 대신해서 관리하는 경우는 상례죠. 그런데 이번에 삭제된 지금 페이스북 글 내용은 2024년과 2025년도 분이거든요. 그러면 선거 때문에 올려서 다시 말해서 선거 참모들의 관리하에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이전에 후보님이 개인적으로 올린 내용물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럼 최소한 삭제를 할 때 후보님한테 허락은 받고 삭제를 하는 게 상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1: 아니 제가 뭐 전혀 모르는 사이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0: 동의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1: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거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 하던 우리 캠프 방식대로 똑같이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요.
0: 그래요?
1: 제가 뭐 한 행동이나 어떤 발언이나 뭐 이런 것이 지금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시대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삭제권과 관련해서 윤 어게인 색깔 지우기를 위한 선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저는 신지호 의원님이 참 제가 방송에서 뭐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저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0: 네.
1: 너무나 잘 아는 사이고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그것도 한두 달 전부터 그 한 이제 제가 한동훈 후보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자 그때부터 뭐 아주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데
0: 네.
1: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저의를 가지고 하는지는 다만 지금 우리 이재명 어떤 독재 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뭐 탄핵이다 이런 게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지 않습니까?
0: 네.
1: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그때 그 탄핵 반대의 어떤 취지는 이 자칫 탄핵이 박근혜도 탄핵되고 또 그다음 대통령도 탄핵되고
0: 예.
1: 이러다가는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민의가 총 결집된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되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 그다음에 지금 뭐 공소 취소 특검으로 셀프 면제부 준다, 상권 분립 와해시키고 뭐 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투쟁,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선거 또 보궐 선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를 막기 위해서 결집해서 싸우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야 된다.
0: 그러면 이제 그 간단히 예를 들면 이제 후보님이 당시에 이제 그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철야가 노숙 투쟁에 참여를 했거나 탄핵 반대 집회 연대는 오르신 것도 탄핵 반대라는 당론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 아니 누구에 따르는 것 따른다 안 따른다를 떠나서.
0: 네.
1: 당론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 그러면
1: 그걸
0: 질문을
1: 제가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0: 그럼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까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당론이나 후보님의 그때 개인적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이렇게 보. 우리 앵커님이 뭐 오늘 북구 보궐선거 지금 그 후보인데
0: 네.
1: 뭐 자꾸 그 과거를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좀 피하지 않습니다.
0: 네네네.
1: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2심까지는 끝났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예.
1: 재판이 쉽게 말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0: 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직은 저기 뭐냐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1: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0: 예, 예. 1심은 1심 판결은 났죠.
1: 아니, 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우리가 회고에 보시면
0: 네.
1: 회고에 보시면은 많은 저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많은 헌법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100% 한 게 아니에요.
0: 네.
1: 내란죄의 형법상의 구속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그 당시 지금 이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고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당시에 사법

0: 고시 공부하던 저희 세대 사람들이 가장 진보적 학자로 우두 가장 진보적 학자 태도로 생각한 분이 허영 교수예요. 그 허영 교수 같은 분이 시종일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분입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탄핵 반대한 사람들은 뭔가 반민주 세력이다 라고 하는 태도는 저는 상당히 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맞지도 않고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은 아직 재판도 지금 안 남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역사적 평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1: 그러면 네. 아직 법원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내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도 과정이 있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판단이실까요? 짧게 시간이 다 돼서.
0: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우리 헌법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헌법이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0: 감사합니다.
1: 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김종배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6: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 제안에 대해서 이란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읽어보고는 크게 분개했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좀 정리해서 들어보죠. 최근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의 보유액도 정해진 비중보다 훨씬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의 원칙을 지키려면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자산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액수도 좀 크고 또 시장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연금도 고민이 좀 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중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신용성장 계좌라는 상품을 도입합니다. 어떤 건지 이 소식도 좀 챙겨 들어보죠. 5월 1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하고 이란은 계속 이제 종전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주고받은 종전안이 또 깨지는 분위기예요.
3: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큰 틀의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다시 협상이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란이 미국이 보낸 종전 조건을 담은 제안에 대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이제 미국 측에 전달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불과 7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밝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았는데요. 당초 외신에서는 두 나라가 한 페이지짜리 종전 양해각서, 그러니까 이제 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MOU 내용은 두 나라가 전쟁 종식을 일단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등을 두고 30일간 세부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일단은 전쟁을 끝내고 30일간 협상하는 걸로.
3: 네. 하지만 이제 막상 이란의 답변을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좀 광분에 가까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를 가지고 놀아왔다. 가지고 놀아왔다.
1: 예, 예.
3: 그러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이렇게라고 이제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1: 예,
3: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특히 이제 우라늄 농

0: 구축 제안을 핵심 요구로 내걸어 왔잖아요. 예.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전달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들고요.
1: 이란이 미룰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죠 뭐.
0: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상이 틀어지면 뭐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금융시장, 네. 뭐 국제 유가 다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또 받아들이게 되네요. 예전 같으면 협상 당사자가 깜짝 놀라서 이러면 협상 또 깨지나 보다 싶을 텐데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또 한번 이렇게 하고서 또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협상하는 게 전략이겠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0: 네.
1: 이 와중에 이란 앞바다에서는 대규모로 원유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데 이건 또 왜 눈길을 끄는 거예요?
0: 일단은 그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에 있는 하르그섬 인근 해역에서 큰 기름띠가 그 위성 사진에 포착됐는데요.
1: 예.
0: 이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생산된 원유 상당수가 이곳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약 3천 배럴 이상의 원유가 바다에 퍼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면적으로는 약 그 51제곱킬로미터 해역에 기름띠가 번진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1: 예.
0: 3,000배럴이라고 하면은 대략 6만에서 7만 명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뭐 아주 초대형 유출 사고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작은 것도 아닌.
0: 그렇죠. 꽤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5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 여의도의 18배에 달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 측면에서 지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하르그섬 주변은 이란 원유 수출이 집중된 곳인데 평상시라면 생산된 원유가 저장 탱크에 모였다가 유조선에 실려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요.
1: 예.
0: 최근 미국이 이란 선박과 이란 출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 흐름이 막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는 생산되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네, 저장 공간을 빠르게 차는 상황이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하르그섬이 이란이 원유 캐서 파는 곳인데
0: 네.
1: 이란 원유 파는 거를 미국이 막고 못 나가게 하니까
0: 네.
1: 여기서 그렇다고 안 캘 수 없다면서요?
0: 그렇죠.
1: 또 캐기는 또 계속 해야 그 유전이 유전으로서 유지된다고 하니까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넘쳐서 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버린 건지 아니면 캐다가 센 건지
0: 네.
1: 어쨌든
0: 아직 그 정확한 원유 유출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래된 해저 파이프라인이 파열됐을 가능성인데요.
1: 예.
0: 하르그섬 서쪽 아부자르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그 옮기는 해저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은 지난해 10월에도 누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하나는 저장 공간 부족인데 사실 이게 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미국이 이란 국적의 선박과 이란으로 향하거나 이란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이란산 원유가 정상적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는 계속 생산되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저장 탱크에 이제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예. 원유가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저장 한계에 몰린 이란이 원유를 의도적으로 바다에 방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1: 네.
0: 또 유조선이 임시로 보관하던 원유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 어쨌든 용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원유를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에는 다들 동의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좀 신기한 게 뭐 다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원유를 캐다가 지금처럼 캐도 밖으로 실어 날라서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수도꼭지 잠그듯이 좀 덜 캐거나
0: 네.
1: 하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아니면 뭐 일단 닫아놓고 일 해결되고 나면 그때 다시 열자
0: 네.
1: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물건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팔 곳 없으면 생산을 멈추면 되는데
1: 예.
0: 원유 생산은 공장 전원을 끄듯이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는 유정의 압력을 관리하면서 파이프라인과 저장 탱크를 통해 옮겨야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수출길이 막혔다고 바로 생산을 멈추면 지하 압력이 바뀌거나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다시 뽑아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란처럼 유전과 석유 인프라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생산을 급격히 줄이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1: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거라는 거군요.
0: 네. 한 번 멈춘 유정을 다시 가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이프라인이 막히거나 설비가 부식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1: 정확하게 어떤 문제 생기는지도 다들 모르네요.
0: 네,
1: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속해라.
0: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생산을 멈추기보다는 저장 탱크나 유조선에 이제 쌓아두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1: 예.
0: 문제는 이제 이란의 저장 여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외신이 인용한 에너지 분석 기관 자료를 보면 이런 봉

0: 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란의 원유 저장 공간이 12일에서 22일 내에 꽉 찰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1: 예.
0: 실제로 하르그섬 저장 탱크의 재고가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원유 유출량만 놓고 보면 뭐 국제 유가가 크게 흔들릴 정도의 뭐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보는 건 유출량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이 나타내는 신호인데요. 우선 이제 이란 원유 수출망이 실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잖아요.
1: 예.
0: 특히 이제 이란 원유 수출 대부분이 거쳐가는 이 하르그섬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건 이란의 원유 생산과 수출 체계가 흔들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1: 그러라고 막은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흔들리라고.
0: 네.
1: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데
0: 네.
1: 그 원유 수출 체계가.
0: 네.
1: 이란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0: 이란이 뭐 결국 감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란이 곧바로 대규모 감산에 들어가기보다는 저장 여력과 선박 보관 부분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생산을 멈추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이 손상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섣불리 감산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감산이라는 건 평소보다 덜 뽑는 수도꼭지를 좀 잠그는 건데 원유 수도꼭지를
0: 네.
1: 유도꼭지네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아니라
0: 네네네네.
1: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뒤부터는 잘 안 나온다면서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감산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증산하는 건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0: 네.
1: 근데 이란은 얼른 전쟁 끝나면 이거 석유 빨리 많이 팔아서 재정 써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럴 수도 없고. 그렇군요. 서로 그럼 협상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네요. 이란
0: 맞습니다.
1: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이란은 급할 게 없어라고 이제 생각하던 것 같은데 기왕 당하고 있었던 게 뭐 더 어려워지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란도 좀 새롭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네요. 이렇게 막으니까
0: 맞습니다.
1: 자 최정희 기자가 준비 오신 소식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주 걱정이 많다.
2: 네 그렇습니다.
1: 주가 안 오를 때보다 요즘 더 비상이고 회의도 자주 한다고 하더라. 그 얘기죠?
2: 네 맞습니다.
1: 왜?
2: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76% 가까이 오르면서 또 올해 초에도 했었던 고민인데요.
1: 예.
2: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뭐 7,500선을 빠르게 뚫으니까 국민연금의 자산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됐는데 그 국민연금 그 적립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458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자산의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뭐 해외 주식에는 얼마, 국내 주식에는 얼마, 채권에 얼마 이렇게 투자 비중을 정해서 투자를 하고
1: 예.
2: 있는데 너무 한쪽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기
1: 그러니까
2: 때문에
1: 골고루 투자해야 되는데 국내 주식만 자꾸 계속 쑥쑥 자라니까
2: 네 맞습니다.
1: 잘라야 된다는 거군요.
2: 네,
1: 그걸 가지치기 하듯이.
2: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에는 14.9%만 투자하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1: 예.
2: 이것도 이제 14.4%인데 0.5%포인트 정도 늘린 수치인데요. 근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한도를 또 금세 넘어버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2: 그러니까 지금은 28%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적립액이 1,458조 원인데 그 당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8.1%였는데 대입을 해보면 당시에 국내 주식 보유액은 약 264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요.
1: 잠깐만요. 지금
2: 네.
1: 규정은 14.9까지만
2: 네.
1: 가능한 거다. 15
2: 네.
1: 넘으면 죽어도 안
2: 네.
1: 되는데.
2: 네. 네.
1: 작년 말에 이미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18이었어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중에서 다시 줄여서 15까지는 살을 뺐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2: 네. 안 뺐던 거죠. 안 뺐고
1: 예.
2: 이제 가져갔던
1: 심지어
2: 건데.
1: 심지어 더 찐 것 같은데요.
2: 네,
1: 올해
2: 맞습니다.
1: 들어서.
2: 네. 예. 코스피 지수가 78% 오르다 보니까 약 206조 원 정도 차익이 났고
1: 예.
2: 그래서 국내 주식만 결국엔 470조 원 정도 보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
1: 와.
2: 이제 목표치 14.9%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216조 원 정도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보면은 코스피 200 시가총액이 한 5,660조 원인데 이것의 한 4% 가까운 규모입니다.
1: 이거 작은 게 아니네요. 잠깐만
2: 네,
1: 작년
2: 그렇습니다.
1: 연말 기준으로도 넘쳤는데
2: 네.
1: 너무 많다. 이거
2: 네.
1: 팔아야 된다.
2: 네 맞습니다.
1: 하는 게 264조 원이었는데 그렇다는
2: 네.
1: 얘기죠?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게 한 18%에서 15 정도로 줄이면 대략 20% 빼야 되는 거니까
2: 네.
1: 220조 원 정도로는 줄여야 되는데
2: 네.
1: 그런 건데 264조였는데 지금은 470조라는
2: 네.
1: 거니까
2: 네 너무 그 단기간이 빨리 올라서.
1: 이거는 그럼 470조에서 250조를 팔아야 된다는 거네요. 이거 맞추려면.
2: 거의 200, 아, 예, 맞습니다.
1: 그죠?
2: 예.
1: 250조, 반 이상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예. 지금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의 반 이상은 다 팔아야 그래야 규정에 맞는 리밸런싱이 되는 구조네요.
2: 네네 그렇습니다. 216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1: 예예. 예.
2: 네.
1: 와. 어떻게 네. 어떡하죠?
2: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1: 예.
2: 이달에 이제 기금위에서 결정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이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라는 것은 뭐 기금위가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14.9%만큼 투자해라고 이제 목표치를 줬지만
1: 15
2: 예예 예. 자산 가격이 워낙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범위 어느 정도는 이 범위를 좀 벗어나서 투자해도 돼 이런 의미인데요. 이 범위가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 정도입니다.
1: 그러니까 그 범위도 지금 이미 작년 연말에 찼다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18까지는.
2: 네.
1: 예.
2: 그런데 이제 현재 국내 국민연금의 그 주식 비중이 대략 28%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1: 예.
2: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기금위가 최대로 허용한 범위를 상당히 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금위 원칙대로 하면 뭐 국내 주식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 뭐 코스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니까
1: 그러니까.
2: 섣불리 실행하기 어렵고 역시 1월에도 좀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좀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국내 주식 비중이 높더라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으면은 연금 고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완충되는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현재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예. 예상되는데 뭐 장기적으로 기금 투자 수익률이 연 7.5%가 되면 소진 시점이 2100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이 떨어져서 비율이 틀어진 게 아니라 주식이 올라서 틀어진 건데.
2: 네네네.
1: 어쨌든 이 룰이라고 하는 건 맞추자고 있는 거고.
2: 네 맞습니다.
1: 이게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그 유일하며.
2: 네.
1: 맞춰놔야 이제 곧 많이 오른 건 많이 떨어질 거니까라는 네. 예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또 국민연금 수익률도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리밸런싱을 계속 미룰 수는 이제 없는
1: 이거
2: 거죠.
1: 이거 나중에 리밸런싱 안 했다가 주가 떨어져가지고 리밸런싱을 했으면 이 정도 수익률이었을 텐데 누가 이런 식으로 결정한 거야라고 하면
2: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 소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겠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1: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그러면 룰이든 원칙이든 상황이든 상식이든. 일단 비중을 줄이기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2: 네.
1: 주식시장에 국민연금 매물 쏟아지면 특히 이제 선거 앞인데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일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기금 운용의 원칙의 명분이라도 좀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에서 5% 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예.
2: 지금 뭐 벗어남 허용 범위를 최대한 좀 줄이는 건데요. 그러면 초과분이 131조 원으로 좀 줄어들고 최대한 배분해서 매도하는 게 관건일 텐데 결국 쟁점은 이제 정치적인 압박, 뭐 국민 여론을 떠나서 국민연금 자산의 운용 원 원칙을 어떻게 정립하고 이걸 또 실현해 갈 것인지 문제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산을 투자하는데 국민들 여론을 반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2: 안 되죠.
1: 단 1%라도 네. 섞이면 안 되는
2: 네.
1: 건데.
2: 네. 워낙 코스피가
1: 그렇긴 한데.
2: 오른 탓이라고 봐야 될까요?
1: 이거 마치 펀드 매니저가 이거 종목 넣고 빼고 하려다가
2: 네.
1: 야, 우리 사장님이 이 종목 좋아하는데 빼면 안 되지.
2: 네.
1: 그래서 안 빼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2: 네. 거의 그러니까. 그런
1: 되는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 건데 국민연금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는 하고 그래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2: 네.
1: 1월 달부터 지금 몇 월 달인데 이걸 아직도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끊고 앓고만
2: 시간이
1: 있어요.
2: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져갈 테니 그 결정을 내리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 알겠습니다. 고민이겠네요.
2: 네.
1: 진작 고민했어야지 지금 이거 5월인데 왜 1월에 했어야 될 고민을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지.
2: 1월에 미룬 게 또 다시 또 역으로 돌아온 거겠죠.
1: 어쨌든 어떤 쪽이든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건데.
2: 네 맞습니다.
1: 예. 이 소식도 좀 짚어보죠. 얼마 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이 취약한 차주가 금리가 높은 게 이게 우리의 상식인 줄 알았지만 꼭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글을 올리면서
2: 네.
1: 정확히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헷갈립니다라는
2: 네,
1: 여론도 있고.
2: 맞습니다.
1: 하기야 뭐 좀 바꿀 건 좀 바꿔야지라고 네. 하는 여론도 있는데 뭐가 좀 진행되는 게 있어요?
2: 네, 뭐 이렇게 그 금융 거래 이력이 없어서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하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상품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거 이름이 신용 성장 계좌인데요.
1: 예.
2: 신용 성장 계좌는 이제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신용 점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것이니까
1: 예.
2: 뭐 세금을 낸 것이 것이나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료, 통신비 낸 거,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거, 소득 정보, 뭐 이렇게 금융거래 정보가 아닌 기타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서 신용점수를 올리자는 내용인데요.
1: 근데 이게 계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그런 정보로 신용점수 만들면

0: 되지?
1: 네, 이런 계좌를 좀 만들어서 뭐 신용정보원이라는 그 공적기관에 모아서 준신용자들도 이에 맞는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그 계좌라는 이름은 좀 뭐 어떻게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통장을 새로 만들으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1: 예, 예, 그렇습니다. 네.
0: 그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이력 이런 것도 네. 합쳐서 네, 네. 신용 점수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1: 네.
0: 그걸로 이름을 계좌라고 붙였을까요?
1: 그거는 알 수가 없네요.
0: 그렇군요. 네,
1: 대부분 뭐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인데 이들은 뭐 대략 전체 금융 이용자의 뭐 24% 정도로 좀 추정을 되고 있는데요.
0: 그러니까 높은 금리 언제 부과받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연체 이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네. 또 상당 부분은 아예 경험도 없고 그래서 뭘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고금리 이런 네. 케이스도 있는 것 네. 같으니 그건 좀 막아보자는 네. 건가 보네요.
1: 빚 갚을 능력을 왜 꼭 금융정보만 봐야 돼?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한번 좀 지켜보죠. 예. 네,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예, 오늘은 청취자 김인화 씨가 거래처와 일을 하다 보니 거래처가 물건을 납품하고 납품 대금을 60일짜리 어음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거래처는 60일치 이자도 손해보는 거고 돈을 늦게 받으니까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거래 관행이 안 없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어음 거래가 계속되는 이유, 어음이라는 게 30일 후에 돈 줄게 또는 60일 후에 돈 줄게 이런 식의 약속을 하고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가는 거를 의미하는데, 이게 왜 안 없어지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장사라는 게 결국 최종 소비자한테 팔아야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간에는 돈이 안 만들어지니까

0: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건을 파는 백화점도 그 물건 팔아야 돈이 들어오지 당장은 진열만 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건 넘기는 쪽에서 우리는 현금 안 주면 물건 안 드릴래요. 현금으로 결제하세요. 그러면 이제 돈이 부족한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못 사고 그럼 그 물건은 결국 백화점 매대에 못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서로 손해가 되니까 누군가 하나는 피 같은 자기 돈을 부어서 물건을 만들든 아니면 안 팔릴지 모르지만 위험을 떠안고 내 돈으로 물건을 사오든 해야 되는데 이제 둘 중 누군가는 위험을 떠안아야 되는 그 지점에서 보통은 이제 그 거래가 깨지면 손해가 큰 쪽이 양보하고 이제 어음을 주거나 어음을 받거나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대기업들도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대기업들하고 거래하면서도 60일짜리 어음 받는 경우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대기업들과 거래할 때는 30일 넘어가는 어음 거래는 꽤 없어졌다고 하고 중소기업에서 그 아래 하도급 업체한테 대금 결제할 때 어음 주는 경우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영원히 이거 안 없어질 거예요. 어음 거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외상 거래인데 세상에 외상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긁는 신용카드도 이게 다 외상 거래잖아요. 파는 쪽도 신용 좋은 거래처가 외상으로 달라고 하는데 외상 안 주고 거래 안 하면 손해죠 오히려. 그래서 어음 거래는 계속 그렇게 관행으로 남아있는 거고 생각해보면 그게 서로 좋은 일이라서 안 없어지고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심지어 현금 주겠다고 해도 어음으로 달라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중세 유럽 지역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현금 받아서 가방에 넣고 산 넘고 물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간에 도둑들 만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대신 어음을 달라고 해서 그 어음 종이를 받아서 자기 고향의 은행에 가져가면 이제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거래를 많이 했답니다. 어음은 어음에 이름 써 있는 바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라는 증서라서 중간에 도둑들한테 뺏겨도 도둑이 그 돈을 은행 가서 못 받아가거든요. 이렇게 경제 현상 중에는 우리 눈에 저건 좀 나쁜 것 같은데 왜 안 사라지지? 라고 생각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쁜 점도 있지만 이제 순기능이 더 많아서 안 사라지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지폐, 돈도요. 뭐 본질은 국가가 발행한 어음인 거죠. 국가 믿고 돈처럼 쓰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제 진짜 돈인가 하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인화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인 노스랏은 미국의 작가이자 교사인데 뉴욕타임즈가 뽑은 최고의 셰프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살자면 일상이 정말 분주하고 빼곡하겠다 싶은데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잠, 수면이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한다는 신념으로 저녁 8시엔 무조건 기가. 심지어 파티가 있어도 9시면 자리를 뜨고 그 파티장이 자기 집이라도 본인은 10시에 침실로 간답니다. 다재다능이면 오히려 더 단순하게 다른 즐거움은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

0: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추천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뉴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에 발생한 HMM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확인되자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향후 정부의 대응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와 같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유관부처가 참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우리 선박 피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논의 내용 등 자세한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구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남우호 화재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우리 정부 조사 결과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어제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질문 등에는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고만 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남우호 화재 폭발은 외부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 현지 시간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남우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웰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카드를 손에 쥔 채 외교에 최대한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왈츠 대사는 현지 시간 10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준비는 확실히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의 효과에 대해선 현재 이란 경제는 완전히 추락하고 있고 통화 가치는 폭락했으며 외화 보유액은 완전히 고갈됐다면서